0: Women are reading more and more. And men, we need to do our duty. We need to read more as well.
1: 자, 힌트 우리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즐겨 읽는 책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하면은 뭐 그 클래식 버전도 있지만
0: 네.
1: 또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 브리짓 존스로 adapted 돼가지고 나온 네네. 거잖아요. 사실 같은 스토리라인인데 이게 많이 각색한 거죠.
0: Oh yeah, but the heart is the same story.
1: 그렇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느
0: yeah,
1: 정도.
0: But the story of a woman looking for love and failing, and a man who's too proud to admit that he loves the woman, and a few mix-ups, and it's all grist for the mill.
1: Exactly. So Bridget Jones, she plays the character of, would it be Elizabeth Bennet?
0: Yes, that's right. And Mark Darcy plays the character of Mr. Darcy.
1: Mr. Darcy, yeah, yeah.
0: Who
1: exactly.
0: in the movie is played by Colin Firth, who also played Mr. Darcy, and who plays Mark Darcy in the movie.
1: And Elizabeth Bennet was, I think, the second sister, was she?
0: I wouldn't be able to tell you, Sue. I'd have to look them up.
1: But she's one of the, I guess, better-known sisters. Yes.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no one really talks about the third sister.
0: Well, they do
1: not,
0: now.
1: Not until now. 그래요. 자, Bridget Jones가 그 Elizabeth Bennet의 스토리를 가지고 각색한 거라면은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거의 그동안에 언급이 안 됐었던 네. 또 다른 Bennet Sister에 대한 그런 이제 드라마 시리즈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들려드릴게요. This is Ariana Grande and The Weeknd, Save Your Tears.

0: Weekend.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Celebrating Jane Austen's awkward, lovable middle sister.
0: 제인 오스틴의 어색하지만 사랑스러운 가운데 자매를 기리며. 이게 제목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영국 BBC에서 최근 새로 시작한 드라마 The Other Bennet Sister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베넷 가문은 아시다시피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베넷트가 속한 가족이죠. 이 딸이 다섯 명 있어요. 제인, 엘리자베스, 메리, 키티, and 리디아. 근데 이제 보통 제인, 엘리자베스 하고 리디아에 대한

0: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Other Bennet Sister는 영국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신작 드라마라고 하고요. 브로클레리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서 평범한 외모의 사람을 보는 게 결코 드문 일이 돼서는 안 되지만 슈퍼모델급이 아닌 인물이 TV 드라마에 주연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Right. So, Mary, she's often the overlooked middle sister.
1: Yes, and that doesn't mean that she's looked at too much. It means she's not looked at all, or
0: 그렇죠.
1: hardly ever. If something is overlooked, we are looking over it to something else. We miss it. We ignore it, either accidentally or deliberately.
0: 맞아요. 자, 그래서 overlooked라는 거는 간과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섯 자매 중에서 메리는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So she has been overlooked for the longest time, but now, thanks to this new TV series, she's the main character.
1: Yes,
0: She's
1: and
0: the,
1: good for her.
0: yeah. Middle sister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세 자매였으면 둘째겠지만 지금 다섯 자매니까 셋째입니다.
1: I'm the middle brother.
0: Oh, that's right. You have an elder brother and a younger brother.
1: Which means I'm always overlooked.
0: Are you really? No. 자, 그다음에 a lot of people see Mary, who's very plain and ordinary, and they feel validated.
1: Yes. Now, this word validated, when we talk about something, like a ticket or a booking, it means we're checking it, we're confirming it, we're saying it's right. When we use it for people, when we use it for feelings, it means we feel accepted. We feel like we belong or we're approved of. So, for example, if your body shape is not that of a supermodel and you look at TV and you see someone with your body shape being celebrated, you may feel validated.
0: Feeling validated, valid라는 단어를 좀 보면은 VALID, 뭐 유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요. To feel validated yourself, that means 나의 어떤 퀄리티를 인정받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 나뭐 슈퍼모델급이 아니야. 그런데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1: Well,
0: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TV 시리즈 보면서.
1: more than that, you are valuable.
0: 그런
1: Not
0: 느낌까지.
1: just it's okay, it's that you have
0: 오케이.
1: worth.
0: 아,
1: This
0: 그러면은
1: is very important with
0: 좋아요.
1: validation.
0: 네. 그러면 한발더 나아가서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이런 평범함조차도 정말 인정받는 느낌인 거죠. So when you're validated about anything, that's the feeling of somebody going, 너 네가 맞아.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메리의 평범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1: Yeah,
0: 그래서,
1: the ordinary looking person can be the main character, can be the
0: 그렇죠.
1: heroine of the story.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락 한번 가볼까요?
1: The Other Bennet Sister, which is streaming on BritBox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Janice Hadlow's 2020 novel of the same name. It revisits Austen's most popular story of love and social mores in early 19th century England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ng woman trying and often failing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that society places on her gender. Mary certainly finds those demands difficult. Brooke-O-Leary plays the character as endearingly open and eager to please, even as she struggles to pick up on social cues and watches her sisters sparkle more brightly around her.
0: 미국에서는 브릿박스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중인 이 드라마 시리즈 The Other Bennet Sister는 Janice Hadlow 작가의 2020년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한 제인 어스틴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랑과 사회 관습에 관한 이야기를 메리의 시선을 통해서 재조명하는데요. 메리는 당시의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조건들에 맞추려고 애쓰지만 실패할 때가 많고요. 또 이런 사회적 요구들에 확실히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무언의 사회적 신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서 자신 외에 다른 자매들이 더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랑스럽도록 솔직하고 남의 기분에 맞춰주려 애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메리 역을 배우 엘라 브로클리리가 연기합니다. Okay,

0: by this woman, Brooke-O'Leary said. In needing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for herself and her daughters, Mrs. Bennett is like an 18th century estate agent who's got five properties to sell, Jones said, and one of them won't budge, however much she tries to lower the price. I don't think you can forgive her for how she treats Mary, she added, but you can understand where she's coming from.
1: 자, 이 드라마에서는 메리의 시선을 통해 오만과 편견에 익숙한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언 샘슨이 연기하는 콜린스는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름끼치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메리와 비슷한 방황하는 영혼으로 묘사가 되고요. 또 루스 존스가 연기하는 에마 그 베넷 부인이 여기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어리석고 참견이 심한 인물이 아니라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또 메리 역의 브로콜레리에 따르면은 메리는 이 여성에게 정서적인 상처만 입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배우 존스는 자신이 맡은 베넷 부인에 대해 비유를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신과 딸들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그는 말하자면은 팔아야 할 부동산이 다섯 채나 있는 18세기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입장이다. 그중 한 채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사람이 딸인 메리를 대하는 방식이 용서가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또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간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일단 cringeworthy라는 표현도 좀 보고 싶어요.
0: Oh, if something's cringeworthy or if something makes you cringe, it makes you feel embarrassed for the other person. My father cannot watch Mr. Bean. Ooh, the reason is he thinks it's so cringeworthy. It just makes him want to cover his face. He's so embarrassed by it.
1: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아 이런 느낌. 너무 불편해. 이럴 때 cringeworth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r. Collins가 원작에서는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선 그렇지 않대요.
0: No, he's very different. He's a lost soul.
1: He's a lost soul. What's that?
0: Well, soul, we think of, you know, people having a soul, a spirit, as it were. But we can use it to describe a person in a spiritual or psychic sort of a way. And a lost soul is someone who doesn't really know what to do in life, who maybe doesn't have many friends, who looks a little bit lost, doesn't know where they're going or what they should do.
1: 그렇죠. 방황하는 영혼.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묘사가 됐네요. And if you don't budge, what does that mean?
0: Well, if someone tells you to budge, that means they're telling you to move. So if you don't budge, you're not moving. And actually, whereas budge feels very light when we use it as somebody budging over, when we say someone doesn't budge, it feels like they're really firmly stuck where they are and they are not going to move.
1: Something won't budge라고 하면은 꼼짝도 안 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budge라는 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부정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0: And we use it for opinions.
1: Okay.
0: So in arguments, we talk about something not budging. Maybe you're talking about which is your favorite film from this director. And one person says this film, one person says the other. And they will not agree with each other. Neither of them will budge. They only stick to their own opinion.
1: 고집을 부리면서 의견을 절대 바꾸지 않으면 neither of them will budge.
0: Yes.
1: They both won't budge. B-U-D-G-E.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이제 메리가 그렇게 어떤 팔리지 않는 집처럼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뭐 딸, 다섯 딸 전부 다 팔려야 하는 부동산인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기는 하죠. 그때 18세기. 그런데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참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So, you know, you can understand where she's coming from.
0: Yes, if we understand where someone is coming from, it means we know what's in their heart, or we know the real reason why they're doing something or saying something, why they're maybe being mean, or why they're being so overjoyed, or whatever.

0: That was Be Nice to Me by Rumour.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에 나오는 베넷 가문의 다섯 딸중 가장 인기가 없다고 여겨진 middle daughter, middle sister, 셋째 딸 메리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드라마가 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드라마 The Other Bennet Sister는 요 근래에 유행하는 다른 사극 드라마들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In recent years, a wave of period shows have taken intentionally offbeat, ahistoric approaches to the genre, including Bridgerton on Netflix, The Great on Hulu, and Dickinson on Apple TV. But the other Bennet sister plays it straight. There's no high concept, there's no twists, Quintrell said. There's nothing to hide behind. Instead, she added, you've really got to invest in the characters. And actually, I think that makes it quite different from a lot of other television. Period drama purists will also be pleased to hear that these characters haven't prematurely discovered cosmetic filler or veneers.
0: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의 브리저튼, 훌루의 더 그레이트, 애플 TV의

0: 디킨슨 등등 시대극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색다르고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접근 방식을 취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했는데요. 이번 The Other Bennet Sister의 정통 방식을 고수하는 드라마와는 좀 다르죠. 각본을 담당한 세라 퀸트럴은 이 드라마의 독창적인 설정도 반전도 없다라고 하면서 숨기거나 은유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시청자가 캐릭터의 진심으로 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사실 그 점이 이 드라마를 다른 많은 TV 프로그램들과 확연히 차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극 순수주의자들은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아직 미용 필러나 치아 미백 같은 것을 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기뻐할 것입니다.
1: Yes,
0: Because
1: good.
0: they don't look perfect.
1: Exactly. It validates me.
0: Because no one in real life looks perfect.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playing it straight.
1: Well, if you play it straight, you don't act the way that I do. Meaning you are serious. If you play it straight, you do something seriously. And we often use it for acting. We talk about a straight role or a straight man, a straight woman, meaning you are serious, you're not fooling about, you're not being over the top. So if somebody plays it straight, like in The Other Bennet Sister, means they're playing it like any other traditional period drama. There's no silly twist, there's no contemporary references or slang or jokes.
0: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정석대로 하는 거, playing it
1: 네.
0: straight입니다. 자, 그다음에 investing in something?
1: Well, we can invest money, of course. I think many of our listeners will have heard that expression to invest money, but we can also invest time, we can also invest energy, we can also invest emotion. In this case, they're saying you've really got to invest in the characters, which means you've got to put your belief in them, put your trust in them. So here you're investing belief and trust.
0: 네. Investing in someone이라고 하면은요,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몰두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you get to be really invested in the characters of
1: Yeah.
0: this drama.
1: And I think every good drama, viewers will get invested with at least one character.
0: 맞아요. 그래서 투자의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번 드라마에서 주인공 메리 역을 맡은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Before being cast as Mary, Brooke O'Leary spent a decade playing funny supporting parts in series like Bridgerton and Call the Midwife. I never saw myself as playing the lead, she said. But I learned a lesson through playing Mary, Brooke O'Leary said, which echoes what a character discovers. The more I can embrace my authenticity, rather than trying to fit myself into a box that other female actors inhabit, then the better off I will be.
0: 메리 역에 캐스팅 되기 전에 배우 브로클레리는 브리저턴이나 콜더 미드와이프 같은 드라마에서 10년 동안 이른바 재밌는 역할, 뭐 유쾌한 그런 조연 역을 맡아온 배우인데요. 그는 자신이 주연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로클레리는 이번 역을 맡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다른 여배우들처럼 억지로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본연의 모습을 더 받아들이고 또 그럴수록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lright, she's learned a lesson.
1: Yes, and when we learn a lesson, doesn't mean we're being taught by a teacher. It means that whatever we've done or whatever has happened to us has given us an experience that teaches us something. And so we learn something important. So we often use the expression, I've learned my lesson, when we've done something that has caused us big problems and we learn not to do it again. So to learn a lesson is basically to learn from what.

0: Right, well, that's it for the New York Times article this morning.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To pick up on something.
1: If we're picking up on cues or clues or hints or signs or whatever it may be, it means we're paying attention and we understand the way people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us. Not necessarily through direct language, but indirect language or signs or movement.
0: 그렇죠. Pick up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무언의 신호를 캐치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죠.
1: Oh yes, there's so many cues to pick up on in life.
0: 예문 보겠습니다.
1: I'm sometimes very bad at picking up on subtle hints about things. Just tell me all right, will you? Just tell me outright, will you?
0: 가끔 나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힌트만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캐치를 잘 못하거든. 그냥 대놓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1: 네. Yeah. 네.
0: 자, 다음 표현, not budge.
1: Yes, to not budge meaning you're not moving either physically or in terms of your opinion, your position on a particular topic.
0: 그래요. 꿈쩍도 안 한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d love to buy the place next to mine, but the owner says they don't want to move. I've offered to pay double the value, but they still won't budge.
0: 우리 옆집이 그 매물이 나왔는데 아 매물이 나온 게 아니군요. 옆집이 너무 집이 좋아서 그 집을 사고 싶은데 도저히 집주인이 이 매물로 내놓지를 않네. 내가 시가보다 뭐 두 배나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 와우. 자, 다음 표현입니다. Where someone is coming from.
1: Meaning, if we understand where someone is coming from, we understand why they're saying what they say or why they're doing what they do.
0: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네가 왜 그러는지 나 충분히 이해해. 네. 이런 말인데,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t's always good to listen before we talk. If we can understand where the other person is coming from, then we can find the right way to answer them.
0: 항상 말을 하기 전에는 듣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은 훨씬 더 해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돼. 자, 다음 표현은요. Play it straight.
1: When we talk about acting, it's to act seriously, to not muck about, to not be over the top, to not do jokes.
0: 그래요. 굉장히 진지하게 정석대로 하는 거, playing it straight. 네, 이 예문은 제가 좀 읽어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1: yes, please.
0: 하셨는데요.
1: 네. You gotta be angry.
0: 화난 연기를 하면서 네. 선생님이 예문을 읽겠습니다. Paul, stop trying to be silly. The director said to play the role of Macbeth straight. This is a tragedy. Not a comedy.
1: Bravo. Very good. You played it straight.
0: 맥베스의 역할을 좀 똑바로 할 수 없겠니? 이거 비극이라고. 희극 아니고.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똑바로 하다도 될 수 있어요.
1: 네.
0: Play it straight. 자, 마지막으로 learn one's lesson.
1: To learn something from an experience or from something you've done. And it's going to be something big that you learn.
0: 그렇죠. 한수 배우다. 예문 보겠습니다.
1: I've learned my lesson, Sue. I'll never be silly on stage again. I don't want to get fired.
0: 나 이번에 정말 깨달은 바가 커. 무대 위에서 괜히 장난치면 안 되겠어. 또 다시 이렇게 잘리는 일은 발생해선 안 돼.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ich of the three works we looked at was not written by a female artist?
1: Well, the answer is number two, Oliver Twist, written by Charles Dickens.
0: 그렇죠. Charles Dickens가 쓴 Oliver Twist, 이게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Jane Eyre는 Charlotte Bronte가 썼고, Frankenstein은 Mary Shelley가 썼죠. Alright, well, congratulations. 한은실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고은후님,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장홍준님이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가 여성 작가였다니 흥미롭네요 하셨어요.
1: Yeah. Mary Shelley, brilliant. Even better, she created it in a weekend. They were away, they had a competition. Who can write the best ghost story?

0: a horror story. She came up with Frankenstein.
1: Yeah, because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Frankenstein is about love and how a monster is ironically more humane than the human.
0: But the monster's not a monster.
1: The
0: The man is a
1: monster, the man
0: monster.
1: is a monster. That's right. There's all this irony going on.
0: 예.
1: 자, 김민정님, 제 최애 영화는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즈고요. 제 최애 작가는 제인 오스틴이었는데 브리짓 존스 시리즈가 오만과 편견을 각색한 건지는 몰랐어요. 제 취향이 참 한결같았군요. 하셨습니다.
0: Ah, it's
1: 네.
0: just the first film. Just the original film and the original novel
1: 아,
0: is based
1: 맞아.
0: on Pride and Prejudice.
1: 그렇죠.
0: But go back, do a double bill or a double book read, and
1: Yeah,
0: it's
1: yeah.
0: so much fun to se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1: 왜냐면은 이제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오만과 편견. 처음에 다시가 굉장히 오만해 보이죠?
0: 네.
1: 그리고 다시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브리짓 존스에서는 브리짓과 다시가 그런
0: Yeah.
1: 오만함을 서로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고 편견도 있지만 나중에 연인이 되잖아요. 다뭐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고혜진님, I know where you're coming from을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외국인 친구랑 대화할 때 저한테 저 말을 썼는데, 제가, Didn't you know I'm from Korea? 라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친구가 엄청 웃었어요.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가? 예,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표현을 모르면?
0: Yeah, this is, I have to say, this is the kind of mistake that many speakers, non-native speakers, will make in many languages, because it sounds so much like the question you think you're being asked, but in fact it's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1: 너무 이해가 돼. 너왜 그러는지 나 알겠어. 이 말입니다. I know where you're coming from.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essages. Of course, we're moving on. We have some acting to do in our dialogue segment. Here's Gordon Lightfoot with Sundown.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It's time to have a look at today's idiom. Paul, what's it? What is it?
1: Today's idiom is pull one's socks up.
0: 네, 이번 idiom은 pull one's socks up인데요. 마음을 다잡다. 이런 뜻이고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oday we're both teachers.
1: Oh, good.
0: 그리고 요즘 부쩍 학생들이 성적도 떨어지고 수업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pull one's socks up. Have you seen the latest test score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특별한 솜씨가 없어도 가지런히 펼쳐서 꽂으면 화려한 꽃송이들을 풍성하게 감싸는 꽃. 돋보이는 주인공을 욕심내지 않고 그저 받쳐주는 배경으로 만족하는 꽃. 바로 은은한 안개꽃입니다. 늘 들러리만 서는 것 같지만 안개꽃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꽃 10가지 중에 꼭 들어가는 중요한 꽃입니다. 주연만큼 비중 있는 조연인 셈인데요. 자기 혼자만 빛나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해주는 슈퍼보스가 진정한 리더라고 하죠. 오늘은 나보다는 옆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무슨 곡일까요? 즉석 신청곡입니다. 한 줄 사연과 함께 여러분 신청곡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혹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윤정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개꽃이 되어볼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여는 글을 잘 읽어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최윤정님 고맙습니다. 김민혜님 안개꽃 저는 요즘 걸으면서 잡초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널리 퍼져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입니다. 작품으로 85중 3악장 론도인데요. 스티븐 하프의 피아노, 브라이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군멜의 편의협주 A단조 작품호 85종 3악장 론도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브라이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정숙님 정클크를 들으시면서 세상 근심 시름 다 날린다는 우리 아버지 산청면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 3등의 온통 지푸른 실록과 입함나무의 향연입니다. 오늘 여는 말의 안개꽃처럼 주위를 더 빛나게 하며 더불어 어울리겠습니다. 와, 안정숙님은 물론 아버지께서도 정클크를 사랑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입함나무, 저도 이 나무 좋아합니다. 아, 오늘 안정숙님 덕분에 또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 산등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안정님, 다음 주부터 다시 주 6일 풀로 근무하게 되어서 정클크를 잠시 떠나야 합니다. 3개월 후 다시 살아서 컴백할게요. 그동안 정말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안정님, 3개월 후에 만나야 되는 겁니까? 너무 슬픕니다. 기다려 있겠습니다. 신나게 또 힘차게 일하고 오십시오. 주 6일 근무.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많이 걸리니까요. 안정님, 몸 관리 잘하세요. 황은정님, 비가 와서 공기가 맑고 깨끗한 날이라 그런지 클래식 더 멋지게 들립니다. 클래식 좋아하는 중2 딸은 평일에는 못 듣고 주말에 가끔 같이 듣는데 오늘 감기로 조퇴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재미있고 알차게 잘 갔다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뜻깊은 하루가 될 듯합니다. 아, 역시 전략적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수학여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감기로 일찍 와서 청크크를 듣고 병원 가서 다 처방도 받고 하면 부산에서의 2박 3일 수학여행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황은정님의 따님, 제가 이름을 알면 또 불러드릴 텐데, 자, 우리 따님, 내일 수학여행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세요. 그 시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즐기고 느끼고 만끽해야 합니다. 잘 다녀와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제목도 모르고 좋아했던 곡이죠. 하지만 오늘부로 드디어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음악은요.

맛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페렌체의 추억, 2번 타레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헨리오 모리코네의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영화 캐논 인버스 OST 중 피날레 디온 콘체르트 로만티코 인테로토. 안드레아 모리코네가 지휘하는 볼차노 트렌트 하이든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335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베토벤 현악 사중조 13번 5악장 카바티나를 듣고 싶어요. 보이저 탐사선에 실려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우주 저편으로 가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닿기를 기원하면서요.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든 레코드에는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이 들어있는데요. 베토벤의 현악 사중이론 과학자 칼 세이건이 직접 골랐다고 하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이 음악을 듣게 된다면 인류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지구에서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그곳에 울려 퍼지는 베토벤의 선율을 상상하면서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조 13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130중 5악장 카바티나, 부다페스트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짱조 자코노 130중 5악장 까바티나였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 2부 첫 곡, 신청곡도 주문해 봤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말머리를 적으셔서 50원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프렌치의 추억, 2번 타레가, 아람무라 궁전의 추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6468님, 오프닝 참 와닿았어요. 제 길을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아이들 바라지마 하다가 하루가 끝나면 졸려서 눈 감고 잠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조바심과 답답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런 날은 아, 오늘은 내가 안개꽃이었구나. 내일은 다른 꽃도 해보지 뭐 하고 위안해야겠어요. 아, 너무나 다행입니다. 6468님에게 위로가 되고 와닿았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은 그 희생이 안개꽃은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6468님 메시지 고맙고요. 아이들도 분명히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6468님 뜬금없지만 저도 정경님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아, 그렇군요. 학교를 지켜주시는 정경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아. 동문이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까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니 쑥스럽습니다. 옥님, 정경님은 팔 근육이 장난 아니네요. 팔도 보십니까? 앉아있어도 잘 보여요.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궁금해요.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EBS 출근할 때 스튜디오가 6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두 개가 한 층이 아니라 두세 개가 한 층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도착하면 걸어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도착하면 헉헉거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 가서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끼니까 잘 관리를 해야겠죠. 두세 번 가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PT 선생님께 혼나면서 운동 배우고 있습니다. 옥님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클클 가족들의 다채로운 사연들에 이어드릴 곡은 쇼핑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발라드 3번 A플랫 장조 작품으로 47 감상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배수미님, 이 곡을 연주하고 싶어서 기타 독학을 시작했는데 기타 줄이 너무 아파서 포기했다는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대신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 가서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아, 배수미님, 이 언어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2677님, 작년에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궁전이 너무 아름다워.

어서 음악 듣는 순간 그 기억이 소환되었어요. 유카가 안정되면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추천해 주신 2677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타레가 아랍무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들어보겠습니다. 타레가의 아랍무라 궁전의 추억. 오늘은 무라지 카오리 기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제가 정클크를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예술가 코너에 출연했던 친구들. 지금 얼마나 또 어떻게 컸는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그 궁금증을 풀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특집으로 준비한 다시 만나는 어린 예술가에서 3명의 어린 예술가. 아니, 이젠 어린 예술가로 불러야 할까요? 피아니스트 정해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특히 음악 전공 학생이나 음악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차곡차곡 모아서 25일 방송에서 소개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코렐리의 라폴리아입니다. 리처드 용디오닐의 비올라와 알테 무지크 퀼레네언지로 들으시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3837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며 손은 작업 중이라 사연은 잘 못 보내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음악을 신청해 봅니다. 와, 신청하신 핸델의 파사칼리아, 자클루시의 트리오 재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공방을 운영하시는군요. 도자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뭔가 이 도자기 공방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오니 아, 또 낭만적인데요. 오늘 보내주신 메시지 3837님 덕분에 첫 곡 파사칼리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영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죠.
0: 몸은 좀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저 감기 안 걸린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치만 요즘 긴 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
0: 이 옷은 우리 저 그 옷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0: 아, 잘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딱 어울리는 작품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연 최고의 러브스토리로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도 참 많지 않습니까?
1: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연극, 발레, 영화가 무수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전형적인 좋은 사례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극적인 교향곡,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음악,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까지 정말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0: 그렇군요. 말씀하신 교향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작품도 꽤 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한 오페라

0: 나라가 약 20편이 된다고 합니다.
1: 와.
0: 최초는 1776년 체코의 게오르그 벤다의 로메오와 율리라는 작품이고요. 놀랍게도 해피엔딩으로
1: 오,
0: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0: 그리고 벨리니의 오페라 중에서요, 이 몬테규가와 캐플리카,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으로 오페라 이름을 지었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구노 이후에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오페라들의 대명사가 되었죠.
1: 다른 작품들은 명암도 못 내밀게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 오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구노의 아베마리아도 그 구노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구노의 아베마리아 멜로디 혹시 알고 계실까요?
1: 아우, 너무 잘 알고 있죠.
0: 제가
1: 네,
0: 불러드리기는
1: 불러주세요.
0: 아베 마리아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1: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 잘 불러주세요.
0: 순간 심장이 너무 떨렸어요. 이 작곡가 구노는
1: 네.
0: 오페라, 종교, 막 가곡을 넘나들면서 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1: 네.
0: 바로 피아니스트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요. 파리 음악원에 진학을 시켜서 21살에 칸타타로 로마 대상이라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대상의 부상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1: 와우.
0: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에서 신학과 종교음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온 후에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요, 성당의 오르간 주자로 종교음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딸과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가톨릭 사제로서의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작곡가인 베를리오즈와의 교류를 통해서 종교음악이 아닌 세속음악으로 전향을 해서 오페라를 12편을 작곡합니다. 이 오페라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시 종교음악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향을 했고 복귀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이두 가지가 공존했던 작곡가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를 비롯해서 미사곡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작품도 작곡을 하게 되죠.
1: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구노가 우리나라에 올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0: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1: 네.
0: 이 파리로 돌아온 후에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로 한국에 올 뻔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작곡에 전념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를 했거든요.
1: 와, 우리 입장에서는 군호가 우리의 파견오는 선교사로 올 뻔한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구노가 조선으로 떠나는 이제 앵베르 주교와 신부들을 배웅하는 그림이 파리의 외방정교회 성당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작품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인연 같아요.
1: 저는 왔었으면
0: 왔었으면 음악이 그냥 이렇게 막 일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서양 음악 막 전파가 많이 됐잖아요. 물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한층 더 빨리 이
1: 다이렉트로
0: 클래식 음악이 그냥 전수가 되고 또이 유럽에도 한국을 소재로 한 오페라가 작곡되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1: 이 투란도트와 이 버터플라이와 견줄
0: 그렇죠.
1: 만한
0: 그렇죠.
1: 파우스트 같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0: 그럼요.
1: 와,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는데요. 와, 너무 또 아쉽기도 하고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입니다. 서곡부터 들어볼까요?
0: 네, 이 서곡에는 이 오페라의 전체 내용이 녹아들어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도입부에는 몬테규가와 카펠리 가문의 증오를 상징하고, 이 중간부에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갈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란스러움이 찾아들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구노의 오페라 로메오 줄리엣 서곡,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구노이 오페라 로메오 줄리엣 서곡,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에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경남, 남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노이 오페라 우리가 서곡 로메오 줄리엣 서곡을 들었는데 이 이탈리아 오페라랑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이탈리아 오페라는 목소리의 기교와 선율, 그리고 노래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탈리아 오페라란, 조금 특정 시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감정적인 폭발이 이루어지고, 또 관객들이 브라보 하는 이 환호가 극장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대사를 철저하게 구분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프랑스 오페라는 뭔가 극적인 균형을 조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세련되다고 할수 있고 또 극적인 완성도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견고하지 않으면 조금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이 프랑스 오페라는 발레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레가 한 3, 40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지금 발레 공연 보러 왔나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우아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비슷하지만 이런 다른 경향이 있고 또 프랑스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수 있고 이 프랑스 오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스타일이 확립되어 갈때 이탈리아 작곡가들은 또그 스타일을 차용하기도 했었습니다.
0: 아, 서로의 이 시너지가 대단했네요.
1: 대단했습니다.
0: 그런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점을 합친 게 바로 구노이 오페라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라루스 음악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중 가장 품위 있는 명작. 태영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1: 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 특유의 경쾌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우아하고 세련된 감성. 그리고 구노가 이제 교회 음악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교회 음악의 장중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적 요소라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한번 함께 들어볼 음악인 이 로미오의 아리아. 그리고 줄리엣의 아리아에서 성악가들의 그 화려한

0: 기량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섬세한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프랑스적인 요소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일단 구성부터 규모가 좀 남다른데요. 전체 총 5막이나 되는 데다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중간에 이 발레 공연, 무용 공연이 있어요.
0: 네, 여러분, 이 19세기에는요, 이 오페라가 지상 최대의 버라이어티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오페라를 보통 우리가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합 예술이라 하면, 뭐, 메이크업, 헤어부터 시작해서, 또 무대 장치, 조명,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움직이게 하는 그 인력들, 그리고 성악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페라도 점점점점 커져서 5막이나 되었는데, 대규모 발레 장면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의 오막 오페라, 그랑 오페라라는 이 구조인데요. 오죽하면 와그너의 타노이저라는 작품이, 이거는 독일의 작품입니다.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발레가 없어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이 작품 보러 왔는데 발레 하나 없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화려한 무대 장치요. 말과 뭐 마차가 실제로 등장하고 화재 폭발을 막 구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좀 밀려나게 되었죠.
1: 이게 그 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도 국립무용단 공연을 정기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 춤춘다 생각하지만 조명,
0: 그렇죠.
1: 또이 의상, 그리고 댄스 플로어라고 해서 무용수를 다치면 안 되는 고무판,
0: 깔아야 돼요.
1: 음악 등등등 이 제작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0: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다가 이제 오페라 성악가들, 오케스트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오막이라면 막 시간이 3시간씩 되고
1: 아니, 어떻게
0: 하잖아요.
1: 오막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저는 놀라워요.
0: 발레가 한 30, 40분 차지합니다.
1: 와, 자, 규모가 이렇게 커서 그런가, 오페라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0: 이건 이제 작곡가들의 성향이나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 작곡의 시초는 1839년에 베를리오즈라는 작곡가의 로메오와 줄리엣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이 구노가 페리체 로마니의 대본을 입수해서 작곡을 시도했습니다. 이 펠리체 로마니는 이제 벨리니와 콤비를 이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구노가 이탈리아어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헤맸습니다, 작업을. 그리고 26년이나 흐른 1865년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해서요. 빅토르 위고가 번역한 이 번역본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쥘 바르비에와 미셸 카레에게 대본을 맡겨서 1867년에 파리 리리크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뭐 30년은 아니지만 그 처음 이 작품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은 30년이 되었다고 할수 있죠.
1: 그 로스니가 세비야 이발사를 일주일인가요?
0: 네.
1: 5일인가요?
0: 그 성격 참 다르네요.
1: 예, 30년과 5일. 와, 참.
0: 그렇지만 그 30년을 썼던 뭐 5, 6일을 썼던 그 위대함을 잴수 없는 것이
1: 질수 없죠.
0: 클래식 음악입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참그 예술이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위대한 점입니다.
0: 그렇죠.
1: 예, 시간을 들이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0: 그럼요.
1: 그 시간이 뇌에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단숨은 쏟아내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이게 진짜 정말 이 재능의 영역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1: 흥미롭습니다. 자, 다시 구노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수 있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기 아리아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꿈속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감을 느낀 줄리엣이 꿈꾸는 시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때를 더욱더 즐기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줄리엣은 꿈에 부풀어 있는 소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곧 다가올 비극을 전혀 모른 채

0: 부르는 이 왈츠는 경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음성의 그 화려한 면모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비브르. 꿈속에 살고파.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군의 오페라 로메오 줄리엣 1막의 줄리엣의 아리아. 하, 주비브르. 꿈속에 살고파.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필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로메오 줄리엣,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창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 네, 여느 유명한 이야기들이 그렇듯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유럽 각지에서 전설과 민화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에 퍼져있던 이야기는 두 개인데요. 원수 가문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수면제로 결혼을 회피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0: 나왔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뭐랄까 이 아쉬운 마음이 큰데, 저는 푸친에게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1: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0: 아니, 중국을 배경으로 한 투란도트, 일본을 배경으로 한 버터플라이, 나비웨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렇죠. 한 아리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영님 말씀대로 군호가 우리나라에 그때 왔다면 견줄만한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죠.

0: 않았을까? 이 아쉬움을 또 삼켜봅니다. 신영아님, 다래끼가 나르는 이 눈이 아파서 찜질 중이에요. 찜질하지 않은 한쪽 눈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어요. 감동입니다. 하지만 신영아님, 안과를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가 더
1: 맞습니다.
0: 많아서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병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737님, 지방 가고 있어요. 멀리서 방송을 들으니 더 반갑네요. 비가 엄청 내리지만 클래식 들으며 달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조금씩 내렸는데 지금 많이 옵니까?
1: 그러니 지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아까 전에 저희 속보도 그렇고
0: 예.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갑자기 우리가 교통방송인 것 같습니다. 8737님, 지방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면무도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중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앙주 아드라블르라는 곡인데요. 사랑스러운 천사여입니다. 여기서 조금 예전 시대 음악 스타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합창곡,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가 함께 부르는 것의 거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마드리갈 스타일인데요. 두 목소리가 정교하게 얽히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느낌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창인데 서로가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화음을 이루거든요. 이것이 처음 만난 순간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완벽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 격정적인 이중창들 대신에 대화하듯 속삭이듯 노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태형 선생님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셨잖아요.
1: 네네.
0: 예,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 격정적인 이중창이 좋습니까? 로맨틱한 이중창이 좋습니까?
1: 아, 물론 이탈리아 오페라에도 정말 정말 이렇게 스윗하고 섬세한 이중창들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1: 그런데 또 점점 이제 그러니까 근대에 가까워질수록 근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격정적인 게 심해져요. 격정적인 거참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0: 그렇습니까?
1: 네, 저는 한번 확 한번 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고요. 그리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의 어떤 언어적 차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탈리아 언어를 생각하실 때는 정말 밝은 햇살과 같은 뜨거운 막 태양과 같은 언어를 생각하시고, 또 프랑스는 뭐 와인의 레이어와 같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이게 태형 선생님이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제가
1: 네.
0: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분들은
1: 네.
0: 저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느낀 건데
1: 네.
0: 가수들은 이제 프랑스 이런 작품이라 이중창을 보면은 좀 밋밋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탈리아 너무 무식하다.
1: 너무 싸운다.
0: 너무 소리만 지른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와 기질적
1: 그렇죠.
0: 차이와 언어적 차이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
1: 네.
0: 또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로미오 줄리엣 첫 번째 이중창입니다. 앙주 하드라블르. 사랑스러운 천사여. 로메오에게 로베르토 알라냐, 줄리엣 역의 안젤라 게오르교,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앙주아 더블, 사랑스러운 천사여.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나는 장면의 이중창이었고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미셸 플라송이 주연은

0: 여기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할지 참
1: 아,
0: 어려운데요.
1: 그 줄리엣의 나이가 극 중에서 사실 엄청 어리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여성도 이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청소년도 아니죠. 거의 어린이의 목소리로 하기에는 이 성악이 쉽지 않죠. 그렇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20대 겨루기의 목소리입니다.
0: 옹인육 퀴님, 그래도 음성이 매력적이고 멋지네요. 지난번 사건과는 별개로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예, 또 이렇게 여러 이슈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 음반이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기의 로미오 줄리엣이었습니다. 녹음 연도가 1995년이니까, 와, 정말 오래됐네요.
1: 네, 이 오페라계의 가장 스타 부부라고 할수
0: 결혼하기
1: 있잖아요.
0: 전이죠, 95년이면.
1: 네, 첫 만남이
0: 예.
1: 1992년에 런던 코벤트 가든의 오페라 라보헴이었습니다. 이
0: 예.
1: 당시에 두 사람 다 최고의 신인이었죠. 그런데 이 결혼식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음반은 1995년에 나왔고요. 1996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라보엠 공연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연 중간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 막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고 무대 뒤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쉬는 시간이 이어지잖아요. 그때 막이 케이크에 초를 끄고 막 이런 이벤트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두 사람이 러브 듀엣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오페라 하우스와 음반 작업을 독식하게 됩니다. 이 1995년에 로미오와 줄리엣 음반은 바로 두 사람의 가장 뜨거웠던 연애 시절에 작업한 이 황금 커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우리 태영 선생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이 사랑의 스토리. 그 러브 듀엣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영원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네, 그러진 못했습니다.
1: 그 오페라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랑, 결별, 재결합, 뭐, 이 이혼의 스토리인데요. 이두 사람 모두, 이게 제가 이 말하면서 되게 약간 재밌게 느껴지는 게 사실 이 안젤라 게오르교와 이제 스승님이 지금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음반도 같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선생님의 친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재밌는데, 이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기 두 사람 모두 성격이 매우 강하고 자존심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예술가들이니까요. 이 때문에 극장 측과 마찰을 빚거나 공연 취소도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무대에서만큼은 실제 부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완벽한 호흡과 감정선을 보여주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이 되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아, 17천 만에
1: 네.
0: 예, 결혼 생활 정리했군요. 그 안젤라 게오르교와 로베르토 알라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1: 네.
0: 안젤라 게오르교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1: 네.
0: 정통 성악가
1: 네.
0: 출신이고 로베르토 알라냐는
1: 스타덤에 오른
0: 예, 식당에서
1: 네.
0: 캐스팅된
1: 네.
0: 어떻게 보면 성악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파바로티처럼
1: 그렇죠.
0: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1: 네.
0: 아닙니까?
1: 네.
0: 아, 참 그래서 이두 분의 음악이 아주 묘하게 거칠면서도 섬세한 부분이 저는 참 좋았는데 오늘 또두 분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결별한 뒤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여전히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요. 안젤라 게오르기는 2024년 우리 오페라에도 출연했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안젤라 게오르기는 이제 독신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 한국에서 토스카 공연 당시에 이제 앙코르 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알라냐는 폴란드 출신이고요. 소프라노 알레산드라 쿠르자크와 재혼을 해서 나비브인 토스카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부부 시절에 남긴 수많은 명반들이 우리 클래식계, 특히 오페라계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이번엔 알라냐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알라냐가 부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미오가 부르는 아리아겠죠. 바로 라무르 알레브트와 솔레라는 곡인데요. 줄리엣의 발코니 아래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의 아름다움을 찬란한 태양에 비유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바로 세레나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미오가 이제 창가 창 밑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탈리아의 테너 아리아들은 힘이 있고 화려하고 폭발적인 고음을 강조하는데, 이 노래는 사실 고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테너의 고음치고는 아주 높은 고음은 아니거든요. 뭔가 속삭이는 느낌을 주면서 또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냐가 프랑스 태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프랑스 발음으로 이 가사 하나하나의 맛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노래 듣기 전에 제가 호우 경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40분을 기해 제주 남부 서귀포시에 호우 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제주 남부 서귀포시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로베르토 알라냐의 로미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라무르 라무르. 알레브투아 솔레이, 사랑 사랑 떠올라라 태양이여,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군의 오페라 로메오 줄리엣 2막 중 로미오의 아리아 라모우르 라모르 레브투아 솔레이 사랑 사랑 떠올라라 태양이여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였고요. 미셸 플라송이 주연한 툴루즈 카피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로메오 줄리엣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원작에 보면 줄리엣의 나이가 13살이고요. 로미오도 한 16, 17 정도 되는데 이 나이에 죽음을 맹세한 사랑이라니 좀 빠르지 않나요?
1: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네. 가문의 결합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로 조혼 풍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13세는 너무 어려서 이 케플릿 경조차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애라면서 파리스 백작에게 2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나이로 설정을 했던 이유는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앞뒤 가리지 않는 그 첫사랑의 열정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 어린 생명들의 희생으로 관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20대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게르규와 알라냐의 노래 녹음은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0: 네,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메시지 주셨지만 나이는 이렇게 어리게 설정되어
1: 맞습니다.
0: 있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또 대사나 가사를 들어보면 워낙 성숙해서 무슨 연예의 고수들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대사들을 들어보면
0: 예.
1: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가 들어볼 노래 중에서 오 뉘 디비네 주 덤플로르 오 성스러운 밤이여라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0: 예.
1: 사랑을 확인하는 이중창인데요. 만난 지몇 시간이나 됐다고 이 청산유수로 시적인 대사들을 쏟아내면서 덥석 결혼하자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략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시적인 가사로 되어 있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군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 오늘 2막까지만 감상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죠?
1: 네, 여러분 아직 3막이 남았습니다.
0: 네, 3막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보내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성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는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창단 10주년 연주회가 5월 30일 예술의 전당 IBK 기념원의 챔버에서 열리고요. 내일 수요 초대석에선 백승록 악장을 미리 만나봅니다. 6월 4일 목요일 금호아토의 무대에 비올리스트 김한나 그리고 수요 초대석을 단양한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함께하는 유한에스 공연이 올려집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말씀드린 대로 군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 2막의 발코니 이중창 오니 디빈느 주 땅돌로 오 성스러운 밤이야입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미셸 플라송이 주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수평선 속 세상은 신기했어요. 바다는 선이 되고 무늬가 되고 파도는 점이 되어 반짝였어요. 수평선은 반짝이는 별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작은 빛들이 모래알처럼 반짝거려요. 수평선은 함께 추는 춤이에요. 빙그르르 별빛이 흔들리며 돌고 사람들도 손을 잡고 춤을 춰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정말 수평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이승현 작가의 책 수평선 속으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하진이 부른 호라이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소동에서 펴낸 이승현 작가의 책 수평선 속으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책은 그림책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글밥 중 일부를 이렇게 좀 발췌해서 살짝만 소개를 해드린 셈입니다. 이승현 작가는 현대미술을 하세요. 뭐 드로잉, 조형, 설치미술, 책까지 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대미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해에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책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작가의 신작 수평선 속으로 이책 그림책인데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수평선이 쫙 펼쳐지는 경험을 직접 손으로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책은 접히기도 하고 펼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입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배치를 또 하셨더라고요. 수평선이 어떤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 부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작가의 그 말과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겹겹이 시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는 그 모이는 틈새, 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책을 전체적으로 다한 가지 컬러로만 찍으셨어요. 울트라마린 컬러. 아, 정말 그 수평선 그 너머에 상상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컬러로 찍어낸 그림책. 한번 펼쳐보시면서 여행하는 기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방향숙님, 수영장 저 반대 끝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 바다 수평선처럼 생각해요. 물속에서 별빛들이 반짝거리는 것 같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수영장 그 물, 이게 꼭 우리가 뭐 진짜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렇게 자연물의 그 물에서만 우리가 윤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물이 가능하죠. 인공적으로 채워 넣은 수영장의 물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함을,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양숙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 속에 이미지가 꼭 그것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정용재님, 반짝반짝 출석 선물 잘 받았어요. 항상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4월에

함께 진행했었던 출석 이벤트 선물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혹시 아직도 남겨주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한 거 명단 한번 거기에 내 번호 뒷자리 혹은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다 꼭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강창구님, 안녕하세요, 고은님. 어제 이수야 안녕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밤에 제가 후속 사연 궁금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주셨네요. 밤에 딸아이 이수가 좋아서 소파 위를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네요. 감사 인사 전합니다. 와,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또이 사연도 이제 읽은 것또 또이 저녁에 들으실 수 있겠죠? 이수가 윤고은 언니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수 귀에는 목소리가 예뻐서 언니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아, 좋습니다. 몇 년을 청취하면서 윤고은 작가님의 책이 집에 없더군요. 죄송한 마음에 오늘 윤고은 작가님 책 5권을 주문했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큰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올해 30번째 구매한 책이네요. 이수가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보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창구님의 그 딸, 이수. 우리 안녕 이수로 통했던 그 이수의 그 문자 종용 사연 보내요 했던 게 이렇게 계속 여파를 끼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기다릴게요 문자. 아 근데 한달 너무 길지 않아요? 자주 오셔도 됩니다. 창구님 기다리겠습니다. 베게린의 안티프리즈 로미오 앤 줄리엣 유라가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로 사연 보내고 싶으실 때는 반디 앱 설치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PC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있습니다. 이미주님이 그 문자 주소 궁금해 하셨는데, 그 미주님 질문, 오고 나서 그 다음 반디 앱에 이샵 1045를 알려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의 사연이 쭉 이어져서 너무나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아, 4937 쓰시는 카페인님, 용기인의 문자 처음 보내요 하셨습니다. 첫 문제가 아니라 첫 문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아파트 산책이 일상이 되었어요. 계절과 나무의 변화를 관찰하며 느낀 모습을 시로 적어봤네요. 제가 무리하는 시인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마 지금 첨부해주신 사진이 그 시. 인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직 요 사진을 열어보진 못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면 같이 열어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 계절과 나무의 변화 관찰할 수 있는 요즘 시기에 북카페 들으면서 산책하기 너무 좋죠. 권수현님, 오전에 볼일을 마치고 들어오니 수평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좋아하는 인왕산에 오르면 저 멀리 보이는 남산, 인근의 북악산, 좀더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빌딩들의 마천루를 제 마음대로 한줄 기차로 늘어뜨립니다. 저만의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나만의 수평선 이렇게 그리는 마음 좋습니다. 수평선 다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쵸? 아, 지금 막 모니터에 막그4937 쓰시는 카페이님의 그 시가 뜨고 있는데, 아, 지금 그림도 있고요. 무리하는 시도 오시면 보려고 했는데 잠시 먼저 볼게요. 지금 작약 열매도 그려주셨고요. 피에로 왕관 혹은 불가사리? 이렇게 지금 느껴지신다고 하셨고, 동시를 쓰셨습니다. 읽어도 되는 거죠? 읽으라고 보내주신 거죠? 4937 쓰신 카페님. 여름으로 가는 길. 목련나무도 초록. 매화나무도 초록. 배롱나무도 초록. 벚꽃나무도 초록. 동백나무도 초록잎만 무성. 가지가 보이지 않게 초록잎이 가득 달렸다. 더운 여름 오면 쉬어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지금 느끼신 것을 그간의 산책과 관찰이 또 이렇게 누적된 힘으로 쓰신 거겠죠? 너무 귀엽습니다. 여름으로 가는 길 쉬어가라고 이렇게 다 지금 초록잎이 가득 달렸다는 거. 지금 나열하신 거 보니까 목련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벚꽃나무, 동백나무 다 구분 가능하신 거죠. 이 또한 사실 세세히 관찰해야 가능한 것이긴 한데 꽃 피었던 자리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시 계속 기다릴게요. 아, 덕분에 덩달아 뭔가 동심을 회복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우리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거잖아요. 다정한 참견. 덕분에 고마운 인연들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보다도 제가 지금 우리 4937이, 4937이? 4937 쓰시는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이 써주신 시와 또 여러 그 인용해주신 그 문장들의 큰, 와, 지금 너무 좋다. 힐링되는 거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책 속에서 만나게 된 우연히 마주친 글귀에 그날 하루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기분이 뭐예요?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다정한 문장들 얘기 준비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걷다 보면 이정표를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막막함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해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도망치듯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쳐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았던 작가가 남긴 덤덤한 글귀가 내 마음의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정확히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삶의 짙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오르한 파묵이나 이반 투르겐에프의 책 속에 담긴 고단한 방황을 읽어내려가며 우리는 아, 이 막막한 슬픔을 견디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가 활자 너머로 다정하게 툭 던진 그 한 문장은 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참견이 됩니다. 비록 살아 숨쉬는 사람의 육성은 아니지만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내 삶에 조용히 개입해 어긋난 궤도를 수정해주는 위대한 가르침인 셈이죠. 학창시절 교실의 교탁 앞에서 만났던 선생님들만이 우리의 스승은 아닙니다. 단단한 책의 표지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수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다정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억지로 정답을 강요하지도 섣부른 충고를 건네며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치열하게 겪어낸 생의 얼룩진 기록들을 묵묵히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희미한 등불을 비춰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책 속의 문장들이 누군가의 곁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걷게 만들었던 단 하나의 인생 문장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에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쳐 당신만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그 고마운 참견을 기꺼이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최백호가 함께하는 곡두손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길 잃은 밤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 멀리 있지 않습니다. 책속 문장들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책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얻게 될 때는 이게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그 여파가 오래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그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나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일카에서처럼 우리의 어긋난 궤도를 살포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매끄럽게 수정해 주는 거책속 문장이 할수 있다는 거그 힘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경희님 지금 자기야를 빨리 발음하면 자약이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 시와 그림 이미지 전달하면서 자약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하면 자약의 계절이기도 하죠. 지금 김재윤님은 솔로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 자약이라고 해서 꽃말을 찾아보니까 자기야요? 자기야? 이건가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꽃말 찾아보니까 수줍음, 부끄러움이네요. 이 꽃말 때문은 아닐 것 같고, 그쵸? 수줍음, 부끄러움. 중국에서는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 꽃말이 이렇군요. 자기야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찾아봐서 알고 있었는데,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라니 약간 뭔가 시적입니다. 수줍음 부끄러움이라는 딱 이렇게 명사형으로 된 것보다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 뭔가 사연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 헤어지지 못할까? 놔주기 싫은 거 아닐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헤어질 거 알잖아요, 우리. 제철의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헤어질 것을 알지만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극강의 사랑 고백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진님은 비가 그쳐서 후다닥 러닝 나와서 북카페 들으며 달려요. 북카페를 들으면서 우중런 하시는 우리 현진님 어떠신가요? 연초록이 주변에 가득해요. 산딸나무 꽃이 저는 요즘 최애입니다. 하셨습니다. 산딸나무 꽃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우리 어젠가 우리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산딸나무 꽃도 있었습니다. 이미주님, 고님, 이미주님이 4937입니다. 저 점심 준비하다가 제 이름과 번호, 제 시까지 흘러나와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하하하, 신기한 날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지금 얼른 이게 지금 이미주님이 4937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저 점심 준비하다가 제 이름과 번호, 제 시까지 흘러나와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미주님, 이거 뭐예요? 네, 4937, 번호를, 4937이 이제 미주님인 거죠? 시 보내주신 4937 쓰신 카페이님. 저는 이게 우리 카페님들이 그 반말 축하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니까 신청 사연을 태어난 시를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주님이시군요. 4937 쓰시는 카페이님, 미주님의 시. 제가 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림까지 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자, 아무튼 미주님의 사연이 굉장히 지금 미스터리 물처럼 느껴졌었는데 깨닫고 반가워졌습니다. 양양의 이 정도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와, 5월의 한복판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시는 길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3: 아, 요즘 근데 따뜻함을 기대하고 나가면 항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추워요.
2: 맞아요. 쌀쌀해요.
1: 그러기엔 반소매를 입으셔가지고, 네.
3: 죄송합니다.
1: 아, 그래서 추우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소연 시인님도.
2: 네, 어젯밤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이 무척 맑았어요.
1: 네. 오시는 길을 좀 즐기시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약간 각각 다른 방향에서 없죠? EBS를 향해서 네. 와서 여기서 접점이 돼서 또 한 시간 함께 하시고 가신다는 거.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난 리듬 같아요.
2: 예, 네, 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네. 상혁 시인님은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3: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1: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만난 지가 벌써 두 분이 몇 년인 거예요.
3: 4년이나 됐습니다. 네.
1: 꾸준히. 네. 이게 너무 재미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작품 골라오셨는데요. 상혁 시인님 어떤 거 네. 골라오셨나요?
3: 지난주에는 제가 문예지를 좀 몰아서 봤어요. 문예지를 몰아서 보고 제가 약간 공부하거나 업무 있을 때 문예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잘 읽혀요, 시간. 할 일이 많을 때. 그래서 보다가 좀 많이 실은 시인들 시 보면서 나도 열심히 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0: 물고기를 실제로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떤 화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시로 보여요. 그래서
1: 네.
0: 읽으면 그냥 재밌고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골라오신 시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병이 아닐까? 강지수. 해체트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깜짝 놀라면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해 수면 밖으로 튀어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키울 때는 꼭 수조 뚜껑을 덮어두어야 한대요. 떨어지면 곧장 바닥이니까요. 윤미 씨는 내게 핸드폰 액정을 보여주었다. 몇 마리 물고기들이 군청색 사이버 바닷속을 발작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의 말 맞다나 해체트는 꼭 자살폭탄을 입에 쑤셔놓고 다니는 피지 낭종처럼 생겼다.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윤미 씨는 말을 하다가도 물고기 밥을 주고 수온을 조절하고 물을 갈아주었다. 물고기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윤미 씨는 안도안도 숨을 내쉬었다. 무미하게 흔들리는 수초, 윤미 씨가 키우는 윤미 씨의 물고기들, 윤미 씨의 성실한 생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나는 어항 밖에 또 어항이 없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해체트를 생각했다. 이것은 병이 아닐까? 픽셀과 픽셀을 잇고 움직이지 않는 아가미를 감상하는. 윤미 씨와 나는 점심을 다 먹고 회사 주변을 산책했다. 식당과 맞은편에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에 눌러붙은 작은 동물을 수습하고 있었다. 사체 주변에 소독약을 분사하고 집게로 들어올리고 검은 폐기물 봉투에 넣었다. 미화원이 오기 전 지나가는 차들이 사체를 덜컹덜컹 칠 때마다 탄식을 내뱉던 행인들이 비로소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그들의 성실한 생활을 얼마간 지켜보았다.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있는 사체는 보험이나 보상 문제로 인해 곧바로 소각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된다는 사실을 검색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윤미 씨를 따라 사이버 어항을 다운로드했다. 실제로는 키우기 힘든 열대어와 관성어 몇 마리, 그리고 해체트를 설치했다. 일을 하다가도 물고기 밥을 주고 수온을 조절하고 물을 갈아주었다. 죽지 않겠지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병이 아닐까?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슬퍼지지 않는. 이것은 병이 아닐까? 막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녹은 바닐라가 손바닥을 적시고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끈적한 손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얼룩지는 건 손수건의 생활. 불을 끄기 전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었다. 배가 빵빵하게 부른 물고기들이 수초 사이로 부드럽게 헤엄쳤다. 나는 액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죽지 말라고 영양제를 사 먹였다.

0: 구구의 어항 속 물고기 띄워드렸습니다. 문예지 자음과 모음 2025년 여름호에 실린 강지수 시인의 시 병이 아닐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낭독에 대해서 지금 유영주 님이 생활의 이모저모에 성실함이 돋보이는 낭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한 이야기, 여기 지금 시의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에 뭐더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그쵸?
1: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볼때 처음 첫 해체트라는 물고기의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엄청 뭐 귀엽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여기서 딱그 묘사한 대로 피지낭종처럼
0: 야,
1: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0: 그건 너무
1: 근데 그게
0: 해체할 때
1: 너무
0: 싫어할 것 같은데, 네.
1: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0: 어떻게
1: 느낌.
0: 내 나를 저렇게 비유할 수가
1: 그러니까.
0: 있나? 네. 근데 너무 딱 와닿아요.
1: 네, 그래서 깜짝 놀랐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냥 소소하게 생활을 풀어놓는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너무 재밌고요. 근데 처음에
0: 세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뭐 병이고 진지한 걸로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바위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뭐
0: 뭔가를.
1: 영화 주인공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에게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 시인이 그런 걸 대단히 특별하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
0: 그쵸.
1: 안에서 그냥 우리 일에

0: 그냥 먹이 주고 살고 있어. 성실한 거야, 이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재밌었습니다.
1: 손수건의 생활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나중에 보면 얼룩지는 건 손수건의 생활.
0: 그래야 하는 거.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얼룩지게 살아가는 게 손수건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저희 강제수 시인이 신기했던 게 아직 첫 시집이 없는 시인이에요. 첫 시집이
1: 네.
0: 없는데, 올해 정말 많은 걸 냈더라고. 제가 다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 문예지에서만 대여섯 편을 냈는데, 보통 그렇게 예전에 친구들도 보면은 좀 쏟아지면, 청탁이 쏟아지면 좀 편차가 있어지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신기해서, 아, 시 쓰는 거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실한 거는 시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성실한 시인.
0: 네.
1: 네. 그렇죠.
0: 그쵸.
1: 예. 이 군청색 사이버 바닷속이라고 하는 요 구절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1: 표현이.
0: 이 표현이 그냥 그리고 그냥 쓱쓴것 같지만 표현도 너무 멋진 게 많았어요. 그냥 뭐 자살폭탄을 입에 넣고 다니는 피진항동처럼 생겼다 하고 그 해체틀을 보고 나서 느끼는 감성이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제가 아까 이거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약간 이렇게 읽었거든요.
1: 아, 나도 모르게
0: 네,
1: 의도한 게
0: 정말
1: 아닌데도.
0: 그렇게 보여요.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아,
1: 네.
0: 진짜 잘 튀어오르게 생겼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와.
2: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그려주니까,
1: 네.
2: 디테일이 좋고 하게 그려주니까, 사이버 세상을 이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인을 우리가 또 관조하듯이 너무 또렷하게
1: 맞아요.
2: 보게 돼요.
1: 맞아요.
2: 그러면서 계속 우리 뒤통수도 따가운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누가
1: 예.
0: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2: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1: 예. 이 뭔가 액자 구조가 계속 겹쳐지는 느낌도
0: 네.
1: 들고. 그렇죠. 물고기 어항, 그다음 윤미 씨, 나, 그리고 낙하, 그리고 독자까지. 배나리님, 영화 그녀에게 볼때 말도 안돼 했는데 지금은 정말
0: 아,
1: 가능할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건 가능하죠.
1: 정말 이야기 서사가 먼저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1: 그렇죠. 저 영화 등장했던 게몇년 전이에요.
0: 꽤
1: 생각하면
0: 오래된 영화인데도.
1: 맞습니다.
2: 그렇죠.
1: 안나오브더노스의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미 레이터 들려드릴게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이 한 주간 고른 네 편의 작품 골라서 화요일마다 오고 계십니다.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지난주 어린이날 읽어주신 생일 축하 사연을 녹음해서 조카에게 보냈더니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다니 깜짝 놀랐고 또 눈물도 났다고 했어요. 오래전 제가 어렸던 조카의 손을 잡고 데려갔던 대공원에 이제는 엄마가 되어서 어린 아들 데려간 조카의 사진 보니 감정이 묘하네요.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신 상혁 시인님도 고은님도 소연 시인님도 감사드려요 하시고 사연 주셨습니다. 기억나죠?
1: 네,
0: 네. 어린이날에 또 엄마로서 이 대공원에 간 그 조카 사연. 네. 이걸 또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눈물도 났다고 하니까.
1: 네. 어쩌다가 어린이날과 생일이 겹쳐가지고
0: 어쩌다가
1: 고생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0: 네. 아 이게 왜 처음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사연으로만 알게 된 사이인데 왠지 장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작은 미덕들이라는 제목의 나탈리아 긴츠부르그의 그 에세이집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는 이탈리아의 소설가인데 좀 지금 동시대 소설가긴 하지만 약간 옛날 분이시고요.
0: 네.
2: 그리고 이 에세이도 1944년부터 62년까지 쓰신 그때 발표한 11편이 모여있는데
0: 네.
2: 굉장히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0: 네.
2: 그리고 작은 미덕들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교육하려고 할 때 작은 미덕들보다 큰 미덕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엄청 설득력 있게 이 이야기를 전개해서 그중에 돈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그렇군요. 골라오신 부분 궁금합니다. 낭독 네. 통해서 만나볼게요.
2: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략을 가르치지 말고 소비에 익숙해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약간의 돈을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액수를 주며 당장 그 순간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그 돈을 쓰도록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시시한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사고는 곧 잊어버릴 텐데 그와 더불어 크게 집착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급히 쓴 돈도 잊을 것이다. 손에 든 장난감이 금방 망가지면 약간 실망하겠지만 곧 그 실망감도 장난감도 돈도 다 잊을 것이다. 아니, 돈을 일시적이고 어리석은 뭔가와 연결시킬 것이다. 어린 시절 생각한 게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돈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은 인생의 초반에 돈이 뭔지 모르는 게 많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너무 부자여서 어려울 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가난해서 돈이 일상의 생존과 삶과 죽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돈은 아이들의 눈에 음식이나 석탄이나 옷으로 해석되어 정신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그냥저냥 살아간다면 아이가 어린 시절 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살아가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무지를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깨우쳐 줘야 한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우리의 걱정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의 계획,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옳다. 그리고 가족의 돈이 우리와 아이들 공동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서 아이들에게 절제를 하고 소비를 할 때 돈에 더 신경을 쓰도록 격려할 수 있다.

0: 휘트니 휴스턴, 시시 휴스턴, 디온 워윅과 패밀리가 함께한 곡 패밀리 퍼스트 듣고 왔습니다.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나탈리아 긴즈부르그의 작품 작은 미덕들에 담긴 글 이렇게 만나봤고요. 아, 작은 미덕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너무 정교해서 네, 이게 굉장히 쉬운 듯 하나 사실은 되게 중용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죠.
0: 어려워 보여요.
1: 네. 어쨌든 우리가 경제관념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의례 어렸을 때 이런 개념을 이제 뭔가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좀 재밌었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도 있는데 이 논리가 너무 정교해가지고 막 따라가게 되고 맞잖아 하는 생각에
0: 네.
1: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돈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이 이제 돈 얘기만

0: 마음을 쓰고 눈치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돈 문제였었다라고 좀 명쾌하게 말해줬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1: 아이들도 이해할
0: 맞아요.
1: 수 있었을
0: 예.
1: 텐데. 예.
0: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예. 돈
1: 그렇죠.
0: 얘기하는 게 어쩐지 좀 껄끄럽죠.
2: 네, 껄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약간 돈은 어리석은 거야. 하지만 현명하게 또 소비해야 돼. 신경 쓰면서 소비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저자의 말로는 조금씩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네가 한번 네 손으로 돈을 써봐. 너무 통제하지 말고 절약하라고만 강요하지 말고. 근데 그게 정말로 이또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적당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너무
0: 맞아요.
2: 가난한 집에서는 이거 자체가 되게 불가능해요.
1: 맞아요.
2: 그래서 또 너무 부자인 집에서는 아예 돈을 그냥 마구 줘버리기 때문에 또
1: 그렇죠.
2: 다른 방식으로 삐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소현 씨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약간 중용 느낌이 있어요. 읽다 보면.
0: 네네.
2: 되게
0: 맞아요.
2: 결국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기질? 그 차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여기 한희경님 아이 둘을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던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예.
1: 똑같이 만약에 만 원을 줬어요. 만 원을 줘도 어떤 아이에게는
0: 예.
1: 이게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겠고, 뭐 요즘 시장
0: 그쵸.
1: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0: 예.
1: 어떤 아이에게는 진짜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0: 보통
1: 있고.
0: 형제가 있으면 위에 아이가 돈을 더잘 아끼고 좀 막내가 돈을 즉시 펑펑 쓰는 그런 타입을 많이 본것 같아요.
1: 구성상 그런 거야.
0: 예.
1: 우리 카페이님들 한번 그 사연 좀 보내주시죠. 어떤지 궁금합니다.
2: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양육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좀전 나쁜 쪽으로 약간 작용해서
1: 네.
2: 돈을 한동안 정말 못 모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있으면 돈다 쓰고 없으면 거기에 근데 좋았던 점은 괴로워하지 않고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살았던 거? 그건 또 좋았던 점이었던
0: 너무
2: 것 같아요.
0: 좋네요.
1: 좋은데요?
2: 근데
1: 얽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2: 얽매이지 않았는데 근데
1: 네.
2: 좀 얽매여야 될 시기에 이제는 이제 가족도 있고 얽매여야
1: 얽매여야 되는
2: 되는데
1: 시기.
2: 그걸 못하고 없으면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와서.
1: 근데 그때도 좋은데요, 사실은. 그거 배우려고 애써도 안될 수도 있고. 그죠?
0: 그렇죠. 그리고 펑펑 있을 때 쓰던 버릇 때문에 없을 때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2: 전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없으면은 별로, 안 쓰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1: 빚을
2: 있어서.
1: 지진 않는다.
2: 네, 다행이죠.
0: 네. 너무 좋네요.
1: 소영 시인님의 경제 관념은
0: 저도 좀
1: 어떻습니까?
0: 비슷해요, 상혁 시인님하고.
1: 이 시인으로 확장할 수는 없는 거죠?
2: 없는 거죠.
1: 성급한 일반.
0: 근데 너무
1: 프리랜서?
0: 네,
2: 아,
0: 어렸을
2: 그런가
0: 때부터
2: 보다.
0: 프리랜서로 살아서 그렇게 약간 고무줄처럼 수입도
2: 네.
0: 되어 있으니까 지출도 그에 맞춰서 그 욕망이 조절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1: 하긴 또 나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좀
2: 네.
1: 영향받기도 하겠네요. 3483 쓰시는 카페이님은 같은 시기 같은 가정인데 언니와 저의 경제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언니보다 더 아껴요. 여기는 언니가 좀 펑펑이고.
2: 저는 아까 하미경님의 그두 자녀가 다르다고 말했을 때, 그 키우던 그 시기에 경제 사정이 달라져서 달랐나? 그러니까 한때는 가난했고, 뭐 한때는 부자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3483님 같은
1: 네.
2: 시기 같은 가정인데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1: 그쵸.
2: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1: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언니와 이제 3483 씨 카페님 어느 한쪽이 다른 그 형제 자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쪽이 좀잘 이제 뭔가 지금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뭐
2: 나는
1: 이렇게 되는 거
2: 쓴다.
1: 아니에요? 혹시 꼭한 명이 꼭 이렇게 된다면
0: 근데 둘이 꽤나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던 모습을 저도 많이 본것 같고 그걸로 부모가 고민하는 것도 좀 많이 목격한 것 같아요.
1: 아니면 질린 거죠, 한쪽이. 우리 언니 너무 펑펑 써. 난 저렇게 살지 말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왜꼭 그렇게 반대로 가지? 궁금해요.
0: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 우연인 건지. 설옥경님, 저희 집 첫째는 절대 안 써요. 둘째는 바로 써요. 그런데 둘째가 중학생이 되니 첫째가 모으는 것 보고 안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2: 따라 좋게 또
1: 영향을.
2: 영향받네.
1: 진짜 영향을 받았네요. 요즘에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주식 그 투자하는 법 알려주고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돈에
0: 그러네요.
1: 대한
0: 네.
1: 무지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0: 소량 투자하라고 할것 같아요.
1: 소량.
2: 잃어봐라.
1: 잃어보는 경험.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진님, 아, 윤고은의 북카페 여러분, 저는 둘째인데요. 적은 돈도 아끼고 아껴서 저금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또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있죠.
0: 그렇죠. 네. 또 볼까요?
1: 네. 7609님, 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다리고 돈이 있으면 모으는 편이고 두 살 아래 제 여동생은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 때 제가 동생 덕을 좀 보긴 했어요. 동생이 옷을 마구 사면 전 그걸 많이 빌려 입었거든요.
0: 그러니까 니들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빌려 입고 네, 또 보겠습니다.
2: 예, 송현지님. 1분 차이로 태어난 저희 집 쌍둥이도 큰 딸은 과감하고 통 크게 잘 써재끼고 작은 딸은 야물딱지게 절약해요.
0: 와, 써재끼고 야물딱지게 절약하고 아 이게 진짜 쌍둥인데도 그렇죠.
2: 네, 재밌네요. 네. 어떻게 이렇죠?
0: 아 신기합니다.
2: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아닌가요?
1: 아닌
2: 집안 사정.
1: 것 같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그냥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겠다.
2: 어정쩡하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은 걸로 봐서 누가 연구를 해놨을 것 같아요. 이거.
0: 저는 질렸다에 봅니다. 아, 저렇게 보니까 나 저렇게 가 타산지석.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른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연구 사례 모아보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번 추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 네, 3394님이 저는 아이들에게 매년 1월 1일에 12만 원을 주고 안내 문구를 줍니다. 올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뭘까요? 투자는 됩니다. 저축은 안 돼요. 오직 자신을 위해 쓰세요라고 적어서 줍니다.
0: 오, 재밌어요.
1: 네. 한 달에 만 원 정도로 나누면 그럴 수 있을 텐데 12만 원을 한꺼번에 주고 써라. 저축은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걸로 이렇게. 얼마나 아이들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아이들이 뭐 20살도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에게 12만 원 주면은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한꺼번에 받으면
0: 이거 저는 3393 쓰시는 카페인님의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 분들도 우리에게 만약에 1월 1일에 지금 갑자기 3393 쓰시는 카페인님 아니 제가 갑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맞는가 하실 수도 있지만 던지신 질문이 재밌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안내 문구 적힌 걸 받은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지 카페인님들도 한번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5월 12일이긴 합니다만. 네. 나를 위한 저축은 안 되고 투자는 된다. 12만 원 1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저는 저 혼자 되게 좋은 캠핑장 가고 싶다.
1: 혼자요?
2: 투자예요? 혼자가 꼭 이렇게 소망 이런 거 얘기할 때꼭 들어가는데.
0: 근데 이제
2: 네.
0: 막상 그날이 오면 같이 갈래 하고 찔러보죠.
2: 그쵸. 여럿이 될것 같긴 한데, 그게 투자, 어떤 면에서 그럼 투자인 거예요,
0: 그냥,
2: 이거는?
0: 뭐, 강아지가 되는 사이트, 뭐, 아이를 위한 뭐 놀이기구가 많은 사이트 말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2: 아, 나를 위한 나의 취향을 온전히 존중해서. 소연 씨님 떠오르는 거 있어요? 12만 원?
1: 12만 원 정도면은 저는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하지 않아서 사지는 않는 물품들이 이따금씩 있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 거를 사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아, 그러네요. 온갖 신기술들 또 자주 접하시니까 왠지 그 위시리스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1: 늘
2: 말이죠.
1: 있습니다.
2: 맞아요. 카페인님들도 한번 사연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0: 한차연 화가가 첫 에세이집 조각조각이 모여 내가 된다를 발간했는데요. 그 안에 읽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일을 정말로 좋아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재능도 있고, 근데 너무나 하고 싶어서 주변에서 그거 뭐 그렇게 딱히 도와주지 않는데,
2: 네.
0: 혼자 힘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알아봐서 등록금 마련하고, 대학교 가서도 내가 그림 좋아하니까 혼자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2: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 기억나기 시작할 때부터 오빠와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러나 오빠만 방이 있었고, 오빠만 미술학원에 다녔고, 오빠만 미술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를 그리다가 망친 그림을 내가 덧칠해 주어 오빠가 상을 받기도 했다. 내가 오빠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은 그림들을 모아두던 작은 상자 안에 함께 간직해야 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손재주가 좋았기에 내가 그리기를 좋아하고 곧잘 그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말하고 걷는 일처럼 당연한 일 같았다.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과 바람을 꺼내 보이면 내 안에서 반짝거리던 것이 제 빛을 잃고 지푸라기 같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발화와 동시에 흩어지는 공허함. 그런 탓에 나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줄도,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도 몰랐다. 예쁜 것, 귀한 것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쓰임없이 보관만 하다 못 쓰게 되기 일쑤였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제쳐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골랐다. 그런 게 당연한 줄 알다가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집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놀란 적도 있었다. 여전히 선택 앞에 서면 머뭇거리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애쓴다. 혼자여도 정갈한 음식을 먹고 감촉이 좋은 잠옷을 입는다.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

0: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띄워드렸습니다. 느린 서재에서 펴낸 한차현 드로잉 에세이 조각조각이 모여 내가 된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읽어주신 부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얘기예요 주장하시는 카페인님들이 꽤 계십니다. 9457 카페인님 너무 저 같아요.
1: 자기를 위해 돈잘못 쓰는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버리거나 선물해버리고
0: 네.
1: 나는 그냥 오래 쓰는 거, 실용적인 것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2: 그렇죠. 그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정말 저 얘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책나꼭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저는 이 드로잉 에세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냥 사실은 그림만 보고 넘길 때가 많은데 제가 그 좋아하는 제 퍼스널 컬러라고 주장한 파란색 요 그림
0: 아, 지금 갖고 오셨네요.
1: 요 그림이 너무
0: 네.
1: 예뻐가지고 아 이거 책좀더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근데 요 집이 이 한차현 작가의 집이 전형적으로 아들한테 다 해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할머니가 생일에 오빠는 좋은 거 주고 나는 상추를 주는 거야, 상추.
0: 상추.
1: 상추를 따서 주고 이거 너 생일 선물이야. 그럼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참는 딸이어서 이걸 먹으면서 입에 가득 쌈을 넣으면서 나는 상추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냥 납득해버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회상하는 게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어떤 말도 하냐면 얘는 나 죽으면 좋아할 거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아, 할머니가 그냥 날 싫어했구나. 근데 어릴 때는 어른이 아이를 싫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예 상상을 못 했던 거죠.
0: 그렇죠. 내
1: 근데,
0: 할머니니까 설마, 그렇게
1: 그래서
0: 생각하겠죠.
1: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가족이든, 아니, 특히 할머니든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그게, 오빠의 몫을 떼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그냥 내가 더 그림 잘 그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원은 오빠한테만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또 재밌었어요. 집안이 다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2: 맞아요.
0: 네, 이런 경우 많죠.
1: 저는 이게 정말 유전의 힘이 있나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게 걷는 것처럼 뭔가 손으로 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0: 네.
1: 주목도 못 받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이렇단 말이야? 좀 의문스럽기도 했는데 그렇다니까 또 믿게 됩니다.
0: 이 장면은 너무 슬펐어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 뭔가 나의 마음 속에서 반짝이던 것을 꺼내 보이면, 용기를 낸 거잖아요. 꺼내 보이면, 이게 곧 지푸라기 같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반짝이는 그 욕망이라든지, 난좀 특별해라는 생각, 재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죠.
0: 이게 어릴 때, 뭐,
2: 이걸 알았다는 게 너무 슬퍼요.
0: 그러니까요. 내 안의 재능과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공유할 수가 없다. 가족에게. 근데 오빠 입장은 좀 달랐을 것 같고.
1: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어찌어찌 가게 되고, 뭐, 오래 연락이 안 되던 외삼촌을 수소문해가지고
0: 네.
1: 등록금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아르바이트 생활이었던 것이고.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걸 모두 보고 나서 지금은 어쨌든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영역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분의 그림을 보면 또 글과 어우러져서
0: 그쵸.
1: 아 뭔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정말 느낌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듯 아우라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0: 지금 읽어주신 걸 끝부분에 보면 이제 혼자

0: 시도조차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다
1: 네.
0: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좋은 방식을 좀 찾아서 한번 그래도.
1: 네, 확실하게 소비할 부분이 있는 분들은 12만은 뭐 당연히 바로 그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0: 네, 그게
1: 망설여지죠.
0: 투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1: 네,
0: 그쵸? 그
1: 그러니까요.
0: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이제 볼게요.
2: 네, 오랜만에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드는 첫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0: 네.
2: 지난주에 미래 아이 띠틀이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인데 시집이 아주 독창적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시를 쓰고 있는데
0: 네.
2: 너무너무 탄탄하다 그런 느낌까지 줘서
0: 와.
2: 그 저의 관점에서는 제 취향이어서 너무
0: 네.
2: 좋게 읽고 있고 그중에서 영롱한 시한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영롱한 시요.
2: 예, 영롱해요.
0: 네,
2: 너무
0: 알겠습니다.
2: 문어체인가요?
0: 아니, 아니요. 지금 귀를 의심해서 이렇게 극찬이 쏟아지니까 심지어 영롱한 시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네.
2: 이미지가 영롱해요.
0: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0: 유리세 구윤재 유리가 고꾸라진다. 유리가 넘쳐흐른다. 유리가 알갱이가 되어 모래가 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유리가 내 볼에, 입술에, 머리카락에 생채기를 낸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물라 치면 나는 까무러친다. 머리카락이 바람의 칼로 난도질되어 한 가닥씩 나부낀다는 것을 누군가는 모른다. 누군가가 피 맺힌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누군가가 머리에 맺힌 유리가 아니라 유리를 달고 다니는 나를 탓한다. 누가 유리에 물을 담아 유리를 꼼짝없이 갇히게 했을까? 새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새가 늘 빛이 굴절을 겪기에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 빛이 유리를 통과해 아른거리는 물의 표면으로 내린다. 햇의 뒤를 쫓는 내 눈에 지울 수 없는 화상 자국이 생긴다. 남는다. 태양의 흑점이 남는다. 누군가가 내 눈동자 속 반짝이는 점을 신기해 한다. 유리에 반사되는 눈을 보다가 너머의 저를 보고 놀라 꼬꾸라진다.
1: 통과한다. 빛이 유리를 통과해 아른거리는 물의 표면으로 내린다까지 가보면 이 시인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이 유리새 안에서는 사실은 물이 보통 유리컵에 담겨 있는 것일 텐데
2: 네.
1: 그걸 이렇게 반대로 역전해서 말했는데 말이 될 듯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리새라는 것도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빛이 유리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통과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빛이 유리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 전체 있죠.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그 사건 자체를 통틀어서
2: 네.
1: 이미지로 유리새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3: 네.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그 사건 전체가
1: 네, 전체를.
3: 유리새의 네. 이미지다. 이 좀 재미났던 게 이 앞부분에 보면 되게 그 유리가 내 볼, 입술, 머리카락에 생채기를 내고 그 굉장히 바람에 난도질로 나오고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탓하고 막. 근데 이게 빛의 굴절 지나가서 뒤에 가면 누군가가 내 눈동자 속 반짝이는 점을 신기해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뭔가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해하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은 또 앞에 나오는
2: 그쵸, 그쵸.
3: 난도질과 네. 지금 이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0: 같기도 하고 관찰되는 느낌이라 온도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서.
1: 예, 저는 이런 온도가 한바탕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교해지고,
0: 네.
1: 뭔가 바람이 한 차례 일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온도 차이가 발생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교함으로 이 뒤가 끝맺어지는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보통 조교하게 시작했다가 요란하게 소동이 일어나고 끝나는 시들이 더 많은데,
0: 그렇죠.
1: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너무 독특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신수아님은 유리 공장에서 입속 바람으로 유리를 부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 이 과정과 또 같이 이렇게
1: 네,
0: 읽어보면,
1: 그쵸.
0: 너무 딱일 수도 있겠네요.
2: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민감한 주체는 되게 세상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고통을 많이 받겠다.
0: 네.
2: 왜냐면은, 그냥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모래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생채기를 입는 화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은 아까 영롱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태양의 흑점하고 눈에 반짝이는 점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바라, 누가, 누군가 내 눈을 바라보는 그 장면과
0: 네.
2: 좀 엮어가지고 아, 내가 그냥 되게 민감하고 피해를 받고 약간 그런 주체가 아니라 아 대단히 큰 어떤 주체? 아 내가 되게 큰 행동을 할수 있고 그 고통을 견뎌서 어떻게 보면 태양을 눈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도 보이게 해서 씩씩함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1: 네.
2: 좋아요.
1: 시집 전반적으로 감정 표출은 전혀 없어요.
0: 네.
1: 그 다사다난하긴 한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0: 감정을 참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요? 감정은?
1: 글쎄요.
0: 겉으로는?
1: 그냥 이 정도 일은 무감하게 지나쳐도 되겠다라고
0: 네.
1: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뭐 대단한 무슨 억압과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점이 되게 광물적인 느낌을 주는 그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0: 네.
1: 인간이 중심일 때만 그 감정도 요란해지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독특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통제하고 쓸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한 경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0: 계속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이 시집 전체를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미래 아이 띔틀에 수록된 시 유리새 이렇게 만나봤고요. 아, 오늘 시간도 훌쩍 갔습니다. 우리 중간에 또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 카페인 분들 지금 방향수님 저는 문화센터 수업을 위한 결제를 하겠어요. 12만 원으로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그거 너무 좋네요.
0: 네, 김현우님 다시 듣기 하겠습니다. 내용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채로 또 아쉬운 이별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앤드류 버드의 시시포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풀장 주변에서 살사 파티 뭐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숨어 있었네요. 수영 경기인데 양모로 만든 민속 의상을 입고 수영 경주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에 담근 양모 스웨터 한번 들어보셨어요? 와, 그거 어마무시한 무게 차이가 나던데 이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을 접할 그러고 나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수영을 참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요. 예전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뭐 그쯤에는 초에 이 섬나라치고는 국민들의 수영 실력이 영 형편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익사사고가 꽤나 자주 일어났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영 교육 의무화하자.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좀 수영 실력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수영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됐답니다. 그런 또 생존에 관한 역사가 있어요. 수영 관련해선. 지금은 뭐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리, 아이슬란드의 총리도 수영장에서 이렇게 미팅,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 아이슬란드 문화에 깊이 있는 그런 요소인지 알것 같네요. 수영 좋아하는데 동네에 수영장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부럽네요. 아이슬란드로 이민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3892 문자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추신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아림님도 아실지라고요. 아림님은 나름 그 한국도 수영 인구들 많고 그 인프라가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수영장 그 도장깨기처럼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면서 메달 따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천사 옆집님께서 아이슬란드 웬만한 사람들 다 수영할 줄 알겠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그 수영 국민 수영 교육의 오랜 그 효과겠죠. 예. 아이다 7723님께서 수영도 학과 과목에 넣어야 할 듯.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서바이벌 스킬로 아마 초등생부터 이런 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예, 섬나라인데, 뭐, 약간 과장이겠지만, 1800년대 말에는 섬 전체, 아이슬란드 전체를 통틀어서 10명이 안 됐대요. 수영을 할줄 아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보내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요 재즈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시면 새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 나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라는 테마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좋은 사연은 또 공개방송 현장에서 소개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에 또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죠.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최신 팝두 곡입니다. 풀미나치가 부릅니다. 말레데토메. 나란 놈은. 이어지는 곡은 파울라 레티의 스테사 디렉티오네. 같은 방향.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이탈리아의 파올라 레치의 최신곡 스테사 디렉시오네 같은 방향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올해 발표된 폴미나치가 부른 말레데토 메 나란 노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고백할 절호의 그 기회에서 말을 못해서 이불킥하는 상황 같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우리는 모두 이 대목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 동원된 강아지가 됩니다. 오래전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대 반전 개그를 터뜨리기 직전 이 음악의 한 조각을 효과 음향으로 남용했었죠. 시작은 헐리우드 감독 퀸틴 타란티노의 2003년 액션 영화 킬빌 발륨 1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세력을 떨치던 일본 야쿠자 두목 오렌 이시이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등장할 때 느릿해진 화면 위로 이 음악이 흘러나왔죠. 광분한 관악기와 드럼이 연신 폭발하는 가운데 일렉트릭 기타는 느긋하고도 오만하게 그 불지옥을 횡단하는 음악은 발표 13년 만에 글로벌 팝 히트 넘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 아티스트는 일본의 기타 히어로 기타 사무라이라는 새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일찍부터 따로 부른 별명이 있더군요. 비트 마스터 호테이.

호테이 노모야수. 그는 1962년 한국인 아버지, 러시아계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타를 시작한 건 중학교 시절인데요. 영국의 글램록 밴드 T-Rex의 음악을 들으면서가 아니고요. T-Rex의 리더인 마크 볼란의 포스터, 브로마이드를 보고서 기타에 빠져들었다네요. 포스터 속 마크 볼란은 어떤 분위기였는진 알 수 없지만 호테이의 음악을 듣고 있자면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기타에 손가락 얹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는, 그러면서 잔뜩 부풀린 자존감을 전시하는 뭐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곧 재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일본 록밴드의 살아있는 교본이라 불리는 호테이를 만나봤고요. 그의 솔로 커리어에서 또 사운드 트랙 영화음악 커리어에서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바로 들으신 뭐 너무나도 유명해진 곡이죠. 호테이라는 이름 몰라도 아, 이 음악 들어봤어. 이게 원래는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라는 이 좀 무겁고 긴 제목이잖아요. 명예도 박에도 없는 싸움. 킬빌에 잘 어울린다. 제목부터 일단 그러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역사가 있네요. 킬빌이 나오기 이미 십수년 전에 일본 누아르 야쿠자 장르의 영화로 이미 소개가 됐었습니다. 징긴 나키타 타카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호테이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으며 사운드 트랙을 담당을 했던 음악 감독이었는데 그때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영화를 비롯해서 세계 영화를 섭렵하는 퀸틴 타란티노가 이렇게 발견한 이 음악을 재맥락화한 거죠. 탁월하게 자신의 영화 킬빌의 볼륨 1에서 또 이 유명한 장면에서 사용하면서 상부상조 한 거죠. 이거는 중요한 디테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찾으니까 이런 게 먼저 또 뜨네요. 일본 저작권협회 기준으로 바로 호테이의 이 곡은 해외 수입 기준 일본 최고 수익음원 10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그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또 고정적으로 이 효과 음향으로 쓰였다는 그런 예도 드려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용 횟수와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호테이가 40여 년의 커리어를 가졌지만 아마도 이 곡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나? 그렇게 따지니까 또 21세기의 그 기타 리프만으로도 정말 유명한 곡 하나 또 떠오릅니다. 시크라는 밴드 출신의 나일 로저스가 그 다프트 펑크하고 Get Lucky라는 그 곡을 함께 연주한 적이 있죠. 그 Get Lucky라는 곡의 멜로디도 좋지만 이 나일 로저스의 리듬 기타, 이 커팅 이게 또 어마무시하게 또 여기저기서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호테이의 이 명예도 박에도 없는 싸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호테이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싱어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곡에서는 본인이 또 직접 노래도 했죠. Move Your Body. 테크노 음악가 DJ 프로듀서인 일본의 덴키 그루브와 함께 발표한 기타 리듬 볼륨 여덟 번째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이런 기타 리듬이라는 테마, 이 브랜드로 여태 여덟 개 볼륨의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성인 것 같습니다. 뭐 테크노가 될 수도 있고 로코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오케스트레이션 아까 그런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런 실험 기타 자신의 기타 어떤 그런 타임라인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인가? 예.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음악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위라는 밴드는 한 획을 그었다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뉴웨이브나 그 펑크의 모습이 일본화된 그런 또 그런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는 비주얼 K의 우리가 약간 원조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도 자신들의 그 보이 시절의 음악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풍성한 디스코그래피에 호테이 도모 야수 이 사람이 또 한국계 반은 한국계 아티스트라 그러니까 또 놀랍네요. 내일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의 70년대 샹송 두곡 듣고 오죠. 니콜라 베이락의 So Far Away from LA 1975년 발표곡이고요. 76년에 베로니크 상송이 발표한 Vancouver 이렇게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에밀리우 산티아고가 부르는 사이공입니다. 1989년 발표곡이죠. 서울 R&B 스타일의 발라드의 이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제목 사이공, 뭐 역사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떠오르죠. 전쟁 후에 이젠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노래에선 사이공은 감정의 파국과 혼란을 은유하는 공간의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사랑했으나 헤어졌고 이제 혼자 남아서 사랑했던 기억, 상실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할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절반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420의 한 조각 같다. 하지만 넌 거울에 립스틱으로 작별의 메시지를 썼지. 그래, 가, 나의 별. 하늘을 네온빛으로 물들이며 이 도시를 밝혀주던 너.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너의 빛. 가끔 너는 목적 없이 떠돌며 스스로를 내어주는 놀이를 하고 잠들지 않기 위해 꿈을 꾸지. 그리고 나는 거의 매번 널 떠날 생각을 하지만 네가 돌아오는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려. 밤이 내려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둠 속에서 저 별을 바라보는 게 참 좋다는 걸 알게 되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사이공으로 돌아오길.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 음악이 전한 노래 브라질 아티스트 에밀 니우 산티아고의 1989년 발표곡 사이공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작곡할 때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이 영화를 보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거울의 립스틱 요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 주인공 마틴 신 배우가 맡았던 윌라드 데위였나요? 호텔 방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죠. 환각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거울에다 립스틱으로 물 끄적이기도 하고 막 거울을 막 파괴하는데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이 노랫말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별 메타포도 그러네요. 예, 그 금성홍기라 그러나요? 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베트남 기 국기 그 메타포도 재미있게 겹치네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재즈노트가 있죠.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한 주 건너뛰고요. 오늘 지난주에 만나뵌 구원투수 김학선님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두 번째 시간 잠시 후 이어집니다. 알제리의 아티스트 수아드 마시의 최신 신보 DJ 선곡 시간에 소개도 했었던 음반이죠. 자갸트에서 소톤 목소리 이곡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서,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국의 Art of Noise의 1983년 발표곡 Moments in Love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박정영 씨가 알란 파슨스 관련해서 음악을 여러 곡 소개하셨지만 그 사람도 그랬고 오늘 Art of Noise도 프로듀서 그러니까 음반 프로듀서죠.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 뭐 이런 조합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실험적인 전자음악 그룹으로서 당대엔 혁신이었던 이 디지털 샘플러 이 테크놀로지를 음악적 표현 수단으로 완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음악들을 발표를 했죠. 샘플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음악이 나중에 또 샘플링되는 그래서 샘플링 문화를 예 선구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평론가 김학선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내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김학선입니다.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반갑네요.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서 예. 또 정말 오랜만에
0: 직접 고르신 거 아닌가요?
1: 네, 제가 고른 건 아니고 네, 저를 위해서 골라주신 게 아닌가요?
0: 아, 매칭시켜드렸는데 마음에 네. 드신다니 저희도 네. 기쁘네요. 누구시죠 이게 이 음악이?
1: 이게 아톱 노이즈.
0: 아톱 노이즈였네. 네,
1: 저한테는 그냥 그 전형의 음악 세계.
0: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청취자분이 전형혁 씨는 잘 계시나 이러면서 네. 게시판에 또 맞습니다. 반응하시던데.
1: 그래서 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시그널 음악이 더 익숙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저한테는 또 제스로트의 엘레지를 또 시그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0: 시그널을 꽤 자주 바꾸신 편이네요, 전영혁 씨는.
1: 그런가요? 저한테는 예. 이 두 개가 되게 강렬하게 아. 남아있고, 그냥, 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었을까?
0: 저희는 지금 시그널 8년째 같은 걸 쓰고 네. 있습니다만, 거 있고, 성함을 지금 잠깐 까먹었네.
1: 네.
0: 발칸 제수의 대가, 거 있고, 무슨 빛이 고란, 노노노노
1: 고란 브레고비치
0: 고란 브레고비치 아니고요.
1: 네.
0: 꼬이꼬 아무튼 곡 제목은 피쉬입니다.
1: 네.
0: 예. 8년째 안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1: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 들으면 거의 마법처럼 그때 자정에 이거 막 일부러 졸린 데도 찾아 듣던 예, 그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0: 그렇군요. 평론 여전히 정기적으로 기고 하고 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마감 같은 거는 허둥허둥 마감 다가오면 허둥허둥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1: 아닙니다. 저는 네. 마감을 굉장히 늦는 몇몇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굉장히 마감 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저도 네. 그 유명한
0: 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 네.
0: 이게 근데 또 저희 선곡표는 꽤 빨리 주신다고.
1: 아, 이게 그냥 네. 라디오니까. 네. 라디오는 하루 전에 줘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한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주간지는 뭐 목요일 날 마감을 꼭 해야지. 근데 그쪽에서는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주세요라고 예. 해도 목요일까지 주면 괜찮지. 이런 게 좀 아니까 예.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예. 좀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0: 라디오는 왜 하루 전인가요?
1: 혹시 라디오는 그 사실 예. 네. 근데 이게 거의 습관처럼 하루 전까지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0: 하루 그러니까 내일 틀 거면 오늘 네. 뭐 저녁 무렵에 이렇게 오면은 미리 들어보기도 하고
1: 네네 뭐. 그리고 또 제가 네. 저도 뭐 이렇게 할 말들을 좀 적어서 메모해서 같이 보내드리니까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좀 정리 차원에서 하루 전에는 좀 보내드리고
0: 원고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네. 혹시라도 그 뭐 시국은 요소 같은 거
1: 그렇죠 또 맞습니다
0: 검사도 해야 되고
1: 딱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뭐 월간지는 뭐 한 19 아무리 늦어도 19일 네. 뭐 20일까지는 줘야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걸 뭐 펑크 낸 적은 없는데
0: 네.
1: 아 이렇게 이것도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계속 왜요? 마감 안 지키고 집중 못 하고.
0: 예.
1: 아, 마감해야지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딴짓하고 닥쳐야 하고 네 그런 편입니다 좀.
0: 그 뭐 예전에 어린 시절에 뭐 학교 공부하실 때 벼락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것도 그거였구나.
1: 그렇죠. 네, 네 공부를 뭐 워낙 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한다면 벼락치기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습은 하지 않는. 네, 이걸 박정용 씨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습관들을.
0: 그는 예습하는 학생이었나 보네.
1: 네.
0: 그래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잘 맞지 않는데.
0: 네.
1: 그렇습니다.
0: 지난 시절 어린 그 학선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다면 음악을 선곡을 네. 또 개인적인 추억과 함께 이렇게 엮어주시면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선곡 테마였을까요?
1: 오늘은 좀 제가 커서 예. 들었던 음악들 그 중에서 좀 월드뮤직에 가까운 그런 예. 음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0: 커서면은
1: 뭐 20대부터 예. 지금까지
0: 예. 평론은 언제 데뷔라 그래야 되나? 이것도 데뷔요. 약간
1: 처음 글 쓴 게 한 2000년? 데뷔? 아, 2000년 정도였고요.
0: 2000년.
1: 네, 그 전에는 원래는 저는 아 음악 관련 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0: 열망이 있으셨어요?
1: 네, 열망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엔지니어 쪽 공부를 하다가
0: 오디오 엔지니어링?
1: 네. 아. 사운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다가 네. 그냥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예. 글을 쓰게 됐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글을 막 써오긴 했었죠. 예, 혼자 예. 음악 듣고 막 메모하고 근데 예. 제가 이 성문영 씨라고 음악 평론가 분이 계신데
0: 아, 그 네. 악명은 아니고 그 유명한
1: 네, 제가
0: 예.
1: 네, 근데 지금은
0: EBS 평론을 하셨다.
1: 지금 EBS 작가로 활동하고
0: 맞습니다.
1: 계시다고.
0: 네. FM에서 맞습니다. FM에서 간판 프로그램인
1: 네, 제가 그분을 예. 너무 좋아해서 예. 그분이 이제 잡지 기자를 하셨던 분이어서 예. 그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따라서 글도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 좋게 인연이 돼서 예, 글을 또 쓰게 됐고 예. 그 이후에는 제가 송문영 씨랑 함께 잠깐 일을 같이 하기도 했어서 예. 요즘 말로 뭐 성덕 같은 거. 네.
0: 와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지금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김영대 평론가도 아, 네. 송문영 씨를 딱 그 자신의 그
1: 롤모델이라고
0: 맞습니다.
1: 송문영 씨가 하시더라고요. 저희 영, 김영대 씨가 저희 약간 이제 또래인데 네. 저희 세대에게 준 영향이 되게 컸어요. 뭔가 새로운 평론가의 등장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전에 기존 평론가들과 막 글 쓰는 스타일도 달랐고 네. 다루는 음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0: 네. 그렇구나. 오늘은 그래서 어른이 돼서 사랑하게 된 세계 음악
1: 네.
0: 이렇게 또 일기에 이렇게 써놓으실 것 같은 그런 타이틀 제목인데요.
1: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곡으로 예. 에지모타의 Playthings of Love라는 곡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0: 이거 오늘 아침에 미리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어떤 면에서 놀라셨나요?
0: 도널드 페이건이 노래했나? 피처링으로?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이거 앨범 제목이 네. AOR입니다. 네. 앨범 제목 자체가 AOR이고 예. 그런 사운드를 좀 지향하면서 만든 앨범이고요.
0: 뭐 헌정 의미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
1: 아마 좀 새로운 자신이 좀 과거의 음악에 대한 헌정 의미도 담고 있고 네. 새로운 시대의 AOR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
0: 발표 시기가 2013년이네요.
1: 네,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AOR의 전성기와는 좀 떨어진
0: 한참 시기,
1: 네, 지나서 예, 예. 낸 앨범이고 또 예지 못다가 브라질 출신이거든요. 네. 사실 네. 브라질이 뭐 크게 넓게 AOR의 범주에 들어가는 음악도 있고 예. 막 그러다 보니까 AOR이 사실 장르라기보다는 거의 예. 스타일에 가깝다 보니까 예. 근데 저는 또 한동안 또 AOR 음악에 한참 빠져 살았거든요.
0: 이게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1: 이게 예. 약간 두 가지
0: 앨범 오리엔티드 락도 또 있다고 그러던데.
1: 네. 그래서 앨범 오리엔티드 락으로 하면 뭐 토토나 저니 같은 약간 좀 락밴드들 예. 그리고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멜로딕 하드락이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음악을 앨범 오리엔티드라고 아. 많이 분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0: 어덜트로 네, 음악들은 되면
1: 네, 굉장히 스틸된 뭐 같은 팀이 거죠? 또 들어가죠. 아. 뭐, 토토도 사실 곡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마이클 프랭스를 넣기도 하고
0: 그렇겠네.
1: 네, 그런 음악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몇 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AOR 음악이
0: 그렇죠.
1: 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예. 이게 시티팝이랑 약간 연관이
0: 맞아요.
1: 돼서.
0: 예.
1: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음악을 시티팝이라고 불렀고 네. 미국에서는 또 요트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0: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
1: 네, 맞습니다.
0: 예. 멸칭이라고.
1: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요트락이란 아예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막 20살 넘어가고 하면서 괜히 음악 진지한 거 듣는다.
0: 네.
1: 괜히 막 멋있는 거 듣고 막 난해하고 막 이런 거 들을 때는 이런 음악 좀 무시하고 그랬었거든요.
0: 사실 이것도 쉽진 않은 음악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약간 네. 나이 들고 네. 들어다 보니까 이게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좀 정교하게
0: 네,
1: 다듬어진 네. 음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음악도 정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껴서 점점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 많이 빠져들기도 했었고 아,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면 이런 음악을 그냥 듣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김학선이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약간 콜렉터로 입문할 때
1: 네.
0: AOR을 좀 공략을 했던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냥 계속 틈나는 대로 보이면
0: 이걸 컬렉팅으로 네. 먹잇감으로
1: 비싼 바인을 사다가 10,000원, 12,000원 이렇게 가격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0: 예. 비싸면 어느 정도 돼야 비싼 거예요?
1: 이 AOR이 정말 재밌는 게 비싼 거는 예. 그냥 거의 몇십만 원도 훌쩍 넘어가고요.
0: 네.
1: 정말 희귀반들
0: 네.
1: 100단위로 넘어가는 음반도 있는데
0: 진짜 비싸군요.
1: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의 떨이로 많이 팔기도 하고
0: 어? 예. 그래서 음악은 좋은데
1: 가격, 네, 구하기는 쉬운. 이, 그러니까 뭔가 이 음악을 약간 낮게 보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좀 약간 그게 가격에도 반영이 된
1: 네,
0: 건가?
1: 네, 맞아요. 예, 약간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생각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골라온 건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룰 만한 음악은 절대 아니고요.
0: 아니죠.
1: 네. 예지 못하다가 브라질 출신 음악인인데 그동안 해온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네. MPB, 그 브라질 대중음악, 네. 뭐 펑크도 있고 보사노바도 있고 레게 같은 것도 하다가 네. 2013년에 AOR이라고 딱 아예 제목을 이렇게 박아서 앨범을 냈는데
0: 그 이후로 또 AOR 시절에 대한 어떤 노스탈지아를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시도는 안 했어요? 네.
1: 그 이후에도 네. 나온 앨범 음악들도 예,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게 딱 확고하게 드러낸 음반은 이 AOR
0: 그렇군요.
1: 음악이고 AOR이 뭐야 도대체라고 물어볼 때 AOR에 대한 뭐 정의나 설명을 필요로 할 때 네. 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최신 음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법한 음악이어서
0: 그러네요.
1: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2013년작 브라질의 에지모타의 음반에서 AOR입니다. 음반 제목이 Playthings of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신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그의 뮤직 파일 첫곡 듣고 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게 된 세계음악이란 테마로 고른 첫 곡은 브라질 아티스트 에지 모타의 2013년 음반 AOR 수록곡 Playthings of Love 들으셨습니다. 스틸리댄을 잘 아시는 분이거나 뭐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반가운 리바이벌 뭐 이런 거 아닐까
1: 네.
0: 생각이 드네요. 여기 뭐 색소폰 솔로도 나오고 또 기타 아우트로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도 스틸리댄의 어떤 교본에서 나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맞습니다. 거의 80년대 스튜디오 뮤지션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0: 두 사람,
1: 스틸리댄이. 네.
0: 도널드 페이건, 월터
1: 그런가? 월터 베커.
0: 베커. 그러니까 마치 내 실력을 좀 검증받고 싶어 하면은
1: 네.
0: 그쪽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1: 맞습니다.
0: 받으면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한 다큐멘터리에 세션 연주자들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자신의 곡에 기타 솔로 우리 음악에 기타 솔로 할 뮤지션들 와라. 그러면 정말 그 미국에서 가장 기타 잘 친다는 세션 연주자들이 막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곡에 뽑히면 정말 큰 영광이 되는.
0: 대대손손 이렇게
1: 네,
0: 남을
1: 맞습니다.
0: 기록으로 뭐 이렇게
1: 네, 그래서 이걸 막그 자랑하던 영상에서 자랑하다는 모습이 그
0: 그래요?
1: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남겨 있기도 하고. 네.
0: 그렇구나. 뭐 한국 같으면.

0: 이걸 그냥 그걸 따라가다 보면 네. 잠이 굉장히
1: 천면에 빠지듯이.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요즘 수영에 빠져 있는데 네. 수영할 때 이거 AC/DC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대요. 이게 팔 뻗어 나오고 이게
1: 규칙적으로
0: 네, 규칙적으로 딱딱 이게 반복이 돼서
1: 메트로놈처럼 네, 따라하면 된다.
0: 네, 그래서 세프트라이 음악은 제가 잠 깨는 용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히려 아니 잠은 오지 않으실 겁니다. 워낙 사운드가 강렬해서
1: 네. 제가 죽여주는 소음이라는 제목이네요.
0: 네,
1: 하타마 하타.
0: 네, 맞습니다. 그런 이고 제가 사실 세프트라이 정말 오랜 시간 좀 좋아해 왔는데 네. 밴드의 뜻을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1: 저도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네,
0: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1: 무서웠어요.
0: 네, 포르투갈어로 무덤.
1: 무덤.
0: 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덤 브라질 밴드 무덤이 부른 곡을 준비했는데요.
1: 근데 이게, 지금 네. 무덤 뉘앙스가 좀 평화로운 느낌이 학선 씨 입에서 나오니까 좀 평화롭게 그래요? 들리기도 하는데.
0: 네, 사운드는 굉장히 네. 막 왠지 정글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무덤 이미지고요.
1: 네.
0: 198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도 이 세프트라 음악은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밴드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1: 네.
0: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세프트라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네. 미국인들은 이 음악을 어떻게 들었을까 약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브라질이 뭐 중진국 정도 됐으려나요? 이게 막 그런 걸로 따질 때. 근데 갑자기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4명의 20살이 된 젊은이들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음악이 강렬했고 그리고 그 음악이 이 친구들이라고 죄송하네요. 갑자기 저보다 연배가 높은데 이 세프트라가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네.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가사를 영어 가사를 쓰긴 하는데
1: 네.
0: 영어를 못하는 저도 그냥 바로바로 이게 네.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네. 이게 단편 막 굉장히 이제 단어 위주로 네. 내뱉는 그런 네. 단어 위주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원초적으로 들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 있는데 브라질 출신이라고 하니까
1: 네.
0: 그런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그런 느낌이 사운드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근데
1: 네.
0: 이걸 당시에 미국의 헤비메탈 신에서는 이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여졌 받아들였을까 약간 좀 궁금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세프트라가 굉장히 90년대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96년에 이 루츠라는 앨범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 곡이 이
1: 거기 수록되어 있는 거죠?
0: 네. 근데 네. 제목 그대로 브라질의 뿌리를 찾아서
1: 특히 그 뭔가, 예. 흑인 역사에 더
0: 네, 맞습니다.
1: 집중한 것 같아요.
0: 네, 원주민들 네. 브라질 원주민들의 네. 역사를 담겠다라는 의미로 앨범을 만들어서 당시에 발매됐을 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렸습니다.
1: 팬들에게서도
0: 네, 팬들에서도 그렇고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네. 아, 우리가 알던 세프트라 음악을 들려줘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

0: K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두 번째 곡 듣고 왔죠. 김학선이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게 된 세계음악이었고요. 브라질의 트래쉬 메탈 그룹 세풀뚜라의 루츠 음반에서 하타마하타 죽여주는 소음이었습니다. 이거 크레딧을 살피다 보니까 세음행에서도 종종 만나는 브라질의 거장이죠. 칼리뉴스 브라웅이 이뭐 작사 그리고 타악 연주에
1: 네, 맞습니다.
0: 참여했던 거가 있네요.
1: 네.
0: 이력이
1: 네.
0: 그렇게 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좀 실험성이 강한 자기네 원래 하던 거에서 많이
1: 완전히, 네,
0: 벗어난
1: 그렇죠. 새로운
0: 시도였군요.
1: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때 사람들이 또막 그냥 하던 거 하라는 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네.
0: 그걸 각오를 해야죠.
1: 그렇죠.
0: 욕을 먹거나 아니면 열광적인 뭐 반응이 소수에게서
1: 네.
0: 오거나 뭐 그렇게 아예 저도 라이너 노트를 딱 그렇게 써가지고
1: 네.
0: 앨범과 함께 같이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런
1: 네. 근데, 네, 저는 막 이런 시도를 너무

0: 김학선 평론가의 ECM 레코드 대방출을 살아남은 노르웨이의 매티아스 에이크의 음반에서 오슬로 전해드렸고요. 트럼펫 연주가 아주 깊게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선곡한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짐 홀의
0: 예,
1: 콘체르토 더 아랑후에즈 곡을
0: 기타리스트
1: 준비했습니다.
0: 짐 홀의
1: 네.
0: 아랑후에즈 콘체르토. 토요 명화 시그널로도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1: 맞습니다.
0: 그 곡이네요.
1: 네. 이게 1939년에 호아킨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기타 협주곡인데
0: 네.
1: 만들어진 이후로 정말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곤 했었죠. 근데
0: 네.
1: 제가 좀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좋아하는 게 짐홀 버전입니다. 근데 이 앨범에 너무 많은 명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0: 네네.
1: 폴 데스몬드 색소폰으로 참여했고
0: 예.
1: 트럼펫은 챗 베이커가 참여했고 뭐 베이스는 론 카터.
0: 장난 아니네요.
1: 네,
0: 예.
1: 장난 아닌데 이 장난 아닌 뮤지션들이 모여서 정말 우아하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 앨범이 CTI 레이블에서 나왔거든요.
0: 네네네.
1: 이 시,
0: 크리드 테일러.
1: 네,
0: 예.
1: 맞습니다. 이 CTI 레이블의 음악적 레이블 특성이 굉장히 좀 여기도 다듬고 정돈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좀잘 담겨 있는
0: 네.
1: 앨범이고 저는 그냥 늘 들을 때마다 아, 정말 우아하다. 예. 지모레 연주도 우아하고 챗 베이커도 우아하고 폴 데스몬도 우아하고 정말 그 우아함의 거의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0: 오늘 잘 들었고요.
1: 네.
0: 아직 한 차례 더뵐 기회가
1: 그럴게요.
0: 있네요. 저희가
1: 맞습니다.
0: 예약을 했죠. 6월
1: 맞습니다.
0: 말에 또한번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오늘 또 좋은 선곡과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6월 말에
1: 네,
0: 뵙겠습니다.
1: 6월 말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짐 홀이 연주하는 콘체르토 데 아랑후에즈의 협주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스마트폰의 알람 대신 태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AI가 추천해주는 노래 대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늘어진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빠른 것이 미덕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이상하게 느리고 불편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는데요. 지직거리는 LP판의 음악 소리,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꾹 눌러 쓰던 편지, 그리고 한 장씩 넘겨야 하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문득 그리워지곤 합니다. 0.1초 만에 전송되는 메시지보다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엽서 한 장에 더 큰 위로를 받는 이유, 그것은 아마 아날로그가 가진 질감 때문일 겁니다. 디지털의 매끄러움이 채우지 못하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온기.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지는 것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천천히 되새겨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때 그 시절의 온도와 습도를 그대로 담는 시간. Hello, I'm special DJ Jinjin, full of retro vibe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감성 충만한 곡이었죠.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여러분도 혹시 파리파리, 천사, 약간 이런 감성 가득한 숫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MZ세대에게는 어떤 암호 같겠지만 그 시절 삐삐를 써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숫자 때문에 가슴 설레고 잠 못 이루던 때를 말이죠. 자, 오늘 조심하세요. 찐디의 설렘주의보가 발령됐거든요. 요즘 레트로 아날로그 감성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는 10년차 아이돌, 물론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뭔가 요즘의 감성,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 그리고 전자음악이 사실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시 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냅백을 잘 안 쓰잖아요. 저희 때는 뭔가 스냅백, 힙합 하면 스냅백 해가지고 맨날 뒤로 쓰고, 그리고 앞으로 쓸 때는 살짝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션의 유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또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저희 뭐 스키니진 나왔으면 거의 한 5년 가까이는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냅백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진짜 한 며칠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주마다 유행이 하나씩 바뀌는 것 같고. 요즘 보세요. 막뭐 두종구 유행했다가 버터떡 유행했다가 뭐 봄동 비빔밥 막 이런 게 진짜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시간이 빨라졌다. 그리고 SNS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어릴 때 아빠랑 RC카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아빠가 이제 전자상가 쪽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전자기기 막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이 많으셨고, RC카를 갖고 와주셨었는데, 그걸 아빠가 거의 한 20년 만이죠. 제가 막 8, 9, 10살, 막 이때 가지고 놀던 걸 아빠가 20년 만에 제가 이사 간다고, 그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다 부품 새로 해서 진짜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한 RC카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뭔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는 단골 식당, 뭐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사는 동네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서 초등학교 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있는 분식집인데 그때 맨날 이제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500원짜리 컵떡볶이랑 어묵이랑 해가지고 막 먹고 했던 그 시절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가가지고 막 컵떡볶이 사 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부러 막그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장님이 이제 저희 이렇게 자주 온다고 떡두개더 넣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0: 인트로 영상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무서웠었어요.
1: 아, 맞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많죠. 뭐 포켓 땡,
0: 주머니 괴물.
1: 주머니 괴물, 뭐 디지 땡,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뭔가 그 어린 시절 하면 딱 그게 저는 떠올라요. 약간 화면 지지직 하는 걸로 어떻게든 좀 보고 싶어가지고
0: 맞아요.
1: 했던 그 감성. 그게 이제 좀 저한테는 아날로그 감성 느낌인데, 두 분은 뭔가 다시 보고 싶은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이제 한때 알시카, 미니카의 열풍을 일으켰던 그 만화가 있어요. 오늘은 땡큐언이라고.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막 엄청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이거 하나 더 모으겠다. 막,
1: 맞아요.
2: 뭐, 이 검정색부터 은색부터에 따라서 막더 빨리 가고 막 이런 거 간다. 막그 미끄럼틀에 올려놓고, 막 누구께 더 빨리
1: 빨리
2: 올라가나 막 이런 걸
1: 올라오나.
2: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1: 맞아요.
2: 이게 딱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1: 그게 또 너무 빠르게 되면 미끄럼틀을 넘어가지고 막
2: 맞아요.
1: 도착게 되고 막 혼자 막
2: 맞아요.
1: 모래에서 이렇게 혼자 구르고 있고 막 이랬던 감성들이 정말 추억인 것 같습니다. 헤나님은요?
0: 전 아까 그 비디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 네.
0: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가장 재밌게 봤던 게그 펭귄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호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걸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좀 되게 거대한 그 물개가 나오는 악몽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요. 다시 봤는데도 무섭더라고요.
1: 그래요?
0: 애들이 보기에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았나 그런
1: 그러니까.
0: 생각이 들었어요.
1: 에, 그런 거 보다 보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이 나이 때, 이게 나온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때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봤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뭐, 배추도사, 무도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말, 은하철 도구구구,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레트로한 감성들을 본격적으로 느끼러, K 전래동화 극장으로 가보시죠! 옛날 옛적. 어느 깊은 골짜기에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

0: 작은 게으름뱅이가 살았대요. 이 소년이 얼마나 게으른지 세수하기가 귀찮아서 비오는 날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1: 어머니, 해가 너무 뜨거워서 눈꺼풀들 힘도 없어. 누가 내 대신 눈 좀 깜빡 여주면 참 좋겠네.
2: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장가 가서 손주를 안겨준다는데 이놈은 아직도 엄마 껌딱지로 살고 있네. 아유, 이놈아, 오늘 당장 산 넘어 진영감녀 논에 가서 소똥 치우는 알바라도 하고 오거라. 아이, 당장
3: 가요, 가. 이 아들이 집에 안 돌아오면 가다가 힘들어서 길바닥에 있는 어디 나무 옆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셔.
0: 집을 떠난 게으름뱅이 소년이 어기적 어기적 산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년 앞에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4: 이보시오, 자네 이탈을 한번 써보겠나? 이걸 쓰면 평생 자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네.
3: 예? 그럼 평생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겠네?
0: 게으름뱅이 소년은 냉큼 소의 탈을 뒤집어 썼습니다.
3: 어? 근데 이거 좀 답답한데. 어? 어? 아, 벗겨지네.
4: 어디 이제 자네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살아보게나.
0: 그 순간 게으름뱅이 엉덩이에선 꼬리가 쑥, 머리에선 뿌리 딱, 목소리는 걸걸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 아니, 이게 뭐야? 내 손이 왜 발금이 됐지?
0: 그때 지나가던 한 농부가 소로 변해버린 소년을 발견했는데요.
2: 이놈 참 튼실하게 생겼구만. 마침 일할 소가 필요했는데, 아이, 잘됐다. 이리야, 어서 쟁기 끌러가자.
3: 저는 소가 아니에요.
0: 이렇게 농부의 집에 끌려간 게으름뱅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밭을 갈아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2: 네, 이놈, 해지기 전까지 앞산 밭을 다 갈아야 오늘 저녁 여물을 줄 것이야. 이야, 에헤이, 덩치는 산만한 게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얼른 안 가, 이놈아.
3: 엄니가 주던 따뜻한 보리밥이 그립구나. 내가 다시 사람이 된다면 착하게 열심히 살아갈 텐데.
0: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나오는 건 소 울음소리뿐. 게으름뱅이 소년은 뜨거운 여름 태양볕 아래 숨 쉴 틈 없이 24시간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2: 자, 이제 무밭으로 가자. 어서 움직여라.
3: 배도 고프고 눈앞이 캄캄한 곳이 곧 죽겠구나.
0: 그렇게 배고픔에 지친 게으름뱅이 소년 앞에 탐스러운 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삭하고 물을 한 입 베어본 순간,
3: 내 소리다. 발가락도 보이네. 나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 살았다. 내가 살았다.
0: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소년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 아니, 일을 하고 오랬더니 그 짓꼴을 하고서. 이놈아, 꼴이 그게 뭐냐?
3: 언니, 나 이제 사람답게 살 거예요. 당장 빗자루 들고 울집 마당부터 동네 어귀까지 다 쓸고 올게요.
0: 그렇게 게으름뱅이는 일하는 즐거움과 땀의 가치를 깨닫고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5: 네! 네. 전래동화, 전래전래. 이야, K전래동화 극장. 오늘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로 함께 했습니다. 네.

0: 일하기 싫어했던 소년이 진짜로 소로 변해버린 아주 유명한 전래동화죠.
1: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고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결국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됐다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 아, 이 동화 어릴 때좀 들어보셨나요?
1: 네,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랑 살짝은 다른 게 저는 그냥 밥 먹고 늘어지게 자던 게으름뱅이가 눈을 떴더니 갑자기 소로 변해서 똑같이 농부에게 으야! 이렇게 되게 과로로 일을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깼더니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과천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늘었네요.
2: 맞아요. 물을 먹고 다시 사람으로
1: 그러니까요.
2: 돌아와서. 네, 그렇다면 송준님과 해나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는 게으름뱅이 타입이다, 부지런한 타입이다. 하나, 둘, 셋.
0: 게으름한 편?
2: 부지런한 편?
0: 편인
2: 이라고
0: 거.
2: 해주셨어요.
0: 예,
2: 이유는
0: 이게
2: 뭡니까?
0: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2: 오.
0: 생각보다 많이 좀 움직이고 다니는 기준으로 했을 땐 부지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근데 왜 편이라고
0: 왜냐하면
2: 겸손인가요?
0: 만약 정말 더 부지런했으면 운동을 더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정말 잘
2: 아.
0: 먹고 잘 살자만 하고 있는 느낌이라.
2: 그쵸, 그쵸.
0: 예,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편이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2: 회장님은 게으름뱅이라고
1: 에휴,
2: 해주셨습니다.
1: 그냥 미룰 수 있을 때까지
2: 미룰
1: 모든
2: 수
1: 일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2: 없다. 아.
1: 외출을 안 하게 되면 집에서 그 만보기로 쟀을 때한 15걸음 걷나? 굴러댕겨가지고요. 예, 게으릅니다. 아주 게을러요.
0: 와우.
2: 야, 저는 왔다 갔다 해요. 게으를 때
0: 아.
2: 있고 부지런할 때 있는데
0: 네.
2: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부지런하고 왜 내가 게으른지 이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0: 왜일까요?
2: 게으른 사람인데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부지런해야 할. 재밌겠네요. 소가 잠시만요. 삭신이 너무 쓰셔가지고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은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밸런스 게임으로 따지자면 사실 많은 거를 신경 써야 하는 농부 입장과 하루에 워라밸 적절한 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대한 저희가 부지런하게 살땐 살고, 게으를 땐또푹 늘어지고 하는 삶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3: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 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서로 변해버린 소년에게 농부가 호통치며 이 게으름뱅이 소야!
1: Today, we are going to learn the Korean expression 게으르다. It means having a temperament or habit of acting slowly, disliking movement or work.
0: 네, 오늘의 한국어 게으르다에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날.
2: 오, 아, 어, 방금 이거 속마음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0: 찐으로 약간 나왔어요. 지금. 네, 상상했더니 침대에 있는 저를 아. 지금 상상했더니 아, 진짜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와,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아하. 이런 날. 아. 아. 언제 좀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것 같으세요?
3: 저는 진짜 전날 하루 종일 풀로 뛰었을 때, 그 다음날 정말 일어나면 나는 분명 침대 위인데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난 격하게 누워있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그때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전날 하루 종일 뛰었을 때.
0: 지금 상상만 해도요. 저는 송준님이 얘기해 주신 거가 딱 어느 때냐면 네. 콘서트 다음날. 아... 야, 3시간 콘서트를 이제 20몇 곡을 춤을 다 추고 이제 보통 이틀에서 3일을 한단 말이죠. 네. 리허설까지 하면 이제 3, 4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끝내고 나서 다음날 침대에서 딱 일어나요. 일단 허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눈만 딱 떠져요. 아하. 딱 떠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어? 어? 어? 왜야? 난 분명히 팔을 들었는데 왜 팔이 안 올라오지? 약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때가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3: 아, 맞죠.
0: 그냥 오늘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네, 그러면 보통 한 3시까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네, 한 3, 4시까지 정말 그럴 때가 방금 그래서 지금 제 영혼이 잠깐 가출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0: 해나님은 어느 날이 그런 날이세요?
1: 저는 뭐 전날 뭐 일한 거랑은
0: 별개.
1: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때면 무조건 그냥 아침에 그 알람 소리 삐삐삐삐삐 듣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고 버팅기다가 이러고 일어나요.
0: 아, 그게 있어요. 나만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나는 11시에 일어나서 보통,
1: 네.
0: 뭐, 밥도 12시에 뭐 먹고 하는 패턴이 있는데, 자꾸 9시에 누가 날 깨우잖아.
2: 생각이 지금 또, 나가야 돼?
0: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그만 좀 해.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자, 그러면, 한없이 게으르고 싶을 때, 뭔가, 나만의 게으름, 퇴치법, 이런 게 있을까요?
2: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도
0: 네.
2: 일이 있거나 해서 게으른 거거든요.
0: 피곤하니까.
2: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0: 초심을 찾자.
2: 네,
0: 그런
2: 내가
0: 느낌.
2: 이렇게 게으른 것도 일이 있기 때문에 배부른 생각이지 않나. 아무것도 없이 그 게으른 게 루틴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조금, 안 돼! 이러고. 바로 일해봐야 돼.
0: 그쵸.
2: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0: 뭐라도 해야 돼.
2: 예, 네,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퇴치를 하는 느낌이지만 게으른 게 좋긴 하죠.
0: 그쵸. 해나님은요?
1: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0: 저...
1: 없어요.
0: 없어.
1: 없으니까 계속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0: 그죠. 자꾸
1: 어떡하죠?
0: 게을러요.
1: 예. 네.
0: 퇴치법. 사실 저 역시도 그냥 어련히 알아서 바빠지겠지.
2: 네.
0: 바빠지면 알아서 부지런해지겠지.
2: 맞죠.
0: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너무 바쁜 시기도 많이 지내보고,
1: 네.
0: 너무 일이 없을 때도 지내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뭐, 굳이 노력하지 말고. 만약에 진짜 평소에, 대신에 저는 그건 생각합니다. 만약에 게을러졌을 때는 좀덜 바쁠 때잖아요.
2: 네.
0: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바빴을 때 부족했던 걸뭘 배우고 싶었지? 예. 네.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물론, 작심삼일이긴 합니다만, 예, 뭐, 예를 들어, 뭔가 라디오를 하다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뭔가 내가 지금 발성이 좀 아쉬워. 뭐, 발음이 아쉬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그 공백에 채웁니다. 예, 그래서 뭐, 발성 수업을 간다던가, 뭐, 예를 든 거긴 하지만, 뭐, 노래를 배움으로써 뭔가를 발음을 고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게으를 때 한다.
1: 와,
0: 와,
1: 부지런하신데요?
2: 굉장히
1: 네,
2: 생산적이신데요?
1: 엄청나신데?
0: 반반이에요.
1: 어?
0: 그런 그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한 며칠 갔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입니다.
1: 아하.
0: 자,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게을렀으면 열심히 뛰어야겠죠?
2: 네.
0: 그래서 김동률님의 점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1: At 뽁뽁뽁 Club, we're here to celebrat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No matter what you've done, we'll give you a big round of applause. You can send us your stories via social media account EBS FM Korean.
0: 네, 어떤 일이든 저희는 칭찬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아이디 베베96031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주니진이 활동 중 찐디와 포토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극 아이인 제가 하기에는 부끄러운 포즈를 생각해왔더라고요. 손동작과 한쪽 다리를 들어야 하는 포즈였습니다. 결국 총 두 번을 참으며 찍었던 부끄럽고 웃겼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와 이는 다르다는 거 칭찬해주세요.
1: Hello. Last year, during the Junijini event, I once did a photo event with Jindi. For someone like me, who's an extreme introvert, it was a shy pose you had come up with. It involved hand gestures and lifting one leg. In the end, I endured it twice. Such an embarrassing and funny memory. I and E are different. So, please praise me.
0: 네. 네. 이게 포토 이벤트라는 게 이제 팬 사인회를 네. 대신해서 아. 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응모를 하시면 단둘이

0: 이제 폴라로이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1: 빅 이벤트네요. 네,
0: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뭔가 팬분들도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드리고 가져가는 그런 이벤트인데 최근에 생겼대요. 저도 이제 이번 활동 때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요즘엔 되게 다양한 걸로 하는구나. 막 그림 그려드리고, 뭐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팬사인회만 하기 팬분들도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 맨날 활동마다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중간중간에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찍었는데, 이제 이분이 아이예요.
2: 네.
0: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서 되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당당한데 마음은 안 그런 거 있죠.
3: 있죠.
0: 용기를 엄청 낸 건데 나는 괜찮아 보여서 괜찮다고 한 이런 거 잘하네. 네. 라고 하면 용기 낸 거야. 노력한 거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이처럼 행동하는 걸 칭찬해달라. 약간 이런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의 MBTI E와 I 중에 둘 다 E이시죠?
3: 제가 E고요.
2: 전 I입니다. 대문자 I.
0: 대문자 E.
3: 대문자 E.
0: 일할 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E로 봅니다. 일할 때만큼은.
2: 왜냐면 사회성이 극도로 발달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E와 약간 좀 구별하기 좀 힘듭니다.
0: 그렇죠.
2: 네, 맞아요. 네,
0: 사회성 E.
2: 네, 사회성 E.
0: 네. 조금 보세요. 사회성 E. 이러면 누가 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저는 근데 두 분을 보면서 이제 요런 비하인드에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는 알겠어요. 해나님이 아이구나. 소심하시구나. 조금 소극적이시구나. 막 약간 요런 것들이 있는데 포토 이벤트 만약에 두 분께서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3: 아니 뭐 원하신다면 바로 가능이죠. 바로 이제
0: 파워이다. 파워이.
3: 네, 바로 이제 오세요.
0: 오세요.
3: 예. 네, 무슨 포즈 원하세요? 바로.
0: 주리주리주리 송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님은요?
2: 근데 일이잖아요. 네. 일할 때는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당연히 다 뭐든 할 수 있죠.
0: 그렇다면 상황을 살짝 바꿔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2: 네.
0: 근데 해나님 아니세요?
2: 성우님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고
0: 저 아들은 너무 저 항공이에요.
2: 어머 어머 일단은 그 제 이에 뭐가 꼈나 먼저 확인해.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본 모습이라는 게 딱 당황했을 때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당황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물론 당황은 했지만 뭐 약간 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숨어야겠다. 어떻게? 약간 이게 이제 대부분 당황했을 때 그게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베님이 또 아주 부끄럽지만 웃겼던 추억이 하나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이만큼의 용기를 냈다는 거.

0: 했습니다. ASTR022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평일엔 회사, 주말엔 아르바이트. 주 7일째를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인이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칭찬해줘.
2: I go to work on weekdays and I have a part-time job on the weekends. I'm living in a seven-day world, just like a modern city worker. Give me some praise for trying so hard.
0: 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아르바이트.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3: 그렇죠.
4: 여기에 그 소처럼 일하시는
0: 진짜
4: 사연자님이
0: 진짜
4: 아이고.
0: 진짜 소처럼 일하고
4: 예.
0: 계신 거예요.
3: 여기 계셨네요.
0: 야, 어떻게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힘드실 텐데.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직장인 친구들 보면 주말에는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야, 놀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2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근데 주말에 보면 막 토요일 낮에 보자. 이제 저녁에는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낮에 차라리 일어나는 패턴은 또 주말보다는 평일에 맞춰져 있으니까.
3: 그쵸.
0: 낮에 이제 좀 쉬었다가 낮에 보고 일찍 들어가서 좀 푹 자기만의 시간 갖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야, 아르바이트. 일에 일까지 하시니까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3: 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0: 네. 사연자처럼 만약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4: 아이고.
0: 아이고. 손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야, 그러면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은?
3: 아마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 있는 날에는 이제 또 일 관련으로 열심히 하다가, 남는 요일에는 이건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약속을 채우는 스타일입니다. 비는 날엔 언제 일이 있네? 네. 그럼 이 요일은 비잖아? 바로 이제 연락해서 그쵸. 약속 뭐 어디 갈까? 평상시 가고 싶었던 데나 먹고 싶었던 데 찾아놓은 데를 요일을 배분해서 이제 그렇게 약간 지내고 있거든요.
0: 네네네.
3: 네.
0: 해놨네.
4: 세상 피곤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일하고 나면 쉬어야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어떻게 또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것 또한 자기만의 시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3: 그렇죠.
4: 와, 정말 사는 세계가 다르네요.
0: 그렇죠. 정말 달라요. 저 역시도 다 채워요. 주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저도 우와. 웬만하면 다 채웁니다. 뭔가 미팅이 필요하면 미팅, 뭔가 없다면 회사 가가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해요. 작업하고.
4: 네. 아, 여기 게으름뱅인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저도 마음은 게을러요.
3: 저도요.
4: 가짜 게으름뱅이들.
0: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가짜 게으름뱅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게으른데 그 게으른 게 싫어서 일로써 저를 다시 뭔가 리와인딩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3: 계속 채찍질을
0: 네,
3: 이렇게
0: 채찍질을 해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야, 근데 이런 가짜 게으름뱅이와 진짜 게으름뱅이들 사이에서 이분은 부지런쟁이에요.
3: 맞죠.
0: 야, 정말 우리 현대사회인인. 와, 근데 현대사회인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분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3: 네.
0: 우리 현대사회인 사회인으로 갈까요?
3: 사회인이요.
4: 사회인. 네,
3: 사회인.
4: 알겠습니다.
0: 자, 5, 6, 7, 8.
5: 잘한다, 잘한다, 사회인.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0: 네, 뽁뽁뽁 클럽에 참여해주신 모든 항공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사연 보내주세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4: 거짓말.
0: 거짓말.
3: 벌써 그렇게.
0: 거짓말쟁이.
4: 말도 안 돼.
3: 거짓말이야.
0: 게으름쟁이.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3: 이게 오늘 또 진짜 저번 방송이랑 다르게 또 연기를 오랜만에
4: 맞아요.
3: 이렇게 맞춰봤잖아요.
0: 심지어 길게 했어요. 네.
3: 추억이 너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저희

0: 갖다 연기합을 딱 맞추는 맞아요. 게 또 얼마만인지.
1: 미스터리 더블 J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2: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재밌었어요.
1: 혜란님도.
0: 네.
1: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These days it feels like we're playing a guessing game with the weather. 요즘 좀 날씨랑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반팔 입었더니 닭살 돋기 막 쌀쌀하고 외투 챙겨 입으니까 등에서 막 땀 나고요. 무슨 날씨랑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벌써 5월도 반이나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가 봤더니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의 Outfit of the Day, OOTD는 확실히 반팔이어야 할 것 같죠? 아니려나? 네.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10 Sharp, You.

0: 마스터 유진입니다. 지금 날씨와 옷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와서 아직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은 그런 이제 옷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느낌이 왠지 쎄합니다. 그냥 이렇게 박스를 옷장 삼아서 계속 살게 되는 거 아닐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럴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자, 아무튼 한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왠지?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계절 내내 OOTD의 Theme이 Floral 왠지 꽃무늬일 것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바로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Yeah. See, I told you. Your
1: I don't.
0: scarf right
1: I don't.
0: there.
1: My scarf is like flowers. It is so strange.
0: 아니, 방금 방송 전에 고민을 하셨잖아요.
1: Yeah.
0: Should I put this
1: Should I put this
0: on?
1: on? Yeah. Right. I did. And then, you know, our AD Neem says, "Oh, Sam, put it on."
0: You know what?
1: Yeah.
0: It's in
1: What
0: your
1: do you think?
0: system. 그게
1: Okay.
0: 쌤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flowers라고 하는 거는 뺄 수가
1: Can't
0: 없어요.
1: live without it.
0: 아, 그러니까요. 자, 이은미님이요. The weather is all over the plac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하셨습니다.
1: Oh, nice use
0: Oh,
1: of the expression all over the
0: All over
1: place.
0: the
1: Good
0: place.
1: job.
0: Evening special에서 나왔었죠. 제제님이요. 정시에 출첵해봅니다. 마유쌤, 오늘 왜 이리 슬림해 보이죠? 이사 때문에 힘들어서 야위이신 건가요? 이거는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요, 했어요.
1: No, it's true though. I tell you, our listeners, they are so sensitive.
0: Oh
1: They see
0: my.
1: everything. Because yesterday,
0: 네.
1: everybody was like, 마유쌤, 살쪄 빠졌어요. It's true.
0: 저 다시는 이사 안 가고요. 평생 여기 살 겁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Al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2: 코리아's real GDP grew by around 1.7%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the country at the top among 22 major economies that have released preliminary figures. However, analysts warn the momentum may not hold. Growth could taper off in the second quarter, weighed down by a base effect and mounting external uncertainties.
0: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약 1.7%를 기록하며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의 부담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 인디언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 has urged the public to tighten their belts on fuel consumption as the prolonged Middle East conflict puts grow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nergy supply. He called on people to work from home, use public transportation, hold off on unnecessary gold purchases, and postpone overseas travel, all part of a collective push to weather the energy crisis.
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부담이 커지자 국민들에게 연료 소비를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금 구매와 해외여행 자제 등을 요청하며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pproved a pilot program for an electrical vehicle battery subscription service aimed at bringing down the upfront cost of buying an EV. Under the program, consumers can purchase the vehicle body while leasing the battery for a monthly fee. A two-year trial involving 2,000 EVs is set to kick off in October.
0: 정부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0: 따라 소비자들은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며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시범 사업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1: A new study suggests that generative AI is influencing the way people speak and write, with certain AI-favored words such as delve appearing more often in everyday conversation. Experts warn that this trend could reduce linguistic diversity and dilute individual writing styles over time.
0: 생성형 AI가 사람들이 말하고 글 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elve처럼 AI가 선호하는 특정 단어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언어적 다양성을 줄이고 개인 고유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lright. 자, 오늘의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Korea's real GDP grew by around 1.7%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the country at the top among 22 major economies that have released preliminary figures. However, analysts warn the momentum may not hold. Growth could taper off in the second quarter, weighed down by a base effect and mounting external uncertainties.
0: 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약 1.7%를 기록하며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의 부담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대요. 최고점으로. Right? 근데 향후에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만약에 1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분기 기준 성장률 세계 1위는 2010년 1분기 이후에 약 16년 만이라고 하네요.
1: Ooh, right. That's quite a record. Mm-hmm. Well, we did see a very strong first quarter growth.
0: Right.
1: And it was largely driven by exports. Mm-hmm. And of course,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the stock market mm-hmm. and the semiconductors. Yes.
0: 반도체라는 말이.
1: It's like making everybody crazy.
0: I know.
1: They're like, why didn't I buy this before? But this is definitely affecting our country's growth.
0: 맞습니다.
1: Economic growth.
0: 뭐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항상 조용한 친구가 있는데 언제부터 굉장히 웃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왔어. Okay. 느낌 왔죠. 네,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나 살펴보겠습니다.
1: Korea's real GDP grew by around 1.7%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the country at the top among 22 major economies that have released preliminary figures.
0: 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약 1.7%를 기록하며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Preliminary figures라고 하는 것을 뭐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1: Okay, right. So the focus here is on preliminary, mm-hmm. and you see that PRE. It's like before.
0: Right.
1: So it is early numbers or data figures.
0: Mm-hmm.
1: Okay. So the reason why it's preliminary figures, it's not the final
0: okay.
1: figures. But usually, the government calculates the GDP in stages.
0: Mm-hmm.
1: First, it's preliminary figures. Then we have revised. Figures
0: okay.
1: and we have final figures.
0: Ah.
1: Uh-huh. So preliminary is like, okay, this is just a rough figure that we came up with.
0: All right. Yeah. 그러면 일단은 figure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figure는 사실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를 얘기를 하는
1: numbers,
0: 거죠.
1: Yeah.
0: Okay. 그래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1: Yeah.
0: Preliminary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미리 보는 거죠. Mm-hmm. Right? 잠정적인 뭔가 예비의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 figures는 잠정 수치, 예비 수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1: revise. 이게

0: 조정이 있어야겠다. Mm-hmm. Revised figures가 right.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final
0: figu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정된 최종 수치라고 yeah. 볼 수가 있겠네요.
2: So sometimes we hear this a lot in the medical field. Mm-hmm. You know, maybe you're sick.
0: Mm-hmm.
2: And the doctor feels like, okay, we need, I don't know, you know, they don't want to make any assumptions, make improper diagnosis.
0: Right.
2: So they usually say, okay, we're going to take some preliminary tests.
0: Ah.
2: And then after we see the results, then maybe I will test some other things.
0: Okay. 한 번에 모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다면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preliminary tests가
2: Correct.
0: 될 수가 있고
2: yes.
0: 여기서 뭔가 좀 더 안 좋게 나왔거나 하면 더 you go deeper,
2: That's right?
0: right? 이런
2: That's
0: 식으로
2: right.
0: 넘어가게 되는 mm-hmm. 거네요. 그렇죠? Okay, so 이 figure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그런 단어가 있죠. Six-figure income 이라는 게 있어요.
2: We love a six-figure income.
0: 그렇죠? 그게 이제 억대 연봉이라고 yeah. 흔히 말하는 거기서 mm-hmm. 나오는 figure도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Right.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 However, analysts warn the momentum may not hold. Growth could taper off in the second quarter, weighed down by a base effect and mounting external uncertainties.
0: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의 부담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 뒤쪽에 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 yeah.
0: growth could taper off 할 수 있다 in the second quarter에 mm-hmm. 얘기를 했거든요. Taper off 이거는
2: It's a bit of a suppression. So it's kind of pushing down on something.
0: 아, 그럼 그런 뭔가 잘못된 base effect라든가 아니면은 뭐 쌓여가고 있는 그런 uncertainties 같은 게 누르는 거네요.
2: Yeah.
0: 내려가. 압박을 right. 주는 거네요.
2: Yes. Okay. 내려가.
0: 아, 내려가.
2: Yeah. I like that.
0: 내려가.
2: 내려가.
0: 자, 쓸데없는 연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2: Okay.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Korea's real GDP grew by around 1.7%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putting the country at the top among 22 major economies that have released preliminary figures. However, analysts warn the momentum may not hold. Growth could taper off in the second quarter, weighed down by a base effect and mounting external uncertainties.
0: All right, 노래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Sixpence None the Richer with There She Goe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연 님이요. 지난 일주일간 영국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매일 듣던 Evening Special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음식은 역시 한국입니다. 그동안 못 들었던 Evening Special 다시 들으려면 바쁘게 시간 쪼개야 할 것 같아요. 네, 바쁘셔도 시간을 꼭
1: Welcome back. 네. Welcome back.
0: Welcome back to 오셨습니다.
1: us. Okay.
0: All right.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urged the public to tighten their belts on fuel consumption as the prolonged Middle East conflict puts grow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nergy supply. He called on people to work from home, use public transportation, hold off on unnecessary gold purchases, and postpone overseas travel, all part of a collective push to weather the energy crisis.
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부담이 커지자 국민들에게 연료 소비를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금 구매와 해외여행 자제 등을 요청하며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같이 뭔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좀 극복해보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 더 길어졌잖아요. 전에 말씀 주셨던 prolonged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에너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인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미팅 같은 방안을 또 당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늘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공유 뭐 이런 전기차 이용 확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1: Yeah.

0: 벨트를 타이튼한다는 거 정말 우리말로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1: Yeah, absolutely.
0: Right.
1: It means like really just,
0: 허리띠.
1: 허리띠.
0: 졸라매라 뭐 이런 거
1: That's
0: 있잖아요.
1: right.
0: 그렇죠?
1: Yeah. So to reduce your spending and to really be careful with your spending.
0: 뭔가 아끼자라는 느낌. 그렇게 해달라고 urge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He called on people to work from home, use public transportation, hold off on unnecessary gold purchases, and postpone overseas travel, all part of a collective push to weather the energy crisis.
0: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금 구매와 해외여행 자제 등을 요청하며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 저는 이 구간이 너무 좋은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Totally.
0: 그렇죠? Right. Mm-hmm. 그래서 일단은 he called on people. called on 하는 건 여러분들 뭔가 urge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ask 하는 거죠. 그래서 촉구하고 요청하는 건데요. to work from home. 이게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hold off on unnecessary gold purchase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Okay.
0: Hold off, right?
1: Hold off means simply to delay or postpone. So he's saying, okay,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buy,
0: right.
1: there's nothing I can do.
0: Right.
1: But if it's unnecessary for now, he's saying, delay the purchase.
0: 아, 지금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 아는데 조금만 미뤄달라.
1: Yeah.
0: So, hold off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postpone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1: Yeah, it's very, it's the same thing. It's just basically, it's a phrasal verb
0: right?
1: that means postpone and delay. So he's saying, hold off on these purchases,
0: right?
1: hold off on your overseas travel, hold off everything for now.
0: 그건 뭔가 갖고 있는 뭐 홀드가 아니고 오히려 미뤄둬라. 나중에 언젠가 또 좋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So hold off, 미루다, 보류하다, 자제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달라고 좀 권고를 한 거예요.
1: That's right.
0: right.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a collective push. 이다라고 했거든요. Push는 미는 건 알겠는데 collective는 뭘까요?
1: Collective. Okay, think of collection. So collection is not just one.
0: Right.
1: It's of a group, a several things grouped together. You can have like a toy collection. So collective means basically it is a group of people together. So a collective push in this context means that they are making an effort as a nation.
0: 아, 오케이. Okay. So 한 명씩 잘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게 결국에 모이고 모여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ollection처럼 right? 모여서 공동이 되는 것을 collective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쌤, individual이랑 반대라고 봐도 될까요?
1: Right.
0: Okay.
1: Right, right.
0: Right. So individual은 각 개개인의라고 한다면은 collective라고 하면 공동의 뭐가 yeah. 하나 되는 느낌.
1: That's right.
0: right.
1: So when there is a natural disaster, even in our country too, you know, people come together. We make like a collective, you know, support group.
0: Right.
1: Right.
0: 와, 다 같이 하는 뭔가. 그래서 여기서 push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남을 부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의 push가 아니고요.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움직임, move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So 이런 것들은 a collective push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 하기 위한 push냐면 weather 날씨가 나왔어요. Weather the energy crisis?
1: Yeah, I love explaining words like this because it's like, what? I don't know. Weather, I thought that was just a noun, but we actually use this as a verb. And it is to weather something. So imagine a situation where there's like a storm and you have to survive.
0: Right.
1: Actually, it comes from, it's a nautical term, like from boats. When there's a storm, you weather the storm.
0: Okay.
1: You survive the storm.
0: 아, 그럼 여기서 날씨가 아니라 나쁜 날씨를 견뎌내다에서 온 거네요.
1: That's it. So if you weather, usually you weather a crisis, a recession, you know, something bad. So you're basically surviving and you're getting through that difficult period.
0: Getting through. 방금 그 확 왔습니다. Get through가 오히려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표현 같아요. Get through something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을 통과해서 짜잔 해냈다. 그래서 무사히 헤쳐나가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 거일 뿐이네요.
1: Yeah.
0: 그렇죠? So weather the energy crisis는 에너지 위기를 견뎌내다, 극복하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0: elective push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urged the public to tighten their belts on fuel consumption as the prolonged Middle East conflict puts grow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nergy supply. He called on people to work from home, use public transportation, hold off on unnecessary gold purchases, and postpone overseas travel, all part of a collective push to weather the energy crisi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pproved a pilot program for an electrical vehicle battery subscription service aimed at bringing down the upfront cost of buying an EV. Under the program, consumers can purchase the vehicle body while leasing the battery for a monthly fee. A two-year trial involving 2,000 EVs is set to kick off in October.
0: 정부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며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시범 사업은 오늘 10월 시작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체하고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번 실증 특례로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정말 차만 구매를 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의 월 사용료, 그러니까 monthly subscription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내면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저는 자동차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자동차 사고 너무 사고 싶죠. 좋은 거 사고 싶고.
1: But it's expensive.
0: I know.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내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EV에 저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비싸 이거거든요.
1: Okay. So I don't know much about EVs and I thought I'm a little confused. Wait a second. You buy the body and then you pay the battery subscription?
0: Right.
1: I don't understand. Uh-huh. So I think this will help our listeners understand,
0: yes.
1: if you're like me, that really the batteries make up about 40% wow. of the vehicle price. So it is a big chunk
0: right.
1: of what you're paying if you're going to pay it up front. And so the government is helping, you know, consumers to kind of approach an EV without having to pay this lump sum.
0: I honestly think this is very smart.
1: I
0: like
1: do too.
0: 40%.
1: It makes sense.
0: 자동차 가격이 있으면 그것의 40%가 이런 배터리 에 들어가는 그런 가격인데 그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건 싹 빼고 차만 구입하고 매월 이렇게 먼틀리로 가져가는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1: Me too.
0: 네. 자, 하나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pproved a pilot program for an electric vehicle battery subscription service aimed at bringing down the upfront cost of buying an EV.
0: 정부가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습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subscription service를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bringing down the upfront cost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aim이 맞춰져 있대요. 그렇죠? 뭔가 거기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bring down 한다는 게 일단 뭘까요?
1: Yeah, on evening special we cover all the expressions that have to do with increase and decrease.
0: Yes.
1: Okay, this is decrease.
0: right.
1: Okay. It means to reduce the cost, to reduce the amount, to lower. So, and the feeling is that it's like really high and you bring it down so that you can benefit from it. And usually we often use this in the context of like try to bring down inflation or try to bring down crime rates.
0: Okay.
1: Yeah, this is how it's often used.
0: All right. 그러니까 reduce랑 의미 차이가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 있으면 정말 그걸 끌고 내려온다는 느낌. 그래서 낮추다, 줄이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bring someone down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가사였나요? No one can bring me down, bring us down or something like that.
1: Yeah.
0: 그거는 좀 좌절시킨다라는 뜻 아닌가요?
1: Bring someone down. Right. That is right. So if something brings you down, you know, we have that expression expression, I'm feeling kind of down.
0: Yeah.
1: Right. So it's making your mood or your kind of overall emotional state down.
0: 아, 누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를 bring someone down.
1: Yeah, okay. You can also, in this context, it means a test program. Mm-hmm. So it's like, you try it out.
0: Oh, uh-huh. 그 try가 그 try인가요?
1: In some ways, like, okay. I mean, I don't know, if it happened, but this is how I like to explain it. It's like, try it out, you know, and then if you don't like it, then, you know, you can give it up.
0: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뭐, 나중에, 글쎄요, 차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So okay. a lot of the times, you know, these apps or certain things, they offer you a trial period.
0: 맞아요.
1: Like 7-day free trial.
0: Free trial.
1: Yeah, free trial. It's like try it for 7 days. It's free. And then
0: 약간 조심해야 돼요.
1: You have to be careful.
0: 일단 결제는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기
1: That's
0: 때문에.
1: Right.
0: All right. So 여기서 trial이라고 하는 건 정말 try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a 2-year trial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이 되겠죠. 완전 permanent하고 뭐 바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pproved a pilot program for an electric vehicle battery subscription service aimed at bringing down the upfront cost of buying an EV. Under the program, consumers can purchase the vehicle body while leasing the battery for a monthly fee. A 2-year trial involving 2,000 EVs is set to kick off in October.
0: 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Delve, D-E-L-V-E는 무슨 뜻일까요?
1: Number one, to buy something. Number two, to look into something deeply. Number three, to move very quickly.
0: 네,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Delve라는 단어가 있어요. D-E-L-V-E.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To buy, number one, to buy something. Number two, to look into something deeply. Number three, to move very quickly.
0: Alright.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Daniel Powder with Bad D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The question was, what does delve mean? The answer is number two, to look into something deeply.
1: 네, 뭔가를 굉장히 자세히 정보 같은 것을 뒤져본다던가 아니면 거의 조사한다는 수준의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2313님께 보내드리고요. 이번이요 하셨고요. 어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제 퇴근길 메이트가 될 것 같은 방송이네요 하셨습니다.
2: Welcome.
1: 함께 퇴근해요.
2: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1: 아,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2: A new study suggests that generative AI is influencing the way people speak and write, with certain AI-favored words such as delve appearing more often in everyday communication. Experts warn that this trend could reduce linguistic diversity and dilute individual writing styles over time.
1: 생성형 AI가 사람들이 말하고 글 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elve처럼 AI가 선호하는 특정 단어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언어적 다양성을 줄이고 개인 고유의 문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읽다가 문체를 문제라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약화가 아니라 악화시킨다는 건데 문제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독일의 한 연구팀이요. 36만여 개의 유튜브 학술 강연 그리고 77만여 개의 팟캐스트 에피소드 등 총 74만 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 이후에 AI가 유독 선호하는 그런 특정 단어가 있대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흡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빈도가 엄청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2: Well, it is so true. Yeah. And that's why we gave that quiz with the word delve. Because delve is the word that is really being used a lot. Right. And it's because of ChatGPT. And delve, as we learned in the quiz, and we'll talk about a little bit more, it means to look into something deeply.
1: Right.
2: And so usually when you ask a question, the ChatGPT basically answers you. Oh, that's a great question.
1: Of course.
2: Let's delve into this, you know. And so this has become kind of like part of everyday conversation.
1: 약간 유행어가 되면서 번져나간 것 같아요.
2: Kind of. And the thing to know is that delve is not a word that we use in all types of situations.
1: I know. Mm. 언젠가부터 근데 delve 하는 거가 let's delve into
2: let's,
1: this.
2: Let's delve into this.
1: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었나. Yeah. 그러니까 업무나 학습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집단일수록 이런 AI 특유의 뭐 말투나 그런 거 있잖아요. Mm-hmm. 아니면 뭐 단어 같은 거,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2: A new study suggests that generative AI is influencing the way people speak and write, with certain AI favored words such as delve appearing more

0: often in everyday communication.
1: 생성형 AI가 사람들이 말하고 글 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Delve처럼 AI가 선호하는 특정 단어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AI가 많이 쓰면 영어 그거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0: Well, yeah, that's what people think. Uh-huh. But you have to know that when we use words, and that's why we try to do this at Evening right. Special, you cannot use these words anywhere, anytime.
1: 그렇죠.
0: Okay? So, this word delve.
1: Yeah.
0: Okay, let's talk about this word. And it means to explore or to examine something deeply.
1: Right.
0: And usually, the where I heard this word was at school, a teacher, a professor.
1: Right.
0: Okay, let's delve into the, you know, meaning behind what she said, right?
1: 벌써 AI가 쓰기 전에 만약에 professors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아, 어려운 말을 쓰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True, right. absolutely. And so now it's interesting is that because they keep seeing this word, they're like, oh, okay, you know, this is a cool word.
1: Kind of cool.
0: Yeah, kind of cool. Makes me smart, okay. you know, makes me look smart.
1: Uh-huh.
0: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teachers and editors, so when they see a paper and they see the word delve, they're like, okay, yeah,
1: you're busted. Okay, so delve라고 하는 게 진짜 깊이 파고들다. 특히나 이제 delve into something이라고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파고들고 어떤 정보 같은 것을 뒤져본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원래 AI 전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격식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delve를 쓰면 너 AI랑 얘기했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delve를 잘못 쓴 글에다 잘못 써버리면 너 AI로 이거 썼지? 이렇게 돼버릴 정도가 돼버렸네요.
0: And so now it's a joke.

0: 전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The Chainsmokers. The title is High.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1: 오늘은 AI의 환각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자,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어 문장 나갑니다.
2: Sending the email to the wrong person was a serious blunder. Sending the email to the wrong person was a serious blunder.
1: 자,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심각한 삐였습니다.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심각한 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B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0: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1: AI hallucinations created errors in court filing, top law firm says.
0: AI 환각 현상이 유명 로펌의 법원 제출 서류에 오류를 만들어냈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일부를 골라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Okay, so the word hallucinate basically comes, that's where this word comes from.
0: Right.
1: And people who hallucinate usually see or hear or experience something that's
0: right.
1: not there. So usually it's maybe they have some mental, you know, illnesses, or maybe they're just having some sort of strange spiritual experience. So it's like you are seeing something, but nobody else sees it except
0: okay.
1: for you.
0: It's not there, but you feel like you're seeing something
1: yeah,
0: there.
1: Yeah.
0: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도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들리는 것 같고
1: That's right.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hallucination이라고 하고요. 이 AI가 뭔가를 지어내고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 이런 것도 hallucination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한 유명 로펌 Sullivan and Cromwell 이런 로펌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최근 뉴욕시 연방 파산 법원에 제출한 법원 서류에 대해 연방 판사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출한 법원 서류에 AI가 만들어낸 오류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오류에는 판례 인용을 조작한 환각 현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상대방 로펌의 변호사들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보시죠.
1: The firm provided a ledger of the errors, which spanned 3 pages and totaled around 3 dozen. A number of them involved the citation of seemingly imagined passages from real cases. Some were clerical errors that the firm said were not AI related. Sullivan and Cromwell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prestigious law firms in the country.
0: 해당 로펌은 오류 목록을 제출했는데 3페이지에 걸쳐 약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판례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고 일부는 AI와 무관한 단순 기재 오류라고 로펌 측은 밝혔습니다. Sullivan and Cromwell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와, 이게 한두 개의 실수가 아니네요.
1: This is just unbelievable.
0: 30여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내지 않았으면 실수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1: Perhaps.
0: Right?
1: Yeah, perhaps it could have. And this, as we'll learn today,
0: right.
1: you know, a lot of people depend on AI and use AI. Everybody almost has some access to AI.
0: Right.
1: And so it really gets to show that like we have to double check.
0: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gaslighting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1: It is crazy.
0: 마유, 그거 몰랐어? 원래
1: yeah.
0: 그거야? 이러면...
1: Oh,
0: okay.
1: Yeah.
0: I trust you.
1: Right.
0: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Okay, 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firm provided a ledger of the errors, which spanned 3 pages and totaled around 3 dozen.
0: 해당 로펌은 오류 목록을 제출했는데 3페이지에 걸쳐 약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오류가 있었는데 다 합치면 30여 건 정도가 되는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뭐 하나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페이지에 걸쳐서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a ledger of the errors라고 하는 단어.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1: Well, it's probably because we don't often use it in our everyday conversations.
0: Right.
1: We hear it in accounting.
0: Yes.
1: L-E-D-G-R. And this is basically, originally, it's a book recording debits and credits. So the ledger that is used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0: 아, 제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비즈니스 쪽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0: ledger라고 방금 나온 debit credits 뭐 이런 거 하고서 그 내역서 같은 거잖아요. 그 뭐가 들어오고 뭐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팠어요.
1: Yes.
0: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1: That's right.
0: 그러면은 a ledger of the errors라고 얘기를 하면 에러들을 이제 보여주는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Right. So the reason why they could have said provided a list of the errors,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But by using the word ledger, it does feel stronger, more official.
0: 뭔가 기록 같은 느낌.
1: Yeah, that's right.
0: 단순하게 목록, 여기 그냥 있어요. 이게
1: Here.
0: 아니라, 이거 봐봐요. 우리 다 기록해놨어요, 이거. 이런 느낌. So, 오류 목록, 뭐 오류, 정리한 기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which spanned three page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That's right. If it spans three pages, it means it covers three pages. It stretches across three pages.
0: Okay. 그럼 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된 거네요.
1: And so the idea is that if you say it spans, you could just say it was three pages. That would have been okay too. But when you say it spans three pages, it does feel like, whoa, there were a lot of mistakes. It wasn't just one or two. It's like three pages. And then it says, totaled around three dozen, about 36 errors. Because one
0: 엄청 많아
1: dozen is 12.
0: 보이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span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뭔가를 걸쳐서 벌어지다라는 느낌이에요. 약간 right? Also across 같은 그런 느낌인데, so spanned three pages 하면 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보면 totaled 이게 합계가 얼마가 되다잖아요. Around three dozen. 그냥 36뭐 이렇게 안 하고, right? Three dozen. 많아 보여요.
1: So here's the thing, because usually we hear the word span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long periods of time, like oh the Han Dynasty or whatever dynasty spanned centuries, like it covered centuries. Hundreds of
0: 퍼집니다.
1: years. It covered hundreds of years.
0: 뭔가 굉장히 넓은 느낌입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참고로 three dozen이라고 했는데 꼭 이게 dozen이 12개니까 times three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 10개, 12개 한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둥글둥글한 표현이죠. 자, 이어가 볼게요.
1: A number of them involve the citation of seemingly imagined passages from real cases. Some were clerical errors that the firm said were not AI related.
0: 그중 상당수는 실제 판례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고, 일부는 AI와 무관한 단순 기재 오류라고 로펌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준식님이요. 이야, 오늘 처음 보는 단어 많네요.
1: There's a
0: 하셨는데요.
1: lot
0: 오늘 많아요.
1: more to come.
0: 더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Seemingly imagined passage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so seemingly, if something is seemingly, it appears to be, it looks like. Now, imagined, right, means that you kind of make it up. Imagination, right?
0: 만들어낸 거예요.
1: It's not real. Okay, and passages, of course, means sections of the text. So this word pairing, seemingly imagined, is a very interesting pairing because it's like it looks like it's made up. That feeling.
0: But we're not
1: But we're not
0: sure.
1: sure.
0: 와, okay. So imagined passages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만들어낸, 왜냐하면 상상한 거니까 만들어낸 그런 문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seemingly가 들어가면은 이제 보이지만 보이는 듯한, 그러니까 확신은 없단 얘기네요. 이게 진짜 imagined 된 건지 아닌지.
1: Yeah, so here, seemingly imagined passages from real cases. So it kind of looks like
0: 와,
1: that it was,
0: 좀
1: you know,
0: 그래
1: from
0: 보인다.
1: real cases. So,
0: Alright, 만들어낸 것 같네요, 요거.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그것의 인용. The citation, right? 이것이 굉장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1: All right. Sullivan and Cromwell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prestigious law firms in the country.
0: Mm-hmm. Sullivan and Cromwell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one of the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얘네만 최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most prestigious law firms. 벌써 느낌이 되게 되게 고급일 것 같아요.
1: Okay, so you can pronounce this prestigious or prestigious. Both
0: right.
1: are fine.
0: Okay.
1: And when it something is prestigious or prestigious, it means that it is very highly respected. It has a high status. Like we all think Harvard.
0: Right.
1: Harvard is a prestigious university.
0: Right.
1: Yeah, it's like it's way up there.
0: 권위가 있고 굉장히 고급인 거잖아요.
1: Yes.
0: Right.
1: So this is no ordinary law firm.
0: Okay.
1: This is a very respected and distinguished law firm.
0: 엄청 큰 하나의 집단이네요.
1: Mm-hmm.
0: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로펌들이라든가 아니면 명성이 가장 높은 정말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이런 법률 회사들을 이제 most prestigious law firm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The firm provided a ledger of the errors. Which spanned three pages and totaled around three dozen. A number of them involved the citation of seemingly imagined passages from real cases. Some were clerical errors that the firm said were not AI related. Sullivan and Cromwell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prestigious law firms in the country.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Bon Jovi. It's My Life.

0: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1: Right.
0: Right?
1: This is becoming a big issue for lawyers who have been using AI to help with their cases. But
0: Right.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Alright,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apology revealed the latest embarrassing blunder for lawyers found to have used AI in crafting erroneous arguments.
0: 이번 사과는 AI를 활용해 잘못된 주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들의 최신 망신 사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사과가 뭔가를 reveal, 발견했잖아요. The 최근에 the latest embarrassing blunder, right?
1: Okay, so blunder, BLUNDER. This means simply a mistake, but it is no ordinary mistake. It is a very careless and stupid
0: 오,
1: mistake.
0: 강력하네요.
1: Yes, so
0: 그냥 단순하게 걸어가다 넘어졌다 이게 아닌 거네요.
1: No. So it's more serious than just a mistake. It's like you were careless, you weren't careful, and because of the blunder, maybe there's like a bad effect.
0: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불 킥 한다고 해가지고 후회가 막 되고 너무나 좀 바보 같은 실수 그런 것들을 blunder이라고 볼
1: Blunder.
0: 수가 있고 심지어 그 앞에 embarrassing이 나왔습니다.
1: Yeah.
0: 뭔가 민망한이잖아요.
1: Because it's a stupid mistake.
0: Right, yeah.
1: That's why it's embarrassing.
0: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1: Yeah.
0: embarrassing blunder 이러면 망신스러운 그리고 이미 그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보 같은 실수 정도 큰 실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For lawyers. 자, 근데 아무 lawyers가 아니라 found to have used AI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드러난 여기서 found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in crafting erroneous arguments라고 했는데 이 지금 스펠링을 여기 보니까요. 에러가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Okay.
0: 왠지
1: Right.
0: erroneous가 아니라 erroneous.
1: Erroneous. That's right. And this is just a formal word that means wrong. Okay. That's it. But it's not a word that we use in conversations, right? This is an erroneous argument, is a wrong argument. And they crafted it. And crafting here means that.
0: ...셨으면 좋을 것
1: Yeah,
0: 같아요.
1: but it's good to know because it's new and these are words that we do use.
0: That's right. So
1: Okay.
0: the legal profession is undergoing a reckoning over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the legal profession이라고 하는 건 이런 법조계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그게 undergoing a reckoning이라고 돼 있네요.
1: Yeah, so undergoing, experiencing a reckoning. And a reckoning basically means they are facing consequences. They are facing a serious judgment. So basically, it's like you did something and you get kind of a reckoning. It's almost like you get a punishment for what you did.
0: 원래 뭐 I reckon 막
1: Yeah.
0: 이래가지고 뭔가 생각하다 뭐 I guess, I think 같은 것이 I reckon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1: Now, yeah, it's in this case, it's very different. A reckoning is basically you are facing something that you did in the past, and basically it is that moment you have to face the situation. And usually, what this implies is that you are going to get some judgment or punishment for what you did. So you did something wrong, bad.
0: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undergo 하는 게 go through예요, 여러분들. 뭔가 나쁜 것을 특히 고통 같은 것을 겪는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reckoning을 겪고 있다는 건 당연히 딱 봐도 reckoning이 좋은 게 아니네요. 그래서 과거에 뭐 저지른 일에 대한 그런 뭐 고통이라든가 뭐 죄책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reckoning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볼수
1: Right.
0: 있겠죠.
1: In this case, basically, they've been using AI and they've been, you know, and now it's like they've been relying on it and they are undergoing a reckoning. It is coming back to them.
0: 아, 오케이. 그래서 잘못한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lawyers들을 lure 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lure 하는 것좀 설명 부탁드려요.
1: Okay, so if you lure lawyer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I Hallucinations Created Errors in Court Filing, Top Law Firm Says. 라는 제목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AI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A spate of cases in recent years has illuminated the dangers that using AI poses to lawyers. In 2023, a federal judge in Manhattan fined two lawyers $5,000 after they submitted a brief of made-up cases concocted by ChatGPT.
0: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사건들이 AI 사용이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맨해튼의 한 연방 판사가 ChatGPT가 만들어낸 허구의 판례들로 작성된 준비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A spate of cases in recent years has illuminated the dangers that using AI poses to lawyers.
0: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사건들이 AI 사용이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a spate of cases in recent years 라고 얘기를 했어요. Mm-hmm. A spate?
1: Okay, it's spelled S-P-A-T-E. Mm-hmm. And this basically means a large number of cases. But you have to know that it is a large number of cases that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0: 비슷한 사건들을 얘기를 할 때 a spate of something.
1: That's right. Okay. So like recently in our neighborhood there's been a spate of robberies or there's been a spate of accidents.
0: Okay.
1: Usually as you can see they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type of robbery,
0: right.
1: but nonetheless, it's very similar.
0: 아, 뭔가 a spate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속 벌어진다는 느낌도 줄 수

0: 있겠지만 좀 뭔가 패턴이 비슷비슷한 이라는 뜻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a spate of cases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뭔가 사건들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위험성들 있잖아요. The dangers that using AI poses to lawyers. 이 AI가 그러니까 원래 pose a dange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변호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들을 illuminate 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1: So when we hear the word illuminate, think of light. Okay.
0: Light. 또
1: 나왔어요. Okay, that's
0: okay,
1: right.
0: Okay.
1: So it is to bring to light. So it is revealing. It's kind of like lighting up. And then, oh, we see the dangers.
0: 아, 그전에는 어두워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그것을 좀 밝혔다?
1: That's right.
0: 보여줬다? 이런 느낌인가요?
1: To reveal and expose, yeah.
0: Okay. So illuminate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Sam, literally 어딘가를 밝게 만드는 거. 그것도 illuminate 한다고 볼수
1: Yeah,
0: 있어요.
1: I mean, it is, we use the more casual, so like we need more light,
0: Right.
1: right? But illuminate does feel like you are making a dark place very bright.
0: 아, 이건
1: So,
0: 단순하게 밝히는 느낌보다 어두운 데를
1: Oh, yeah, that's it.
0: 오케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거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illuminate the dangers라고 얘기를 하면 위험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드러냈다, 보여주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In 2023, a federal judge in Manhattan fined two lawyers $5,000 after they submitted a brief of made-up cases concocted by ChatGPT.
0: 2023년에는 맨해튼의 한 연방판사가 챗GPT가 만들어낸 허구의 판례들로 작성된 준비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a brief of made up cases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brief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법적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론 취지서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법적인 서류죠, 결국. 근데 무엇의 법적인 서류냐면 제출 서류냐면 made up cases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Okay, so when you make something up, it means that it's not real. You kind of create something that's not real. It's fake.
0: 가짜네요.
1: Yeah, it's in some ways it's fake.
0: 그러면은 can you make up excuses?
1: You can make up excuses.
0: 없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지어내거나.
1: That's right. So these made up cases are cases that don't exist.
0: 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1: yeah.
0: made up cases는 정말 지어낸 케이스인가?
1: Yes.
0: 무서운데요.
1: Yes. Yes. That is made from ChatGPT.
0: 아, right.
1: Yeah.
0: So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로 만들어진 케이스 같은 거 그것에 대한 brief라고 하는 것은 법원 제출 서류를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ChatGPT에 의해서 concocted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concocted 되면 뭔가에 의해서 지어낸 누군가가 지어낸 꾸며낸 조작해서 만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spate of cases in recent years has illuminated the dangers that using AI poses to lawyers. In 2023, a federal judge in Manhattan fined two lawyers $5,000 after they submitted a brief of made-up cases concocted by ChatGPT.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Beverly Craven with Promise Me.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유명 로펌이 뉴욕시 연방 파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AI가 만들어낸 오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된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instructed lawyers to exercise caution when posing prompts to AI models or retrieving results. Dietrich wrote in his letter that the firm's policies governing the use of AI were not followed in preparing the motion.
0: 미국 변호사협회 ABA는 변호사들이 AI 모델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트 대리인은 서한에서 이번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로펌의 AI 사용 내부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instructed lawyers to exercise caution when posing prompts to AI models or retrieving results.
0: 네, 미국 변호사협회 ABA는 변호사들이 AI 모델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결과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American Bar Association이라는 하는 부분에 bar이라고 하는 bar exam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mm-hmm. 그런 거에 나오는 bar가 되겠고요. 자, instruct를 한 거예요. lawyers들한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했는데 to exercise caution이라고 했거든요. Mm-hmm. 오케이. caution은 뭔지 알겠어요. 뭔가 주의하는 걸 텐데 mm-hmm. 갑자기 운동한다의 exercise가 왜 나왔나요?
1: Right. In this case, exercise is just basically saying do. Like, mm-hmm. exercise caution means be careful. Mm. It is a kind of fancy way of saying be very careful.
0: Okay.
1: Yeah.
0: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가면서, hey, exercise caution
1: yeah.
0: when crossing the street. 뭐 이건 아니잖아요.
1: That's right.
0: Okay, so be careful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이것을 더욱더 격식으로 바꾼 게 exercise caution이 되겠고요. 진짜 exercise라고 하는 게 정말 하다죠. 하다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언제요? When posing prompts라고 얘기 나왔어요.
1: Okay, now this is we've had some really hard words today, mm-hmm. but I do feel if anything mm-hmm. you should remember this word for today.
0: Okay.
1: Because we give prompts, we pose prompts, P R O M P T S. Now, the word pose means basically you're asking questions.
0: Okay.
1: Okay? And giving instructions to AI, and we've heard this word prompt. This is really important when using AI.
0: 그렇죠.
1: Because prompt or kind of like you give instructions or questions to AI to get your information.
0: Right.
1: So what they're saying here is that you've got to be really careful when you ask what kind of questions you ask AI, what kind of instructions you give AI.
0: So you have to be careful when asking questions
1: yes.
0: to AI. And it's better not to trust everything.
1: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0: 여기서 그러면 pose 한다는 거가 무슨 포즈를 잡는 뭐 이런 느낌이
1: not
0: 전혀 상관이
1: pose.
0: 없고 그렇죠? 어떤 질문 같은 것을 주고 뭐 던지고 뭔가 지시문 같은 것을 제시하다의 느낌이 더 맞겠네요.
1: Yeah.
0: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프롬프트라는 말을 워낙 많이 또 쓰다 보니까 명령문
1: sure.
0: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던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질문 지시문 제시하거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1: Dietrich wrote in his letter that the firm's policies governing the use of AI were not followed in preparing the motion.
0: 네, 디트 대리인은 서한에서 이번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로펌의 AI 사용 내부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AI의 사용, the use of AI를 governing 하는 policies요.
1: Yeah, so when we think of the word governing, don't we kind of think of government?
0: Yeah, yes.
1: Right, okay. So governing actually means to regulate or to manage or to control.
0: Mm-hmm.
1: So they have, the firm has policies that regulate
0: right.
1: or kind of you know, to control how we use AI. But this gentleman says they were not followed. Mm-hmm. So they did not follow these policies.
0: Okay. Mm-hmm.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The AI의 사용을 governing 하는 policies는 그거를 관리하는 혹은 뭐 규제를 하는 그런 policies를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0: 위에서 마치 government인 것처럼.
1: To rule.
0: 그렇죠. 뭔가를 지침을 정하거나 이런 mm-hmm. 것들. So 그것이 잘 followed가 안 됐다.
1: Yeah.
0: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 Mm-hmm.
0: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벌어진 거였냐면 in preparing the mo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motion은 무슨 움직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얘도 법적인 그런 것에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prepare the motion 한다는 것은 신청서, 뭐 서면을 준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instructed lawyers to exercise caution when posing prompts to AI models or retrieving results. Dieterich wrote in his letter that the firm's policies governing the use of AI were not followed in preparing the motion.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습니다. AI는 AI일 뿐이기 때문에 편리한 건 인정하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죠.
1: Sending the email to the wrong person was a serious blunder.
0: Blunder.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심각한 뭐 실수라는 뜻이었죠. Blunder. Right,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케니 킴 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ngrats.
0: Alright,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some Elvis Costello with the song She.

0: Okay.
1: So if you're in hot water, it means that you're in trouble.
0: Mm-hmm.
1: And we do actually, and some, and we can use it like casually, mm-hmm. but you can sometimes hear this in like the news.
0: Mm-hmm. 어, 그런 가끔 yeah.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1: Yeah.
0: Casual한 conversations에서 항상 쓰던 건데 뉴스에 나와서 이거 써도 되나?
1: Yeah.
0: 싶은 정도의 것이 있거든요. Mm. 그 중에 하나가 in hot water인가요?
1: Yes, okay. that is one. So, for example, you forgot your wedding mm-hmm. anniversary.
0: Right.
1: Uh-oh. You forgot to buy the gift.
0: Mm-hmm.
1: Someone is in hot water.
0: 거의 boiling water 아닐까요?
1: That is actually boiling water. That's
0: yeah.
1: right. Yeah, that's right. good. Okay, or maybe a little child uh-huh. is in hot water for mm-hmm. lying.
0: Mm-hmm.
1: You know, ah. he got caught.
0: 큰일 난 거네요.
1: Yeah,
0: 아이고, right. 혼난 거네요. Mm. Okay, so if someone is in hot water이라고 하면 큰일 났다, 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1: Right.
0: Be in trouble, right?
1: Yeah, in trouble. So mm. you could even say someone in the company, mm-hmm. like he's the president,
0: yeah.
1: and he's involved in a scandal,
0: uh-huh.
1: he's in hot water.
0: Ooh.
1: Yeah, we can say it in that context as
0: 아,
1: well.
0: So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밋이 없는 거네요. 쓸 수 있는 활용도에 mm-hmm. 대해서. 자,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무슨 얼굴 가치라고 하는 value라고 하는 뭔가 나와요.
1: Uh-huh.
0: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That's right. You can say something like take it at face value.
0: Mm-hmm.
1: So face value is basically just what you see.
0: Mm-hmm.
1: Okay, so if you take something at face value, it means, okay, just accept what you see,
0: 보여지는.
1: what appears.
0: Uh-huh. Mm-hmm. So face value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치 혹은 가격인데 보여지는 value인 건데 그걸 그냥, okay, I'll just take it.
1: Take it. Mm-hmm. So without even investigating mm-hmm. or without looking into it, so you just, oh. Okay, I'll take it.
0: 아,
1: right, to take something at face value.
0: Mm-hmm. 보이는 그대로를 믿다라는 표현까지 mm-hmm.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버전 완성해 볼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e law firm blaming AI for the errors?
2: Yeah, they're in hot water now. Making up legal cases is no joke.
1: Mm-hmm. AI can sound so convincing that people sometimes take it at face value.
2: One lazy shortcut and your whole argument goes down the drain.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3315님이요. 흐흐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러닝머신 하다가 빵 터졌네요. 내일은 애드립 기대돼요. 기대해요. 두 분 케미 정겹다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오늘 없어서가지고.
1: I know. It's so funny.
0: I couldn't think of anything.
1: Well,
0: know.
1: What can you say?
0: I know, right?
1: You don't always have to be funny. It's okay.
0: 아, 예,
1: it's
0: myself. 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오케이.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y Sam. And thank you all.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Morton Harkett. And it is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es.
0: 저희 노래 안다고요.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We'll see you tomorrow. Yes. Bye-bye.

0: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스승의 날을 이제 맞이해서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Mm-hmm.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당신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뭐 thank you라고만 말해도 좋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면 훨씬 더 좋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you can use it with your friends, your coworkers, your parents, 뭐 친구들, 동료, 부모님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Zach,
1: mm-hmm.
0: I learned

0: so much from you.
1: Thank
0: 그냥
1: you.
0: 웃고 끝나는 거예요?
1: Yeah.
0: Aaron PD님, I learned so much from you.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하트? 오케이. 자,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주면 참 좋은 표현이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이 문장부터 파헤쳐볼까요?
1: Ready, start.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입니다. 자, 당신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라는 말이 영어에는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 I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라는 뜻의 I.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동사가 와야 되겠죠. learn 이라는 표현이 이제 배우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이제 이 동사가 주어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 learned ed를 붙여주면 과거에 배웠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까지 말해주고 싶으면 I learned so much 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실 우리말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인데 영어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배웠어요 정말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learned so much. I learned so much.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선생님으로부터, 뭐, 당신으로부터, 당신에게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from you라고 하면 돼요. 이 from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출처가 누구인지 말할 때는 from 다음에 그 사람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from you,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you를 넣었지만, 예를 들어, 뭐, from Zach,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from my parents, 이렇게, 뭐,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총 종합해 보면, I learned so much from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이 표현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1: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I learned so much from you라는 표현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So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was, I learned so much from you. We're going to just change the word you. I learned so much from Momo.
0: 네, 그래서 뭐뭐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다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넣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 learned so much from 누구누구 혹은 무엇무엇.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1: Well, you just said 경험. So let's do that. I learned so much from this experience.
0: This experience가 이 경험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learned so much from this experience라고 하면 되는데 experience 이렇게 이음절의 강세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What else?
1: You also can learn from people. I think the people you learn the most from in your life are your parents.
0: 그쵸.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걸 배우는 건 우리 부모님이죠.
1: So, I learned so much from my parents.
0: 부모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I learned so much from my parents. 사실 우리말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는 my를 훨씬 많이 씁니다. 물론 같은 자리에 자매나 형제가 있어서 우리라는 걸 강조해 줄 때는 우리를 쓰지만 보통은 내가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my parents라는 표현을 쓰죠.
1: You could also say, I learned so much from my mistakes.
0: 실수, 그쵸? Mistake가 실수잖아요.

0: 근데 살면서 실수를 한번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my mistakes s까지 붙여줘서 나의 실수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라는 말이 되죠. Yeah, I learned so much from my mistakes. You should learn from your
1: Definitely,
0: mistakes.
1: yes.
0: 실수를 하면 거기서 배움이 꼭 있어야 되겠죠.
1: A mistake is just a learning opportunity.
0: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우리 대화로도 한번 예문을 들어볼까요?
1: Okay.
0: How did you become so good at this?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1: Well, I learned so much from my coach. 코치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0: 아, 코치님이 my coach가 되네요. 그렇죠? coach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 발음을 그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쵸. 우리가 코치 얘기도 했고, 부모님 얘기도 했고, 뭐 경험, 실수 얘기했는데,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Where can you also learn from?
1: Well, you can learn from a person that you don't know the name necessarily. I learned so much from her.
0: 아, 꼭 이름을 알지 않아도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라고 할때 그녀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I learned so much from her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 경우는.
1: I learned so much from books.
0: 아, 우리가 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I learned so much from books. books는 s를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물론 한 책에서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books라고 하는 거죠.
1: Yeah, if it was just one book, you might say, I learned so much from that book.
0: That book. 네, 그 책. 요렇게 한 책을 언급할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 Or I learned so much from that class.
0: class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that class를 넣어서 I learned so much from that class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1: I learned so much from your presentation.
0: presentation은 발표죠. 그래서 당신의 발표에서 제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뭐 배웠습니다라고 할땐 I learned so much from your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 I learned so much from my research.
0: research는 연구라는 뜻이죠. So my research는 내가 한 연구라는 뜻이겠네요. 저는 제가 한 연구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I learned so much from my research.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research는 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research 앞에는 어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learned so much from 뭐뭐라는 표현을 또 다양하게 배워봤는데 전체 다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learned so much from this experience.
0: I learned so much from this experience.
1: I learned so much from my parents.
0: I learned so much from my parents.
1: I learned so much from my mistakes.
0: I learned so much from my mistakes.
1: I learned so much from my coach.
0: I learned so much from my coach.
1: I learned so much from her.
0: I learned so much from her.
1: I learned so much from books.
0: I learned so much from books.
1: I learned so much from that class.
0: I learned so much from that class.
1: I learned so much from your presentation.
0: I learned so much from your presentation.
1: I learned so much from my research.
0: I learned so much from my research. 자, 이제 이 패턴이 익숙해지셨죠? 여러분들도 문장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요 문장들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연상해 볼게요.
2: 이 수업은 최고였어요.
3: 잘 들었다니 기쁘구나.
2: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3: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좋네.
0: 선생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 수업은 최고였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수업은 아까 수업, class 했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이 아니라 이 수업이니까 여러분, 앞에 붙는 단어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최고였다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잘 들었다니 기쁘

0: 그렇구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도 몇번 했었던 것 같은데 glad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잘 들었다? 수업을 즐겨 들었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
1: 아하.
0: 문장이 막 생각나죠? 그쵸? 네, 우리가 방금 했었던 표현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좋네. 오호, 요거는 정말 듣기 좋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듣다는 hear 쓸것 같고요. 좋다라는 표현도 아까 최고였다라는 표현처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연상했는지 생각해 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게 맞는지. 자, 그러면 영어로도 쭉 한번 들어볼게요.
2: This class was amazing.
3: I'm glad you enjoyed it.
2: I learned so much from you.
3: That's wonderful to hear.
0: 자, 이 수업은 최고였어요. 어떤 표현을 썼나요?
2: This class was amazing.
0: 아하,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4: This class was amazing.
0: This class was amazing 이라고 했죠. This class가 이 수업이고요. Amazing이 이제 최고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this class was great. This class was wonderful. This class was fantastic. 그리고 this class was amazing.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잘 들었다니 기쁘구나.
3: I'm glad you enjoyed it.
0: 자, 다시 한번.
4: I'm glad you enjoyed it.
0: I'm glad you enjoyed i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I'm glad 라고 하면 저는 기뻐요 라는 표현이에요. You는 너, 뭐 여기서는 학생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enjoy가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s는 여기서 the class, 뭐 this class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거를 즐겁게 생각해서 너무 기뻐요 라는 말을 잘 들었다니 기쁘구나로 사용하는 거죠. 그쵸? I'm glad you enjoyed it. I'm glad you enjoyed it. Good. 자, 이랬더니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2: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4: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네, 이 표현은 뭐, 다시 말안 해도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근데 learned의 ed, 요 d가 잘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발음 연습할 때 한번 짚어볼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좋네.
3: That's wonderful to hear.
0: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죠?
4: That's wonderful to hear.
0: That's wonderful to hear. That's wonderful. 그건 참 너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To hear는 듣기에라는 혀의 양쪽을 긴장시켜주는 거죠. Lure, lure.
4: 네.
0: Good.
4: LR 사이의 vowel 소리 조금 없어요.
0: 맞아요. 거의
4: 바로 R
0: 없어요.
4: 소리 나와요.
0: 맞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은으로 끝나는 거죠. Learn. 그래서 다시 혀가 와서 붙기는 합니다. Learn. 그런데 거기에 이제 ed가 붙잖아요. 그럼 살짝 거기에 d 소리만 들어가는데 I learned 이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I learned so much from you. 거의 안 들리죠. 근데 있기는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d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so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so much, much를 좀더 강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From you, from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from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from you 이렇게 좀 짧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fr 발음 정확하게 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장 연습해 볼까요?
4: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4: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네, D 발음 안 나게 하는 거 그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이 표현 하나 외워서 꼭 영어 선생님에게만이라도 한번 영어로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면 되거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권계맹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은 1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62쪽을 펴시면 네, 바로 거기입니다.
1: Right.
0: 자, 오늘은요. 두 사람이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교육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도 사실 들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1: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0: 다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네. 의도가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갖다가 영어를 막 밥상머리 교육처럼 하루에 알파벳 글자 10번씩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1: 전혀 그게 아닌데.
0: 아닌데. 여러분 정말 1도 아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럼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네. How did she teach you? How did she motivate you?
0: 저는 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순수하게 당신께서 그 궁금하고 재밌어서 당시에 그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1: 아.
0: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라고 해서
1: AFKN.
0: AFKN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만화, 특히 만화.
1: 재밌게 같이 즐기면서 영어를 이제 배우셨구나.
0: 네, 그렇죠.
1: 자연스럽게.
0: 영어 공부할 겸 해서. 근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보면서 어머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아 저게 굉장히 재밌는 건가 보다.
1: 해서. 엄마가 재밌어 하니까 나도 재밌 겠구나라고 네. 계속 보신 거구나. 네. 그렇죠.
0: 근데 이게 아동 심리학에 그런 게 있대요. 그 부모님 보통 이제 부모님이 네. 될 텐데 하시는 어떤 일을 자기가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1: 이런 걸 영어로 she set a good example.
0: She set a good example.
1: So she was a good example to you.
0: Absolutely.
1: Yes. 그러니까
0: 잘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라. 모르면 사전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1: I hope your mother is listening. 네. You set a good example to your daughters.
0: 요즘 잘 안 들으시는데 들으시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1: That's right.
0: 자, 어떤 루틴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너는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
1: 엄마는 우리가 늘 함께 식사하게 하셨다는 거야.
0: 오, 어머니가 바쁘셨을

0: 내도?
1: 맞아, 맞아. 저녁 식사가 가끔 짧긴 했지만, 우린 매일 대화를 했어.
0: 와, 그런 루틴은 정말 중요하지.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꼭 같이 하도록 한다. 이걸 루틴으로
1: 루틴.
0: 정한 가족을 몇번본 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it's becoming more and more rare or rarer and rarer가 되는 건지.
1: Rarer,
0: Rarer.
1: more rare. 그쵸?
0: 점점 더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1: Rare하게.
0: 네. 선생님 어떠세요? When you were growing up, was it like common for your family to get together and have dinner on a daily basis or every day?
1: 저는 솔직히 보영쌤이랑 그냥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Your mother was a soldier in the military. My father was a soldier. He was a military officer. 그래서 우리도 맨날 루틴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언제나 같이 먹고, 우리는 이제 자라면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또 당연하겠지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니더라고요.
0: 남들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1: So we would eat together, talk together. I think communication was the glue that, like, you know, it's like a glue that really brought us together, stayed us together.
0: How nice, 선생님. 네, 맞아요. 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항상 저희도 저녁을 드실 수 있으면 같이 6시 5분이 딱 되면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녁을 먹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My father was never a talker.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머니께서 항상 대화를 she would initiate the conversation usually.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So her first question was usually,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점심 뭐 드셨냐고.
1: What did you have for lunch?
0: 네, 그게 항상 그러면 뭐 찌개 먹었지 뭐.
1: 지금
0: 뭐.
1: 그래도 short but sweet.
0: 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뭐 수위까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제 이어지긴 했어요. 네, 자 그런 루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는 한 가지, 뭐한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어떤 거딱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뭐를 너는 꼽겠니? 이렇게 물을 때요.
1: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0: 네, 지금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내고 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모모에 대해서 정말 좋았던 기억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라는 질문. 토크쇼에서도 왜 보통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자, 이런 패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hat's one good thing? 자, 한 가지의 정말 좋은 게 그게 뭘까요? What's one good thing? 그다음에 뒤에 또 이어지겠죠. You remember about 뭐뭐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거 많겠지만 딱 좋은 거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기서는 about your mom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0: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그렇죠. 좋은 예라든지 무슨 긍정적인 추억 한 가지만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때. 그러니까 tell me one example, just one thing that stands out. 뭐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다는 거.
1: 보영쌤, what is
0: 네.
1: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growing up?
0: She still does. I mean, she would never hesitate to ask questions.
1: Oh, she would ask good questions, many
0: Many
1: questions.
0: to me, I mean.
1: To you, right?
0: 예, English questions.
1: Do you remember any good questions?
0: 아, 뭐, good question 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똑같은 걸 여러 번 말씀할 것인데, 그, complimentary가 무슨 뜻이지라고 하는 거.
1: Complimentary. 이게 발음상으로는 둘
0: 네.
1: 다 compliment, compliment 하는데
0: 네.
1: 스펠링이 다르죠.
0: 아, 네네.
1: 하나는 I고 하나는 E인데
0: 이고, 네네.
1: compliment는 칭찬하는 거고 compliment는 둘이 뭔가 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0: 아, 서로 보완해 주는 거.
1: So which one
0: 맞다.
1: was your question or her
0: 잘
1: question?
0: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with an I 같아요.
1: I compliment.
0: 네. 그래서 칭찬하다.
1: 칭찬.
0: 맞아. 그 얘기. 그게 제가 보기에는 because she did that because it was convenient for her. 그게 편리하니까. 자꾸
1: 와이스.
0: 물어보고. 그러니까 that's what I learned from her, I think. If I say one good thing that I think was really great for my upbringing, 그게 바로 never hesitate to ask questions.
1: Always ask questions.
0: 네, 그랬던
1: That's
0: 것
1: right.
0: 같습니다. 자,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0: 자, 그랬더니 엄마는 늘 이렇게 하셨지라고 해서 이제 과거형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엄마는 늘 우리가 함께 식사하게 하셨지.

0: 주셨다는 거야.
1: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0: She always made sure. 그 다음에 we ate togeth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분은 그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made sure 확실히 이것만큼은 하게 하셨지. Made sure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먹기로 하는 것을 늘 확실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ade sure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이어져서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확실히 하게 한다,
1: right.
0: 챙긴다는 뜻으로. So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그렇구나.
1: Made sure 하면 make sure의 과거형이잖아요.
0: 네.
1: So generally we say make sure you do this, make sure you lock the door,
0: 어.
1: make sure you take your medicine,
0: 아.
1: make sure you drink lots of water.
0: 그렇습니다. 예를
1: right?
0: 들어서 우리가 꼭 같이 먹기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let's make sure we eat together.
1: That's right.
0: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1: Let's make sure we eat together.
0: 그렇습니다. 여기선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니까 made sure we ate together 이렇게 eat의 과거형 ate까지 쓴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켈리는 어? 그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니께서 바쁘셨을 때에도 그랬단 말이야?
1: Even when she was busy?
0: Even when she was busy? 아, 자, even when, 심지어 뭐뭐 일 때조차도 그랬다는 거야? 라는 말이죠.
1: The word even means even though she was really busy,
0: 어.
1: she's doing many, many things. But when you're busy, sometimes you can skip. You can not eat together.
0: Right.
1: But even when she was busy, although she was busy, she made sure we ate together.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밥은 같이 먹겠다. 이런 뜻으로 even when she was busy 하고 끝을 올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심지어 뭐뭐일 때조차도 even whe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 right.
0: 들어볼게요.
2: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3: Even when she was busy?
0: Even when she was busy? 자, 심지어 뭐뭐 일 때조차도 그렇다고 even when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말을 듣고 지민 씨는 오, 저녁 식사가 가끔은 조금 바쁘니까 서로 짧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까 주치쌤 가족처럼 매일 대화를 나눴지.
1: Yeah, dinner was sometimes short, but we talked every day.
0: 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이럴 때가 있긴 있었다라는 뜻으로 sometimes, sometimes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을 할 때 문장을 그 주어 동사 그 목적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넣어서 하는 것도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1: Right, right.
0: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sometimes, always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 것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는데
1: yeah.
0: sometimes가 꼭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가끔씩은 짧았다. Dinner was sometimes short.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대화를 했어. But we talked every day.
1: 네. 여기서 sometimes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Sometimes, 뭐 가끔씩, 그렇죠?
0: 그렇죠.
1: Sometimes we say at times. Yeah, dinner was at times short.
0: 때때로 그럴 때때로. 수 있었다.
1: So you can say sometimes or at times. It's a little bit level up.
0: 어.
1: But you can use both in the same situation.
0: 그러면 해볼게요.
1: Okay.
0: Dinner was at times short. 이렇게.
1: Perfect.
0: 아, right. At times. 이렇게 두 단어로 말씀하실
1: 그쵸.
0: 수 있겠습니다.
1: Mm-hmm.
0: 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고 할 때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우리가 뭐 speak도 알죠. say, 뭐 talk, tell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 talk가 제일 좋겠네요.
1: Yeah, we use the word talk probably most often.
0: 네.
1: Yeah, but we talked every day.
0: 네.
1: In this situation, we should not say speak or tell.
0: 어.
1: I think only talk works here.
0: Okay. 네, 그럼 talk로 하는 걸로.
1: Yeah, but we talked every day.
0: We talked every day. 네, 이제 그랬더니 켈리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래, 그런 식의 루틴은 참 중요해.
1: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0: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라고 합니다. 자, 그런 종류의 뭐뭐, that kind of 뭐뭐, 여기서 that kind of routine. 이것도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1: Routine is obviously English.
0: 네.
1: 우리말로도 루틴이라고 표현하는데.
0: 루틴. 네.
1: 근데 발음이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Routine.
0: Routine.
1: Routine.
0: Routine.
1: 보영쌤, what is your routine every morning?
0: Ah, what
1: right?
0: is your routine every morning. Mm-hmm. 아,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뭐가
1: yes.
0: 있을까요?
1: Right.
0: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뭐
1: right.
0: 스트레치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That mm-hmm. kind of routine 그런 것들은 really matters. 상당히 정말로 중요성을 갖는다. Really
1: yeah.
0: matters라고 하는군요.
1: The word important and matter. Matter has many meanings. Mm. But it also the one of the meanings is important,
0: 아,
1: right?
0: 그렇죠.
1: What really matters, what is really important, same context.
0: 맞습니다. Yeah. 자, 이제 65쪽 잠깐 보시면은 거기 useful tip이라고 해서 이 matters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요.
1: 네.
0: 말씀드려보면 그 important란 말이 굉장히 딱 맞는 뜻이긴 한데 important란 말보다 matter라고 하게 되면 뭔가
1: right.
0: 좀 더 감정이 들어가고 약간의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한몫을한대요. 그러니까 it
1: right.
0: matters 하면은
1: yeah.
0: 그래. 이거는 뭔가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1: yeah.
0: 좀 더 중요해. 뭐 이런 뜻이 right. 될 수 있다고 하네요.
1: Like something that's especially important.
0: Especially important.
1: Something significant.
0: 바로 그겁니다.
1: Yeah.
0: 그냥 important 하면 뭐 물도 중요하고 세상에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루틴은 가정교육, 뭐 인성교육 어떤 뭐 여러 가지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1: Right.
0: Really matters. 그렇군요.
1: 그런 표현 있잖아. It matters to me. 너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진짜 중요하거든.
0: 그렇지. It matters to me.
1: It matters to me.
0: 그럴 때 굳이 it is important to me라고 하는 것보단
1: 아, 약해요.
0: It
1: 네.
0: matters to me. 그게
1: right.
0: 확 와닿네.
1: It matters to me.
0: It matters to me.
1: 나한테는 별론데 it matters to you.
0: 그렇죠. 나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렇죠.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1: Yes.
0: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0: 자, 끝부분 들어볼게요.
2: Yeah, dinner was sometimes short, but we talked every day.
3: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0: 네, 저녁 식사는 때때로 혹은 가끔씩 짧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매일 대화는 했다. 그러니까 sometimes 하고 every day 이게 조금 대조가 되고 있고요. Really matters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Right.
0: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2: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3: Even when she was busy?
2: Yeah, dinner was sometimes short. But we talked every day.
3: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기서 what's one good thing이라고 물은 부분이 있잖아요.
1: Yes.
0: 이런 말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끼리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좋았어? 뭐 이 정도로
1: right.
0: 물어보지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겠니? 라고 하는 잘 않는 것 같은데 이게
1: right.
0: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what's good, one good thing 하고 묻게 되면 그 상대방이 대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1: Right. 그러니까 경험도 되게 많고
0: 네.
1: 기억할 게 진짜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이제 딱 꼽아서 When you ask somebody like in many, many questions, you don't have time, you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0: Right.
1: You just want to know one good thing, one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0: Right.
1: So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from your travels,
0: 그렇습니다.
1: from your trip?
0: 바로 right. 저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무슨 콘서트를 BTS 콘서트 갔다 왔는데 what's one good thing that you remember about the concert 이렇게 묻는다든지 뭐 그러면 the overall vibe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다.
1: 그럴 땐 just one?
0: 네, 그렇지.
1: 한 개만?
0: 좋은 얘기다.
1: 아.
0: 내가 어떻게 한 개만 꼽을 수가 있겠니라고 한다든지 아무도 아주 재치 있는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함께 하신 이 내용 우리 입에 착 붙여볼까요?
1: Let's go.
0: 많겠지만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는 거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뭘까?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1: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0: 엄마는 우리가 늘 함께 식사하게 하셨다는 거야.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1: She always made sure we ate together.
0: 와, 어머니께서 바쁘셨을 때에도 말이야? Even when she was busy?
1: Even when she was busy?
0: 오, 저녁 식사는 비록 가끔씩 짧긴 했지만 그래도 우린 매일 대화를 했어. Yeah, dinner was sometimes short, but we talked every day.
1: Yeah, dinner was sometimes short, but we talked every day.
0: 야, 그런 식의 루틴은 참 중요하지.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1: That kind of routine really matters.
0: 여기까지입니다. 예! Yeah!
1: Alright. Good job, everyone.
0: 네, 저는 비교적 좀 더 빡또박 읽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 주치의 선생님 부드럽게.

0: 쉽게 말씀해 주시고요. 비교하시면서 예,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0: 네. 선생님, 퀴즈 주실 시간 되나요?
1: Of course.
0: 네.
1: 심지어 날씨가 나빴을 때에도요?
0: 네, 우리는 매일매일 산책을 했답니다. 라고 할 때. 자,
1: 아하.
0: 심지어 날씨가 나빴을 때도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C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수평선 속 세상은 신기했어요. 바다는 선이 되고 무늬가 되고 파도는 점이 되어 반짝였어요. 수평선은 반짝이는 별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작은 빛들이 모래알처럼 반짝거려요. 수평선은 함께 추는 춤이에요. 빙그르르 별빛이 흔들리며 돌고 사람들도 손을 잡고 춤을 춰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정말 수평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이승현 작가의 책 수평선 속으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하진이 부른 호라이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소동에서 펴낸 이승현 작가의 책 수평선 속으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글밥 중 일부를 이렇게 좀 발췌해서 살짝만 소개를 해드린 셈입니다. 이승현 작가는 현대미술을 하세요. 뭐 드로잉, 조형, 설치미술, 책까지 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대미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해에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책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작가의 신작 수평선 속으로 이책 그림책인데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수평선이 쫙 펼쳐지는 경험을 직접 손으로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책은 접히기도 하고 펼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입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배치를 또 하셨더라고요. 수평선이 어떤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 부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작가의 그 말과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겹겹이 시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는 그 모이는 틈새, 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다한 가지 컬러로만 찍으셨어요. 울트라마린 컬러. 정말 그 수평선 그 너머에 상상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컬러로 찍어낸 그림책. 한번 펼쳐보시면서 여행하는 기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방향숙님, 수영장 저 반대 끝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 바다 수평선처럼 생각해요. 물속에서 별빛들이 반짝거리는 것 같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수영장 그 물, 이게 꼭 우리가 뭐 진짜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렇게 자연물의 그 물에서만 우리가 윤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물이 가능하죠. 인공적으로 채워 넣은 수영장의 물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함을,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양숙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 속에 이미지가 꼭 그것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정용재님, 반짝반짝 출석 선물 잘 받았어요. 항상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4월에 진행했었던 출석 이벤트 선물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혹시 아직도 남겨주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한 거 명단 한번 거기에 내 번호 뒷자리 혹은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다 꼭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강창구님, 안녕하세요, 고은님. 어제 이수야 안녕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제가 후속 사연 궁금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주셨네요. 밤에 딸아이 이수가 좋아서 소파 위를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네요. 감사 인사 전합니다. 와,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또이 사연도 이제 읽은 것또또이 저녁에 들으실 수 있겠죠? 이수가 윤고은 언니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수 귀에는 목소리가 예뻐서 언니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아, 좋습니다. 몇 년을 청취하면서 윤고은 작가님의 책이 집에 없더군요. 죄송한 마음에 오늘 윤고은 작가님 책 5권을 주문했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큰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올해 30번째 구매한 책이네요. 이수가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보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창구님의 그 딸, 이수, 우리 안녕 이수로 통했던 그 이수의 그 문자 종용.

사연 보내요 했던 게 이렇게 계속 여파를 끼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기다릴게요 문자. 아 근데 한달 너무 길지 않아요? 자주 오셔도 됩니다. 창구님 기다리겠습니다.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그리고 조지 유라가 함께한 곡 로미오 앤 줄리엣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로 사연 보내고 싶으실 때는 반디 앱 설치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PC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있습니다. 이미주님이 그 문자 주소 궁금해 하셨는데, 그 미주님 질문, 오고 나서, 그 다음 반디 앱에 이샵 1045를 알려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의 사연이 쭉 이어져서 너무나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아, 4937 쓰시는 카페인님, 용기인의 문자 처음 보내요 하셨습니다. 첫 문제, 첫 문제가 아니라 첫 문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아파트 산책이 일상이 되었어요. 계절과 나무의 변화를 관찰하며 느낀 모습을 시로 적어봤네요. 제가 무리하는 시인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마 지금 첨부해주신 사진이 그 시. 인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직 요 사진을 열어보진 못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면 같이 열어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 계절과 나무의 변화 관찰할 수 있는 요즘 시기에 북카페 들으면서 산책하기 너무 좋죠. 권수현님, 오전에 볼일을 마치고 들어오니 수평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좋아하는 인왕산에 오르면 저 멀리 보이는 남산, 인근의 북악산, 좀더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빌딩들의 마천루를 제 마음대로 한줄 기차로 늘어뜨립니다. 저만의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나만의 수평선 이렇게 그리는 마음 좋습니다. 수평선 다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쵸? 아, 지금 막 모니터에 막그4937 쓰시는 카페이님의 그 시가 뜨고 있는데, 아, 지금 그림도 있고요. 무리하는 시도 오시면 보려고 했는데 잠시 먼저 볼게요. 지금 작약 열매도 그려주셨고요. 피에로 왕관 혹은 불가사리? 요렇게 지금 느껴지신다고 하셨고, 동시를 쓰셨습니다. 읽어도 되는

거죠? 읽으라고 보내주신 거죠? 4937 시신카페님. 여름으로 가는 길. 목련나무도 초록. 매화나무도 초록. 배롱나무도 초록. 벚꽃나무도 초록. 동백나무도 초록잎만 무성. 가지가 보이지 않게 초록잎이 가득 달렸다. 더운 여름 오면 쉬어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긴 여행을 걷다 보면 이정표를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막막함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해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도망치듯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오래된 책한 권을 펼쳐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았던 작가가 남긴 덤덤한 글귀가 내 마음의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정확히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삶의 짙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오르한 파묵이나 이반 투르겐에프의 책 속에 담긴 고단한 방황을 읽어내려가며 우리는 아, 이 막막한 슬픔을 견디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가 활자 너머로 다정하게 툭 던진 그한 문장은 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참견이 됩니다. 비록 살아 숨쉬는 사람의 육성은 아니지만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내 삶에 조용히 개입해 어긋난 궤도를 수정해주는 위대한 가르침인 셈이죠. 학창시절 교실의 교탁 앞에서 만났던 선생님들만이 우리의 스승은 아닙니다. 단단한 책의 표지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수많은 인생의 스승들을 다정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억지로 정답을 강요하지도, 섣부른 충고를 건네며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치열하게 겪어낸 생의 얼룩진 기록들을 묵묵히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희미한 등불을 비춰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책 속의 문장들이 누군가의 곁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걷게 만들었던 단 하나의 인생 문장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에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쳐 당신만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그 고마운 참견을 기꺼이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슈베코가 함께하는 곡두손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길 잃은 밤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 멀리 있지 않습니다. 책속 문장들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책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얻게 될 때는 이게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그 여파가 오래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그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나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일카에서처럼 우리의 어긋난 궤도를 살포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매끄럽게 수정해 주는 거, 책속 문장이 할수 있다는 거, 그 힘을 한번 믿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경희님 지금 자기야를 빨리 발음하면 자기약이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 시와 그림 이미지 전달하면서 자기약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하면 자기약의 계절이기도 하죠. 지금 김재윤님은 솔로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 자기약이라고 해서 꽃말을 찾아보니까 자기야요. 자기약 이건가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꽃말 찾아보니까 수줍음, 부끄러움이네요. 이 꽃말 때문은 아닐 것 같고, 그쵸? 수줍음, 부끄러움. 중국에서는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 꽃말이 이렇군요. 자기약이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찾아봐서 알고 있었는데,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라니 약간 뭔가 시적입니다. 수줍음 부끄러움이라는 딱 이렇게 명사형으로 된 것보다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 뭔가 사연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 헤어지지 못할까? 놔주기 싫은 거 아닐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헤어질 거 알잖아요, 우리. 제철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헤어질 것을 알지만 차마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극강의 사랑 고백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진님은 비가 그쳐서 후다닥 러닝 나와서 북카페 들으며 달려요. 북카페를 들으면서 우중런 하시는 우리 현진님 어떠신가요? 연초록이 주변에 가득해요. 산딸나무 꽃이 저는 요즘 최애입니다 하셨습니다. 산딸나무 꽃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우리 어젠가 우리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산딸나무 꽃도 있었습니다. 이미주님, 고님, 이미주님이 4937입니다. 저 점심 준비하다가 제 이름과 번호, 제 시까지 흘러나와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하하하, 신기한 날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지금 얼른 이게 지금 이미주님이 4937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저 점심 준비하다가 제 이름과 번호, 제 시까지 흘러나와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미주님, 이거 뭐예요? 네, 4937, 번호를, 4937이 이제 미주님인 거죠? 시 보내주신 4937이신 카페이님. 저는 이게 우리 카페님들이 그 반말 축하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니까 신청 사연을 태어난 시를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주님이시군요. 4937 쓰시는 카페이님 미주님의 시. 제가 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림

까지 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아, 자, 아무튼 비주님의 사연이 굉장히 지금 미스터리 물처럼 느껴졌었는데 깨닫고 반가워졌습니다. 양양의 이 정도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와, 5월의 한복판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시는 길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3: 아, 요즘 근데 따뜻함을 기대하고 나가면 항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추워요.
2: 맞아요. 쌀쌀해요.
1: 그러기엔 반소매를 입으셔가지고, 네.
3: 죄송합니다.
1: 아, 그래서 추우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소연 시인님도.
2: 네, 어젯밤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이 무척 맑았어요.
1: 네. 오시는 길을 좀 즐기시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약간 각각 다른 방향에서 EBS를 향해서 와서 네. 여기서 접점이 돼서 또 한 시간 함께 하시고 가신다는 거.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난 리듬 같아요.
2: 예, 네, 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네. 상혁 시인님은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3: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1: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만난 지가 벌써 두 분이 몇 년인 거예요?
3: 4년이나 됐습니다. 네.
1: 꾸준히. 네. 이게 너무 재미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작품 골라오셨는데요. 상혁 시인님 어떤 거 네. 골라오셨나요?
3: 지난주에는 제가 문예지를 좀 몰아서 봤어요. 문예지를 몰아서 보고 제가 뭐 약간 공부하거나 업무 있을 때 문예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잘 읽혀요, 시가. 할 일이 많을 때. 그래서 보다가 좀 많이 실은 시인들 시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편 또 이렇게 한 편 골라오게 되는데요. 강지수라는 시인의 병이 아닐까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3: 요 시는 그냥 내용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실제로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떤 화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시로 보여요.
1: 네.
3: 그래서 읽으면 그냥 재밌고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골라오신 시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병이 아닐까? 강지수. 해체트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깜짝 놀라면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해 수면 밖으로 튀어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키울 때는 꼭 수조 뚜껑을 덮어두어야 한대요. 떨어지면 곧장 바닥이니까요. 윤미 씨는 내게 핸드폰 액정을 보여주었다. 몇 마리 물고기들이 군청색 사이버 바닷속을 발작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의 말 맞다나 해체트는 꼭 자살폭탄을 입에 쑤셔놓고 다니는 피지낭종처럼 생겼다.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윤미 씨는 말을 하다가도 물고기 밥을 주고 수온을 조절하고 물을 갈아주었다. 물고기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윤미 씨는 안도 숨을 내쉬었다. 무미하게 흔들리는 수초, 윤미 씨가 키우는 윤미 씨의 물고기들, 윤미 씨의 성실한 생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나는 어항 밖에 또 어항이 없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해체트를 생각했다. 이것은 병이 아닐까? 픽셀과 픽셀을 잇고 움직이지 않는 아가미를 감상하는. 윤미 씨와 나는 점심을 다 먹고 회사 주변을 산책했다. 식당과 맞은편에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에 눌러붙은 작은 동물을 수습하고 있었다. 사체 주변에 소독약을 분사하고 집게로 들어올리고 검은 폐기물 봉투에 넣었다. 미화원이 오기

이전 지나가는 차들이 사체를 덜컹덜컹 칠 때마다 탄식을 내뱉던 행인들이 비로소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그들의 성실한 생활을 얼마간 지켜보았다.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있는 사체는 보험이나 보상 문제로 인해 곧바로 소각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된다는 사실을 검색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윤미 씨를 따라 사이버 어항을 다운로드했다. 실제로는 키우기 힘든 열대어와 관성어 몇 마리, 그리고 해체트를 설치했다. 일을 하다가도 물고기 밥을 주고 수온을 조절하고 물을 갈아주었다. 죽지 않겠지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병이 아닐까?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슬퍼지지 않는, 이것은 병이 아닐까? 막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녹은 바닐라가 손바닥을 적시고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끈적한 손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얼룩지는 건 손수건의 생활. 불을 끄기 전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었다. 배가 빵빵하게 부른 물고기들이 수초 사이로 부드럽게 헤엄쳤다. 나는 액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죽지 말라고 영양제를 사 먹였다.

0: 구구의 어항 속 물고기 띄워드렸습니다. 문예지 자음과 모음 2025년 여름호에 실린 강지수 시인의 시 병이 아닐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낭독에 대해서 지금 유영주님이 생활의 이모저모에 성실함이 돋보이는 낭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한 이야기, 여기 지금 시의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에 뭐더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그쵸?
1: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볼때 처음 첫 해체트라는 물고기의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엄청

0: 뭐 귀엽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여기서 딱그 묘사한 대로 피진 앙종처럼
1: 나
0: 생겼다라고
1: 그건 너무
0: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 제가
0: 너무
1: 싫어할 것 같은데. 네.
0: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1: 어떻게 내
0: 느낌.
1: 나를 저렇게 비유할 수가
0: 그러니까.
1: 있나? 네. 근데 너무 딱 와닿아요.
0: 네, 그래서 깜짝 놀랐고,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냥 소소하게 생활을 풀어놓는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너무 재밌고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로 읽는다고 조금 진지하게 접근해 보면은
1: 네.
0: 해제트라는 물고기가 깜짝 놀라면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해 수면 밖으로 튀어 오른대요. 그래서 실제로 키우면 뚜껑을 덮어놓고 키워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항 밖에는 또 어항이 없어서 그냥 바닥이라서 바로
1: 네.
0: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좁은 어항에서라도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그 해제트의 물고기에서 누군가는 또뭐 현대인의 모습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1: 그쵸.
0: 시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디테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윤미 씨와 나의 관계, 그리고
1: 네.
0: 중간에 갑자기 한번 전환되는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서 물고기를 키우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메마른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사람들을 그리는 방식이 전 너무 좋았는데요.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죽어 있었나 봐요, 도로에서.
1: 네.
0: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시인들이 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아, 도시인들 진짜 냉정하다. 저렇게 죽었는데도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 이 강지수라는 시인의 시선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지나가는 차들이 사체를 덜컹덜컹 칠 때마다 탄식을 내뱉던 행인들이 그걸 치우고 나서야 이렇게 자리를 뜨잖아요.
1: 네.
0: 그들을 성실하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미묘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에서 물고기를 키우지만 또 현실의 생활에서도 또 성실한 사람들을 보고 또둘다 성실하다고 말하는 이 태도도 재밌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 사이버 어항을 다운로드하는 마음, 사이버 세상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게 된것 같아요.
0: 네.
1: 이시 덕분에.
2: 그죠.
1: 네.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여기서 이것은 병이 아닐까가 제목에도 사용되고 여러 번
1: 맞아요.
2: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병이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나만 안 불편하면 질병은 아닐 수 있다.
1: 네.
2: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뭐 때문에 여기 슬픈 노래를 들어도 슬퍼지지 않는 것, 이것은 병이 아닐까 하고 여기서 등장할 때, 아, 이런 거 맞아. 너무 잘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병이 아닐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떤 게더 여기에 무궁무진 달라붙을 수 있을까? 그
1: 그쵸.
2: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지금 하승성님 낭독 듣다가 순간 나도 매트릭스 영화 속 세상처럼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고 사연 주셨거든요.
0: 여기서 이런 태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만한 게, 요, 그냥 죽어도 죽지 않는 물고기들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정말로 물고기들이 죽을까봐 계속 클릭을 해줘야지 사니까. 클릭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1: 그렇죠.
0: 결국 액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죽지 말라고 영양제도 사 먹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장면들 보면은, 누군가는, 이 사람은 대단히, 이런 것에도 감정이입을 충분히 하고 있네. 이렇게 봐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감정이입을 이런 데에다 한다고, 사이버 물고기에다가, 해서
1: 네.
0: 이거를 약간 병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경험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느낌?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요즘에 뭐 AI와 감정 교류를 한다, 이런 것들, AI에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0: 네.
1: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죽지 않겠지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죽지 않은 거 알지만, 사이버 어항 속의 세계가 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꼭 감정 교류가 쌍방으로 돼야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뭐 병이고 진지한 걸로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바위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1: 뭔가를.
0: 영화 주인공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에게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요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 시인이 그런 걸 대단히 특별하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
1: 그쵸.
0: 안에서 그냥 우리 일에 이렇게 그냥 먹이 주고 살고 있어. 성실한 거야, 이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재밌었습니다.

0: 시인이 신기했던 게 아직 첫 시집이 없는 시인이에요. 첫 시집이
1: 네.
0: 없는데 올해 정말 많은 걸 냈더라고. 제가 다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 문예지에서만 대여섯 편을 냈는데 보통 그렇게 예전에 친구들도 보면은 좀 쏟아지면 청탁이 쏟아지면 좀 편차가 있어지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신기해서 아, 시 쓰는 거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실한 거는 시인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1: 성실한 시인.
0: 네.
1: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군청색 사이버 바닷속이라고 하는 요 구절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1: 표현이.
0: 이 표현이 그냥 쓱쓴것 같지만 표현도 너무 멋진 게 많았어요. 그냥 뭐 자살 폭탄을 입에 넣고 다니는 피진항종처럼 생겼다 하고 그 해체틀을 보고 나서 느끼는 감성이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제가 아까 이거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펄떡펄떡 잘 튀어오르게 생겼다. 약간 이렇게 읽었거든요.
1: 아, 나도 모르게
0: 네,
1: 의도한 게
0: 정말
1: 아닌데도.
0: 그렇게 보여요.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아,
1: 네.
0: 진짜 잘 튀어오르게 생겼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와.
2: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그려주니까
1: 네.
2: 디테일이 좋고 하게 그려주니까 사이버 세상을 이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인을 우리가 또 관주하듯이 너무 또렷하게
1: 맞아요.
2: 보게 돼요.
1: 맞아요.
2: 그러면서 계속 우리 뒤통수도 따가운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누가
2: 예.
0: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2: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1: 예. 이 뭔가 액자 구조가 계속 겹쳐지는 느낌도 들고.
0: 네.
1: 그렇죠. 물고기 어항, 그다음 윤미 씨, 나, 그리고 낙하, 그리고 독자까지. 배나리 님, 영화 그녀에게 볼때 말도 안돼 했는데 지금은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건 가능하죠.
1: 정말 이야기 서사가 먼저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1: 그렇죠. 저 영화 등장했던 게몇년 전이에요.
0: 꽤
1: 생각하면
0: 오래된 영화인데도.
1: 맞습니다.
2: 그렇죠.
1: 아나오브더노스의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미 레이터 들려드릴게요. You know, tonight I'll make you mine.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이 한 주간 고른 네 편의 작품 골라서 화요일마다 오고 계십니다. 9110 쓰시는 카페
1: 약간 옛날 분이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에세이도 1944년부터 62년까지 쓰신 그때 발표한 11편이 모여있는데
0: 네.
1: 굉장히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작은 미덕들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교육하려고 할 때 작은 미덕들보다 큰 미덕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엄청 설득력 있게 이 이야기를 전개해서 그중에 돈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그렇군요. 골라오신 부분 궁금합니다. 낭독 네. 통해서 만나볼게요.
1: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략을 가르치지 말고 소비에 익숙해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약간의 돈을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액수를 주며 당장 그 순간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그 돈을 쓰도록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시시한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사고는 곧 잊어버릴 텐데 그와 더불어 크게 집착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급히 쓴 돈도 잊을 것이다. 손에 든 장난감이 금방 망가지면 약간 실망하겠지만 곧 그 실망감도 장난감도 돈도 다 잊을 것이다. 아니, 돈을 일시적이고 어리석은 뭔가와 연결시킬 것이다. 어린 시절 생각한 게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돈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은 인생의 초반에 돈이 뭔지 모르는 게 많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너무 부자여서 어려울 때도

것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가난해서 돈이 일상의 생존과 삶과 죽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돈은 아이들의 눈에 음식이나 석탄이나 옷으로 해석되어 정신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그냥저냥 살아간다면 아이가 어린 시절 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살아가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무지를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깨우쳐 줘야 한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우리의 걱정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의 계획,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옳다. 그리고 가족의 돈이 우리와 아이들 공동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서 아이들에게 절제를 하고 소비를 할 때 돈에 더 신경을 쓰도록 격려할 수 있다.

0: 휘트니 휴스턴, 시시 휴스턴, 디온 워윅과 패밀리가 함께한 곡 패밀리 퍼스트 듣고 왔습니다.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나탈리아 긴즈부르그의 작품 작은 미덕들에 담긴 글 이렇게 만나봤고요. 아, 작은 미덕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너무 정교해서 네, 이게 굉장히 쉬운 듯 하나 사실은 되게 중용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죠.
0: 어려워 보여요.
1: 네. 어쨌든 우리가 경제관념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의례 어렸을 때 이런 개념을 이제 뭔가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좀 재밌었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도 있는데 이 논리가 너무 정교해가지고 막 따라가게 되고 맞잖아 하는 생각에
0: 네.
1: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돈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이 이제 돈 얘기 말고도 뭐 사랑, 뭐 인간관계 다 얘기를 골고루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시점이 그냥 기본만 가르쳐주면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세상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그런
0: 네.
1: 태도여서. 그래서 작은 거에 시시콜콜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0: 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는 저는 요 돈에 대한 무지라는 표현이 훅 들어왔는데,
1: 네.
0: 돈에 대한 무지를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깨우쳐줘야 한다.
1: 맞아요.
0: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
2: 근데 요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노래랑도 너무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0: 네.
2: 이게 정말 가족 중심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런 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부부끼리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상당히 경계를 지어서 이건 가족의 공동의 돈이라기보다는
1: 니
2: 약간
1: 꺼내
2: 니
0: 거,
2: 꺼내 거
0: 개인적으로,
2: 이렇게
0: 그쵸.
2: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툭 나온
1: 네, 좀 놀랍죠.
2: 가족의 돈은 우리와 아이들 공동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
0: 그쵸.
2: 이게 오히려 저에게 되게 좋았고 마음에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런 것을 공유하라는 거잖아요.
1: 네.
0: 집안의
1: 그쵸,
0: 경제
1: 그쵸.
0: 상황. 근데 우리가 뭐 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하거나
1: 네.
0: 돈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취하는 태도가
1: 넌 몰라도 돼.
0: 그렇죠. 네, 네할 일이나 잘해. 어른들의 세계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니까요.
1: 예, 이거 저는 잘 알려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거나 좀 암울해 보이는 어떤 때 사실 돈
0: 네.
1: 문제였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막 마음을 쓰고 눈치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돈 문제였었다라고 좀 명쾌하게 말해줬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0: 아이들도 이해할
1: 맞아요.
0: 수 있었을
1: 예.
0: 텐데. 예.
1: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0: 그렇죠.
1: 돈 얘기하는 게 어쩐지 좀 껄끄럽죠.
2: 네, 껄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약간 돈은 어리석은 거야. 하지만 현명하게 또 소비해야 돼. 신경 쓰면서 소비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저자의 말로는 조금씩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가 한번 네 손으로 돈을
0: 네.
2: 써봐. 너무 통제하지 말고 절약하라고만 강요하지 말고. 근데 그게 정말로 이또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적당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너무
1: 맞아요.
2: 가난한 집에서는 이거 자체가 되게 불가능해요.
0: 맞아요.
2: 그래서 또 너무 부자인 집에서는 아예 돈을 그냥 마구 줘버리기 때문에 또
0: 그렇죠.
2: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서현 씨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약간 중용 느낌이 있어요. 읽다 보면.
1: 네네.
2: 되게
0: 맞아요.
2: 결국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그

0: 아이들의 어떤 기질? 그 차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여기 한희경님이 아이 둘을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던데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예.
0: 똑같이 만약에 만 원을 줬어요. 만 원을 줘도 어떤 아이에게는 이게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겠고, 뭐 요즘 시장은
1: 그쵸.
0: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1: 예.
0: 어떤 아이에게는 진짜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1: 보통
0: 있고.
1: 형제가 있으면 위에 아이가 돈을 더잘 아끼고 좀 막내가 돈을 즉시 펑펑 쓰는 그런 타입을 많이 본것 같아요.
0: 구성상 그런 거야.
1: 예.
0: 우리 카페이님들 한번 그 사연 좀 보내주시죠. 어떤지 궁금합니다.
2: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양육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좀전 나쁜 쪽으로 약간 작용해서
0: 네.
2: 돈을 한동안 정말 못 모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있으면 돈다 쓰고 없으면 거기에 근데 좋았던 점은 괴로워하지 않고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살았던 거 그건 또 좋았던 점이었던
1: 너무
2: 것
1: 좋네요. 좋은데요?
2: 같아요. 근데
0: 얽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2: 얽매이지 않았는데
0: 네.
2: 근데 좀 얽매여야 될 시기에 이제는 이제 가족도 있고 얽매여야
0: 얽매여야 되는
2: 되는데
0: 시기.
2: 그걸 못하고 없으면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와서.
0: 근데 그때도 좋은데요, 사실은. 그거 배우려고 애써도 안될 수도 있고. 그죠?
1: 그렇죠. 그리고 펑펑 있을 때 쓰던 버릇 때문에 없을 때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2: 전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없으면은 별로 안 쓰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0: 네. 빚을
2: 있어서
0: 지진 않는다.
2: 네, 다행이죠.
1: 너무 좋네요.
0: 소현 시인님의 경제 관념은
1: 저도 좀
0: 어떻습니까?
1: 비슷해요, 상혁 시인님하고.
0: 이거 시인으로 확장할 수는 없는 거죠?
2: 없는 거죠.
0: 성급한 일반.
1: 근데 너무
0: 프리랜서?
1: 네, 어렸을
2: 그런가
1: 때부터
2: 보다.
1: 프리랜서로 살아서 그렇게 약간 고무줄처럼 수입도
2: 네네.
1: 되어 있으니까 지출도 그에 맞춰서 그 욕망이 조절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0: 하긴 또 나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좀
2: 네네.
0: 변해가기도 하겠네요. 3483 쓰신 카페이님은 같은 시기 같은 가정인데 언니와 저의 경제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언니보다 더 아껴요. 여기는 언니가 좀 펑펑이고.
2: 저는 아까 하미경님의 그두 자녀가 다르다고 말했을 때, 그 키우던 그 시기에 경제 사정이 달라져서 달랐나? 그러니까 그 한때는 가난했고, 뭐 한때는 부자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3483님 같은
0: 네.
2: 시기 같은 가정인데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0: 그쵸.
2: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0: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언니와 이제 3483 씨 카페님 어느 한쪽이 다른 그 형제 자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쪽이 좀잘 이제 뭔가 지금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뭐
2: 나는
0: 이렇게 되는 거
2: 쓴다.
0: 아니에요? 혹시 꼭한 명이 꼭 이렇게 된다면
1: 근데 둘이 꽤나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던 모습을 저도 많이 본것 같고, 그걸로 부모가 고민하는 것도 좀 많이 목격한 것 같아요.
0: 아니면 질린 거죠, 한쪽이. 우리 언니 너무 펑펑 써. 난 저렇게 살지 말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왜꼭 그렇게 반대로 가지? 궁금해요.
1: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0: 우연인 건지. 설옥경님, 저희 집 첫째는 절대 안 써요. 둘째는 바로 써요. 그런데 둘째가 중학생이 되니 첫째가 모으는 것 보고 안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2: 따라 좋게 또
0: 영향을.
2: 영향 받네.
0: 진짜 영향을 받았네요. 요즘에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주식 그 투자하는 법 알려주고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돈에
1: 그러네요.
0: 대한
1: 네.
0: 무지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1: 소량 투자하라고 할것 같아요.
0: 소량.
2: 잃어봐라.
0: 잃어보는 경험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느껴야 돼. 소량,
1: 네.
0: 소량이 중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듣고 그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0: 울트라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진님, 아, 윤고은의 북카페 여러분, 저는 둘째인데요. 적은 돈도 아끼고 아껴서 저금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또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있죠.
0: 그렇죠. 네. 또 볼까요?
1: 네. 7609님, 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다리고 돈이 있으면 모으는 편이고 두 살 아래 제 여동생은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 때 제가 동생 덕을 좀 보긴 했어요. 동생이 옷을 마구 사면 전 그걸 많이 빌려 입었거든요.
0: 이렇게 이들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빌려 입고 네, 또 보겠습니다.
2: 예, 송현지님. 일본 차이로 태어난 저희 집 쌍둥이도 큰딸은 과감하고 통 크게 잘 써재끼고 작은 딸은 야물딱지게 아, 전략해요.
0: 와, 써재끼고 야물딱지게 전략하고 아 이게 진짜 쌍둥인데도 그렇죠.
2: 네, 재밌네요. 네. 어떻게 이렇죠?
0: 아 신기합니다.
2: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아닌가요?
1: 아닌
2: 집안
1: 것
2: 사정.
1: 같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그냥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겠다.
2: 어정쩡하지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은 걸로 봐서 누가 연구를 해놨을 것 같아요. 이거.
0: 저는 질렸다에 봅니다. 아, 저렇게 보니까 나 저렇게 가 타산지석.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른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연구 사례 모아보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번 추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 네, 3394님이 저는 아이들에게 매년 1월 1일에 12만 원을 주고 안내 문구를 줍니다. 올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뭘까요? 투자는 됩니다. 저축은 안 돼요. 오직 자신을 위해 쓰세요라고 적어서 줍니다.
0: 오, 재밌어요.
1: 네. 한 달에 만 원 정도로 나누면 그럴 수 있을 텐데 12만 원을 한꺼번에 주고 써라. 저축은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걸로 이렇게. 얼마나 아이들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아이들이 뭐 20살도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에게 12만 원 주면은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한꺼번에 받으면.
0: 이거 저는 3393 쓰시는 카페인님의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 분들도. 우리에게 만약에 1월 1일에 갑자기 3393 쓰시는 카페인님 아니 제가 갑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맞는가 하실 수도 있지만 던지신 질문이 재밌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안내 문구 적힌 걸 받은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지 카페인님들도 한번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5월 12일이긴 합니다만 네. 네. 나를 위한 저축은 안 되고 투자는 된다. 12만 원 1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저 혼자 되게 좋은 캠핑장 가고 싶다.
2: 혼자요?
0: 투자예요? 혼자가 꼭 이렇게 소망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데.
1: 근데 이제 네. 막상 그날이 오면 같이 갈래 하고 찔러보죠.
0: 그렇죠. 여럿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투자? 어떤 면에서 그럼 투자인 거예요? 이거는?
1: 뭐 강아지가 되는 사이트, 뭐 아이를 위한 뭐 놀이기구가 많은 사이트 말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아, 나를 위한 나의 네네. 취향을 온전히 존중해서. 소연 씨님 떠오르는 거 있어요? 12만 원?
2: 12만 원 정도면은 저는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하지 않아서 사지는 않는 물품들이 이따금씩 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 거를 사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 그러네요. 뭔가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발화와 동시에 흩어지는 공허함. 그런 탓에 나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줄도,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도 몰랐다. 예쁜 것, 귀한 것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쓰임없이 보관만 하다 못 쓰게 되기 일쑤였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제쳐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골랐다. 그런 게 당연한 줄 알다가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집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놀란 적도 있었다. 여전히 선택 앞에 서면 머뭇거리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애쓴다. 혼자여도 정갈한 음식을 먹고 감촉이 좋은 잠옷을 입는다.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

0: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띄워드렸습니다. 느린 서재에서 펴낸 한차현 드로잉 에세이 조각조각이 모여 내가 된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읽어주신 부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얘기예요 주장하시는 카페인님들이 꽤 계십니다. 9457 신 카페인님 너무 저 같아요.
1: 자기를 위해 돈잘못 쓰는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버리거나 선물해버리고 나는 그냥 오래 쓰는 거 실용적인 것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2: 그죠.
0: 그렇죠.
2: 그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정말 저 얘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책나꼭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저는 이 드로잉 에세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냥 사실은 그림만 보고 넘길 때가 많은데 제가 그 좋아하는 제 퍼스널 컬러라고 주장한 파란색 요 그림
0: 아, 지금 갖고 오셨네요.
1: 요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책좀더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 집이 이 한차현 작가의 집이 전형적으로 아들한테 다 해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할머니가 생일에 오빠는 좋은 거 주고 나는 상추를 주는 거야. 상추.
0: 상추.
1: 상추를 따서 주고 이거 너 생일 선물이야. 그럼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참는 딸이어서 이걸 먹으면서 입에 가득 쌈을 넣으면서 나는 상추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냥 납득해 버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회상하는 게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어떤 말도 하냐면 얘는 나 죽으면 좋아할 거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아 할머니가 그냥 날 싫어했구나. 근데 어릴 때는 어른이 아이를 싫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예 상상을 못했던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1: 근데
0: 내 할머니니까 설마, 그렇게
1: 그래서
0: 생각하겠죠.
1: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가족이든 아니 특히 할머니든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그게 오빠의 몫을 떼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그냥 내가 더 그림 잘 그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원은 오빠한테만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또 재밌었어요. 집안이 다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2: 맞아요.
0: 내
1: 네,
0: 이런 경우
1: 그
0: 많죠.
1: 저는 이게 정말 유전의 힘이 있나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게 걷는 것처럼 뭔가 손으로 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주목도 못 받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이렇단 말이야? 좀 의문스럽기도 했는데 그렇다니까 또 믿게 됩니다.
0: 이 장면은 너무 슬펐어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 뭔가 나의 마음 속에서 반짝이던 것을 꺼내 보이면, 용기를 낸 거잖아요. 꺼내 보이면, 이게 곧 지푸라기 같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반짝이는 그 욕망이라든지, 난좀 특별해라는 생각, 재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죠.
0: 이게 어릴 때,
2: 이걸 알았다는 게 너무 슬퍼요.
0: 그러니까요. 내 안의 재능과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공유할 수가 없다. 가족에게. 근데 오빠 입장은 좀 달랐을 것 같고.
1: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어찌어찌 가게 되고, 뭐, 오래 연락이 안 되던 외삼촌을 수소문해가지고 등록금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아르바이트 생활이었던 것이고.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걸 모두 보고 나서 지금은 어쨌든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영역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림을 보면 또 글과 어우러져서
0: 그쵸.
1: 아 뭔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정말 느낌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듯 아우라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0: 지금 읽어주신 걸 끝부분에 보면, 이제 혼자여도 정갈한 음식 먹고, 감촉 좋은 잠옷을 입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나열을 하셨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나를 좀 아끼고 싶다. 나에게 좋은 거 주고 싶다 할때 선택되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다 각자마다 다른데.
0: 그쵸.
2: 저는 딱 이건데요. 정갈한 음식. 알록달록한 정갈한 음식.
0: 알록달록.
2: 예,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 잘 섞여 있는.
0: 네.
2: 그리고 정말 감촉 좋은 잠옷과 이불. 이게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일이에요.
0: 이런 방식들, 카페인은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1: 네네, 정말 궁금해요.
0: 진짜.
1: 저는 너무 좀 나를 잘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여서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게 특별한 물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끌리는 거? 뭘 해주고 싶을 때 나에게.
0: 나에게?
1: 뭐 좋은 속옷을 해준다던가 엄청 예쁜 양말을 산다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나를 위해서 내가 고른 네. 좋습니다. 아까 그 12만 원의 행방이요. 우리 지금 2775 시즌 카페님 비롯해서 7179 김태형님 5690 시즌 카페님 대부분 우리는 책을 사시겠대요.
2: 아, 그것도 좋죠.
0: 네,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2775 시즌 카페님 사연 좀 볼까요?
1: 2775
0: 네,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1: 12만 원이면 책 8권 정도 살 수 있죠. 서점 가서 책 8권 사서 1년 동안 줄도 긋고 낙서하면서 함부로 책 보고 싶다. 책도 자꾸 사니 짐이 되는 것 같아. 요즘은 도서관에서 빌려다 조심히 보고 반납하고 있거든요.
0: 아, 내 책처럼 막 이렇게 부비면서 읽고 싶은 마음.
1: 아, 저도 이런 거 있어요. 그 만화책을 꼭 사고 싶은데 불새라는 만화책을 얼마 전에 샀는데 네. 그거를 당근으로 샀거든요.
0: 아.
1: 근데 그거 이제 새 걸로는 못 써. 근데 그거를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본책이고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네. 그런데 그걸 꼭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0: 그런 책이
1: 네, 그런 책이 있어서 12만 원, 저도 그거 해보고 싶다.
0: 캠핑장 포기하고?
1: 네, 포기.
2: 아, 진짜 12만 원이면은 1년에 한번 만화책 시리즈 한번
1: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겠네요. 그쵸. 자, 장성주님, 선수를 사고 파는 게임에 바로 현질할 두 아들에게 시도조차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좋은 방식을 좀 찾아서 한번 그래도.
1: 네, 확실하게 소비할 부분이 있는 분들은 12만 원 뭐 당연히 바로 그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네, 그게 망설여지죠.
0: 투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이제 볼게요.
2: 네, 오랜만에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드는 첫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미래 아이 띠틀이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인데 시집이 아주 독창적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시를 쓰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탄탄하다 그런 느낌까지 줘서 저의 관점에서는 제 취향이어서 너무 네. 좋게 읽고 있고 그중에서 영롱한 시 한 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영롱한 시요?
2: 예, 영롱해요. 네, 너무 문어체인가요?
0: 아니요. 지금 귀를 의심해서 이렇게 극찬이 쏟아지니까 네. 심지어 영롱한 시라고 하니까 지금 네. 너무 궁금해서.
2: 이미지가 영롱해요.
0: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유리새, 구윤재. 유리가 고꾸라진다. 유리가 넘쳐 흐른다. 유리가 알갱이가 되어 모래가 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유리가 내 볼에, 입술에, 머리카락에 생채기를 낸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물라 치면 나는 까무러친다. 머리카락이 바람의 칼로 난도질되어 한 가닥씩 나부낀다는 것을 누군가는 모른다. 누군가가 피 맺힌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누군가가 머리에 맺힌 유리가 아니라 유리를 달고 다니는 나를 탓한다. 누가 유리에 물을 담아 유리를 꼼짝없이 갇히게 했을까? 새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새가 늘 빛의 굴절을 겪기에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 빛이 유리를 통과해 아른거리는 물의 표면으로 내린다. 햇의 뒤를 좇는 내 눈에 지울 수 없는 화상 자국이 남는다. 태양의 흑점이 남는다. 누군가가 내 눈동자 속 반짝이는 점을 신기해 한다. 유리에 반사되는 눈을 보다가 너머의 저를 보고 놀라 꼬꾸라진다.

0: Once you start to crack, you know that there's no fixing that. When you're made of glass.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구윤재 시인의 시집 미래 아이 뛰임틀에 담긴 시 유리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우지의 글래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영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뭔가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 네, 그런 종류의 시각적 영롱함이 네. 시집 전체에 흐르고 있고요. 이 유리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한테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물질들이 시 속에서 너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변주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광물적 상상력이다. 그런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시는 뭐 보통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0: 네.
1: 좀 여기서 다 읽기에 제가 호흡이 딸린다고 생각됐는데 요거는 네. 길이도 좀 적당한 데다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열쇠들이 좀 도처에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은 누가 유리에 물을 담아 유리를 꼼짝없이 갇히게 했을까. 이런 문장으로 뭘 전도시키고 싶어야 하는지 그쵸. 느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 시집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0: 어떠셨어요? 성혁 씨는?
2: 저는 상상력이 너무 커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이 좀 그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유리가 고꾸라지고 유리가 넘쳐흐르는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유리에 그냥 물 담긴 유리가 깨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리가 깨지고 나서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리가 깨지고 나서 알갱이가 되어 모래가 되잖아요.
0: 네.
2: 그럼 그거는 사실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니면 시간을 반대로 돌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모래로 뭐 유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는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쵸. 그런데 그게 더 지나서 그게 완전히 모래바람이 되어서 그 유리가 내 볼에 입술에 머리카락에 생채기를 내는 이래서 이 상상력은 공간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광활한 공간을 몇 줄로 압축해 버렸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압도적인 느낌을 줬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소현시님이 짚은 그 부분 누가 유리에 물을 담아 유리를 갇히게 했을까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도 보니까 아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보통 다른 시에 뭐 유리창이 등장하는 시들도 많이 있고 유리 그렇죠?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1: 주인공
0: 네 주인공 진짜 그 느낌이어서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스케일이 크다 광물적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2: 네, 근데 원래부터 상상력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그 문예지에서도 대단히 많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인이고 제가 이 시인을 처음 본 시보다라는 그 엔솔로지를 통해서 네. 봤는데 그때도 혼자 약간 다른 질감을 가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또 첫 시집 저도 읽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 빛이 유리를 통과해 아른거리는

0: 내 표면으로 내린다까지 가보면, 이 시인의 특징이랄까, 이 새, 이 유리새 안에서는 사실은 물이 보통 유리컵에 담겨 있는 것일 텐데, 그걸
1: 네.
0: 이렇게 반대로 역전해서 말했는데 말이 될 듯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리새라는 것도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빛이 유리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통과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빛이 유리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 전체 있죠.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그 사건 자체를
1: 보여주듯이,
0: 통틀어서
1: 네.
0: 이미지로 유리새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1: 맞아요,
0: 했습니다.
1: 맞아요.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그 사건
0: 네,
1: 전체가
0: 전체를. 네.
1: 유리새 이미지다. 이좀 재미났던 게이 앞부분에 보면 되게 유리가 내볼 입술 머리카락에 생채기를 내고 그 굉장히 바람에 난도질로 나오고 되게 이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탓하고 막. 근데 이게 빛의 굴절 지나가서 뒤에 가면 누군가가 내 눈동자 속 반짝이는 점을 신기해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뭔가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해하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은 또 앞에 나오는
2: 그쵸, 그쵸.
1: 난도질과 지금 이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찰되는 느낌이라 온도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서.
2: 네. 저는 이런 온도가 한바탕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교해지고,
1: 네.
2: 뭔가 바람이 한 차례 일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온도 차이가 발생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교함으로, 이 귀가 끝맺어지는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보통 조교하게 시작했다가 요란하게 소동이 일어나고 끝나는 시들이 더 많은데,
1: 그렇죠.
2: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너무 독특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신수아님은 유리 공장에서 입속 바람으로 유리를 부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 이 과정과 또 같이 이렇게
2: 네,
1: 읽어보면,
2: 그쵸.
1: 너무 딱일 수도 있겠네요.
0: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민감한 주체는 되게 세상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고통을 많이 받겠다.
1: 네.
0: 왜냐면은, 그냥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모래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생채기를 입는 화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은, 아까 영롱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태양의 흑점, 하고 눈에 반짝이는 점, 그리고 그 누군가 내 눈을 바라보는 그 장면과
1: 네.

0: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도 보이게 해서 씩씩함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그래서 시집 전반적으로 감정 표출은 전혀 없어요. 그 다사다난하긴 한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2: 감정을 참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요? 감정은? 겉으로는?
1: 글쎄요. 그냥 이 정도 일은 무감하게 지나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뭐 대단한 무슨 억압과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광물적인 느낌을 주는 그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인간이 중심일 때만 그 감정도 요란해지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독특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통제하고 쓸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한 경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2: 계속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이 시집 전체를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미래 아이 띠틀에 수록된 시 유리새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시간도 훌쩍 갔습니다. 우리 중간에 또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 카페인 분들 지금 방향수님 저는 문화센터 수업을 위한 결제를 하겠어요. 12만 원으로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그거 너무 좋네요.
2: 김현우님 다시 듣기 하겠습니다. 내용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채로 또 아쉬운 이별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앤드류 버드의 시시포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바다님들 나사 아시죠? NASA 미국 항공우주국. 이 나사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패해도 그 사람을 바로 해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도 데이터고 경험이니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나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해서 담당자를 바로 해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준대요. 왜? 실패한 사람이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장 높을 거고,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을 거라는 거죠. 실패도 경험이고, 그 경험이 다음 성공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지금 참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네, 이럴 시기잖아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고, 실패는 망했다는 신고가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니까. 오답노트잖아요, 오답노트. 그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니까. 8415님이, 안녕하세요, 생선님.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경청 생각이 나셨다고요. 실패에 대한 관용유에서 더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멋집니다. 나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우디가우스님은, 맞아요.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경험이자 다음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산 관리에 철저한 가우디가우스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씨아님은, 안녕하세요, 쌤. 오늘 너무 멋져요. 오늘만. 박주영님, 생선님 목소리 분위기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파팜님, 목 보호대 하셔서 걱정했는데 나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호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경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 보호대 없는 저를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유튜브랑 반디 앱 들어오시면 경청 보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메시지, 아니면 유튜브 댓글 너무 좋고요. 반디 앱, 반디 톡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와우,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슬레이님과 함께합니다. 이따가 어떡하면 좋아요 또. 제가 DJ 한 이후로 제일 행복하다는 그 시간, 라이브로 또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슬레이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목요일 해정승객 크로스 코너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얼리 윤해정 선생님과 제가 우리 바다님들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저랑 윤해정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바다님들 지금 당장 경청 인별그램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세계 최고령견 강아지. 와, 도대체 몇 살인데 궁금하시죠? 프랑스에 사는 컨티넨탈 토이 스페니얼 종. 오, 이게 종 이름이군요. 컨티넨탈 토이 스페니얼. 이런 종의 강아지 라자르라는 아이래요. 라자르. 이 양반이 왜 이 양반이라고 얘기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올해 무려 30살을 맞이했답니다. 30살. 인간의 나이와 강아지 나이를 이렇게 그려보면 로그함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로그함수 그래프 아세요? 처음에는 아주 빠르잖아요. 그러다가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 로그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사람 나이로 환산했을 때 200살이 넘는 나이랍니다. 와, 아, 30살이 아니고 31살이에요. 허!

31살이구나. 라자르는 원래 주인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동물 보호소에 맡겨졌는데, 보호소에서 마이크로 칩을 확인해 보니까, 1995년 12월 4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동물보호협회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은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호주의 블루이라는 강아지였대요. 그러니까 31살이면 대단하잖아요. 칩이 직접 심어져 있으니까, 와, 이거는 분명히 세계 최고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라자르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기네스북 오를 수 있을까요?

정승재의 경청, 랜디 뉴먼의 노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그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소개한 세계 최고령경 강아지 라자르 무려 31살이랍니다. YHJ 윤혜정 선생님이 코델리아도 건강하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코델리아가 2010년생이니까 지금 고1 나이거든요. 코델리아 지금 좀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좀 아픈데 세계 최고령견으로 코델리아도 같이 등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라라라 333 이분은 코델리아 50살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만수무강하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님, 신기하다. 개가 30살이 넘었다니 인간도 200살 정도로 오래 살 날이 올까요? 그렇대요, 정말. 진짜 그렇대요. 제 나이 또래 있죠. 제 나이. 지금 제 나이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10세에서 120세 정도래요. 그리고 지금 20대, 10대 이분들은 130세에서 150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 제가 어디서 본 거니까, 와,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태어나는 분들은, 200, 야, 그렇게 되면, 와, 정말, 그쵸? 세상이 완전 변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200살이 넘는 나이, 와. 근데, 이 라자르가, 보호자 없이, 동물 보호소에 맡겨지면서 이렇게 나이가 밝혀졌다.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기네스 기록으로 이렇게 라자르가 주목을 받는 그런 동안에 같이 할 새로운 보호자도 먼저 돌아가신 원래 보호자 말고 새로운 보호자도 정해졌다고 해요. 인터뷰할 때이 새로운 보호자가 이렇게 나는 동물을 사랑해서 라자를 입양한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벌써 강한 유대감이 생겼죠. 세계 기록 같은 유명세. 아이고, 저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다고요. 우리한텐 라자르가 세계 최고령견 후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오래 곁을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족이 되는 거겠죠. 그쵸? 맞습니다. 에뱀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밤이랑 쌤 목소리랑 어울리는 것 같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에뱀님, 처음 오셨군요. 안세은님, 안녕하세요, 생선님. 자주 오라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세은님도 자주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에뱀님도 자주 와주세요. 최연우님, 생선님, 고3인 제가 내일 졸업사진을 찍어요. 어머, 야외 촬영인데 사진 잘 나오는 방법?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미세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을 살짝 뒤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왼팔을 살짝 올리세요. 그 다음에 그 고개를 턱을 살짝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째려보세요. 살짝 웃으면서. 그러면 졸업사진 잘 나올 겁니다. 졸업사진 평생 남는 거니까 즐겁게 잘 찍고 오세요. 괜히 막 이렇게 평상시에 안 바르던 비비크림 같은 거 바르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평상시대로 잘 찍고 오세요. 응? 제가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인별그램에 저 20살 때 모습. 그거 얼마나 막 여드름도 지금 다 보이는 거 아세요? 그거 쫙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비비크림으로 가리지 마요. 가리셔도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노래 한곡 듣고 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이 부릅니다. 루비.

저격함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강아지 라자르 얘기했었잖아요. 세계 최고령견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요. 그런데 이 기네스북을 실제로 찾아보면 별의별 기록이 다 있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 티셔츠를 한 번에 껴입은 사람, 아니면 훌라후프 오래 돌리는 사람, 가장 많은 인원수가 자동차에 타면 총 몇 명일까, 뭐 이런 것들, 소소한 능력들도 기네스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 바다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시험지를 받자마자 5분 안에 25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 침대에 누우면 1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수면 내시경도 아니고, 그쵸? 1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능력도 기네스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세워보고 싶은 기록, 실제로 올리고 싶은 기네스 기록이 있다면

나만의 소소한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흥미를 끄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좋고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반디톡 다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aby Don't Cry의 노래 I Don't Care.

Baby Don't Cry의 노래였죠. I Don't Care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최고령 라디오 DJ보다는 최장기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DJ로. 와우!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신지. 참, 아니 그런데 님이 제가 이게 목도 안 좋고 한데 너무 꾸부정하다고 자세 바르게 하라 그러셔서 제가 마이크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 폈어요. 괜찮죠, 저? 또 올려주세요. 햄냐님, 저는 냉장고에 먹을 거 있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어보는지 많이 열어본 후에 쓰러 기네스북. 그러면 전기세도 많이 들고요. 좋지 않아요. 내용물에게도 아주 안 좋아요. 햄냐님, 안 돼요. 그, 고치면, 이 버릇 고치면 제가 나중에 치킨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안 돼요. 단고개님,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척척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싶다고. 맨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습관이어서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네스북에 그런 걸로 안 올라요? 꿈 깨세요? 손미경님, 경청 가장 많이 듣기. 어머, 이뻐라. 근데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이 보이네요. 경쟁자 많으면 어때요? 치킨 먹으면서 계속 들으면 되지. 우리 손미경 바다님께는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4님, 24시간 동안 턱걸이를 제일 많이 하는 기네스북. 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등재돼 있다 그러네요. 4584님은, 와, 턱걸이 되게 많이 하나 봐요. 그쵸? 그럼 턱걸이 하는데 필요한 게 근육이고 근육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단백질 패티로 이루어진 맛있는 햄버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8님, 물건을 쓸수 있을 때까지 오래 쓰는 사람이요. 차도 21년이 넘었어요. 양치컵은 27년째. 오, 그러시구나. 이게 적당히 오래되면 낡은 제품이 되지만 이렇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이거 유물이 돼요, 정말. 뭔가 물건들도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쓰임새가 다될 때까지 계속 쓰고 싶다고 5198님에게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30년 도전해 보십시오. 천천히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시면 길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딴지 도래하기 자신 있습니다. 김관우님도 보내주셨고 정8087님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 제출 횟수 1위에 도전하고 싶다고. 와, 책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해서 읽고 있다고. 화이팅입니다, 정말. 김두리님은 저는 얼굴 한번 보면 기억돼요. 목소리도 잘 기억해요. 그래서 예전에 몽타주 보고 얼굴 맞추기 테스트했을 때 1등 했다고. 얼굴 맞추기 눈썰미 1위 도전하신다고요? 라라라 333님은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디저트 먹기 너무 달콤하고 행복한 기록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몸이 점점 생선님 정도로 커지고 조금 더 먹으면 더 커지고 하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야 해요. 김서준님은 제가 큐브를 좀 맞추니 와. 진짜? 최고 기록이 43초? 허, 대단하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세계 신기록 깨고 엄청 빠르게 0.5초 컷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서준님에게도 이거 큐브 하면서 드시라고 뭐가 날려나? 큐브 하는데 아, 두개다좀 불편하긴 하다. 그래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위수영님은 발가락으로 글씨 빨리 쓰기. 정말? 두 손을 다쳐서 깁스한 적이 있대요. 발가락으로 쓰는 연습하다가 잘하게. 진짜요? 오, 잘하시는구나. 위수영님, 이분에게도 뭐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햄버거 하나 드릴게요. 위수영님, 너무 놀랍습니다. 오.

0: 이분은요, 원래는 미술을 공부하셨대요. 그러다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내 성격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고요. 그런데 내가 음악을 하면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이분의 모험담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초대석,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슬레인인과 함께합니다. 슬레이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슬레이입니다.
0: 아우 정말 너무 잘생기셨다 정말. 얼굴에 빛이 난다고 민예원님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잖아요.
1: 감사합니다.
0: 길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1: 길게? 예. 안녕하세요. 전 슬레이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28이고요. MBTI는 ESTJ고요.
0: ESTJ.
1: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만 나이 28, 부럽다. 얼굴도 부럽고 긴 목도 부럽고 흰색 피부도 부럽고 노래하시는 모습도 부럽고 음악성도 부럽고 그림 하나도 못 그리는데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부럽고 어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정말.
1: 감사합니다.
0: 경청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갑게 맞이해주고 계시네요. 만화 속에서 나온 분 같다고 라라라333님이 순정 만화 속에서 나온 분 같대요. 본인이 아침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침에 샤워하고 이렇게 딱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아침마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1: 제가 근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감히 제가 어떠한 답변을
0: 근데 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되게 외모로 평가받기 싫으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로 그 평가받고 싶지 외모로 평가받고 싶지 않거든요. 좀 그러시죠? 네.
1: 전 근데 더 뭐 이렇게 더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더 뭐 행복하지 않았을까?
0: 그러면 진짜 그래도 욕심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딱 한 군데를 고칠 수 있대요.
1: 그것도 딱 한 군데요?
0: 예. 딱 한 군데가 상상하는 대로 바뀐대요.
1: 이게 좀 개인적인 걸 수 있는데 저는 턱 부분이 살짝 이렇게 네모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V자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0: 얼굴 다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잘생기기만 했구만. 아니 완전 V자인데요. 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우 정말 쑥스러워하시는 모습까지. 아 진짜 만화에 거기 이렇게 딱 블링블링한 그런 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1: 네.
0: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슬레이예요. 슬레이.
1: 맞습니다.
0: 슬레이가 어떤 뜻이죠? SLAY인가요?
1: 그 슬레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또 따로 있는데
0: 예.
1: 저는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0: 예.
1: 제가 예전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같이 알파벳 하나씩 정해서
0: 예.
1: 뭐 예를 들면 누군 S, 누군 L 이렇게 해서 SLAY가 나와서 조합해보니 슬레이가 나왔다.
0: 정말?
1: 네, 그렇게 돼서 슬레이가 되게 되었어요.
0: 그러면 스펠링 4개를 조합했는데 그 4개 스펠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발음이 슬레이라서?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된 거네요?
1: 그거 외에는 사실
0: 라시, 뭐, 레이시 네. 뭐 이런 식이네요?
1: 셀리, 뭐 막 이런 거
0: 아, 진짜?
1: 네.
0: 그래서 슬레이가 되었구나.
1: 맞습니다.
0: 그러셨구나. 아니 외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그 슬레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1: 슬레이라는 말이
0: 예.
1: 이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0: 예.
1: 제가 이제 슬레이를 하기로 난 후부터
0: 많이 들리는구나.
1: 그 단어가 이제 뭐 유행하기 시작하고
0: 어머!
1: 그런
0: 세상이 슬레이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1: 또 제 인생에선 제가 주인공이니까.
0: 맞아요. 아 네. 진짜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요즘 많이 쓰여요 그러면?
1: 외국에서 살짝 슬레이 하면은 너 찢었다.
0: 그러니까.
1: 네, 이런 뜻으로 많이

0: 뛰어서
1: 어, 요즘 그러면 신조어는 아니고
0: 한 예, 몇
1: 어.
0: 년 전부터
1: 더 많이
0: 갑자기 예.
1: 쓰이는구나. 슬레이. 그러니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0: 네.
1: 찢었다라는 뜻과 가장 흡사하다고.
0: 맞습니다.
1: 그쵸.
0: 네.
1: 어, 그런 느낌. 원래 본명도 여쭤봐도 돼요?
0: 본명은
1: 예.
0: 김채윤입니다.
1: 어, 김채윤님.
0: 네.
1: 그런데 활동명으로 슬레이를 지었고
0: 맞아요.
1: 친구분들 다 연합해가지고 이름을
0: 네.
1: 되게 멋있으시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와, 그런데 슬레이님이 이렇게 가수로서도 알려져 있지만 프로듀서, 음악 활동을, 와, NCT UC,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이브, 엔팀, 몬스타엑스. 다, 와, 쟁쟁한 가수분들의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리고 또 깜짝 놀라, 왜 얘가 여기서 나와? 라는 느낌의 땡절스까지.
0: 네, 맞아요.
1: 땡절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0: 사실 땡절스 그 분들을 한 3, 4년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은데,
1: 어쩌다가요?
0: 이제 앨범을 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1: 정말.
0: 찾아오시게 되셨는데,
1: 아, 정말 직접 와서 의뢰한 거예요?
0: 네네네네.
1: 오,
0: 그래서
1: 그랬구나.
0: 이런 뭐 컨텐츠도 같이 하고 그 앨범을 낼때 그랬었습니다.
1: 지금도 친하세요, 그러면?
0: 지금 이렇게
1: 아, 지금은
0: 교류
1: 인간관계가 끊어진?
0: 끊어진 건 아니지만 네. 서로
1: 땡절스
0: 바빠서
1: 분들이 그 중에서 땡깡님이 저희 경청에서 월요일에 코너지기로
0: 네, 알고
1: 있으시기
0: 있습니다.
1: 때문에 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0: 네.
1: 그러시구나. NCT UC랑 아이브랑 땡절스 와 이런 많은 분들의 작업을 다 하셨고 우리 그 중에서 땡절스의
0: 네.
1: 땡깡이의 보컬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어, 이게 보컬 능력이라기보다는
1: 예.
0: 굉장히,
1: 아기자기,
0: 그,
1: 귀여운.
0: 자기를 표현을 잘해요. 그 보컬에서.
1: 정말.
0: 끼를 이제 잘 부린다고 하죠. 근데,
1: 목소리로.
0: 그걸 되게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쉽지 않은데, 뭐 노래 실력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1: 예.
0: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1: 너무
0: 많으시니까.
1: 많죠.
0: 근데 확실히 본인을 표현하는 것만큼은 재능이 있으시고,
1: 본인을 표현하는 거. 그거 되게
0: 에너지가 있잖아요.
1: 중요한 거죠?
0: 엄청,
1: 아티스트로서. 그쵸?
0: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너무 중요하구나.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
0: 네, 색깔이 그걸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좀.
1: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고 가창력이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0: 그런
1: 그쵸?
0: 것 같아요, 제
1: 얘는 무슨
0: 생각에.
1: 색, 무슨 색, 무슨 색.
0: 네네.
1: 그쵸? 땡깡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런 쪽으로
0: 네.
1: 되게 훌륭하다라는 말씀까지 또 해주셨어요. 프로듀서로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0: 네.
1: 와, 싱어면서 송라이터잖아요. 와, 이번에 지난달에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나타나죠.
0: 네, 맞습니다.
1: 대충 느낌이 옵니다. 나타나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0: 나타나죠.
1: 예, 아이돌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혼납니다. 근데 한번
0: 이건
1: 여쭤보겠습니다.
0: 나타나죠는
1: 예,
0: 이제
1: 그분입니까?
0: 그분이 계신진 잘 모르겠지만.
1: 예.
0: 네, 당연히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1: 정말
0: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미련 이런 거네요.
0: 그
1: 옛사랑.
0: 노래가
1: 예.
0: 정확히 이별 노래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한 남자의 이런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담아낸 노래라,
1: 그러니까
0: 뭐
1: 만났다가
0: 어떤
1: 헤어진
0: 헤어진 것도 또 아니에요.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그
1: 정의가 돼 있지
0: 내용에서
1: 않다.
0: 헤어져 있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막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치만,
1: 짝사랑도 아니고요.
0: 네, 그게
1: 썸?
0: 좀 경계선이 없어요.
1: 여사친?
0: 그런,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친구들, 예, 뭐,
1: 부모님이래 또.
0: 다, 이렇게.
1: 거기서 부모님 나와버리면 또 이게 제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진짜로
0: 네.
1: 그렇게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0: 이게 지금 현 여자친구인지, 전
1: 예.
0: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와이프인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저,
1: 어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구나. 정말.
0: 덥네요.
1: 그럼 내용은 나타나줘라는 게딱 그런 이제 내 앞에 나타나줘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누구에게나 대입시켜 볼수 있는 그런 가사. 아,
0: 맞습니다. 네.
1: 나타나죠. 와, 그렇구나. 다른 분들에게 곡을 줄 때랑 본인이 부르게 나타나줘라는 노래를 본인이 부르겠다. 싶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만들다 보니까 야, 이 조금도 내가 한번 불러서 표현을 해볼까 이거였어요?
0: 이 노래를 저 혼자서 쓴 게 아니라 이제 로코베리라는 프로듀서 형 누나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
1: 예.
0: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코베리 형 누나가 이 노래는 꼭 너가 해야 된다. 이게 아. 또 노래를 또 제가 가이드를 하고 하다 보니까
1: 가이드를 하셨구나.
0: 이건 꼭 너가 해야 된다.
1: 와.
0: 하셨.

0: 슬레이님의 나타나죠. 와, 왜 떨린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막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네요.
1: 맞습니다.
0: 그쵸?
1: 한 번에 확 치른 구간이 있어서.
0: 곁에 이 써줘 할 때, 그쵸, 거기.
1: 맞아요.
0: 허,
1: 정확한, 네.
0: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 반응도 너무 뜨거운 게, 와, 설렘이라는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라이브 들었다고,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느낌이라고 클러보 님도 남겨주셨고, 아까 조은주 님도 남겨주셨고요. 미련이 그리움이 뚝뚝 흐른다고 라라라 333 님이 또 남겨주셨고요. 와. 슬레이님 라이브가 부들부들 참치 같다. 너무 매력적이고 약간 간질간질한 목소리. 와, 저의 꿈도 가수인데 이 정도 해야 가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민예원님도
1: 우와.
0: 남겨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1: 미성인 것 같아요, 제가.
0: 그쵸? 예,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 원리님은 노래에 누군가를 향한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아까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그러지만, 진짜 이렇게 그 드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남녀가 딱 만난 다음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때, 곁에 이 써줘 하면서 쫙, 그쵸? 그 자막 쫙 올라가고,
1: 네, 알죠, 알죠.
0: 예,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기도
1: 또
0: 하고.
1: 극적인 연출.
0: 맞아요. 그런데 본인 노래를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반성도 많이 하셨겠어요.
1: 아,
0: 왜
1: 많이 했습니다.
0: 갑자기 곁에 잇까지만 쭉 똑같이 가다가 어를 이렇게

0: 내가 높게 썼을까? 그쵸?
1: 아, 이게 녹음할 때는 괜찮았는데, 라이브 할 때는,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와, 진짜 이렇게 노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후회도 하고 막 그래요? 후회까지는 아니죠?
1: 후회했어요.
0: 어, 진짜로?
1: 정말, 이게 원래 처음 노래가 나왔을 때,
0: 예.
1: 마이너스 한 키를 해서 낸 거예요, 사실은.
0: 아.
1: 근데, 한키더 낮출 걸, 이런 생각도 하고.
0: 진짜로? 아, 이거보다 한키 위에서 했다가?
1: 예, 원곡은, 네.
0: 아, 진짜.
1: 그랬다가.
0: 그랬다가 지금 한키 낮은 버전으로 음원을 냈고,
1: 네네.
0: 그러다가, 아, 하나 더 낮출 거리라는
1: 이게 또
0: 생각까지.
1: 라이브 할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0: 그렇죠. 근데 라이브 할 때는 한키좀더 낮춰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쵸?
1: 그런 분들,
0: 예. 없으신가?
1: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0: 아,
1: 하게
0: 마감이
1: 되면은
0: 없으세요? 오, 진짜?
1: 잘은 모르겠어요.
0: 어, 그렇구나.
1: 제가 하게 되면 또 이렇게
0: 또, 일단 원곡
1: 뭔가,
0: 그대로 가시는 거죠.
1: 아, 무조건 남자는 원곡이라고.
0: 남자는 원곡.
1: 남자는 또 원곡이라고.
0: 아주 상남자. 슬레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레이님의 이력을 보니까 2018년에 로안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수 활동을 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가 프로듀서만 하다가 다시 가수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1: 네, 이게 로안으로 활동을 하다가
0: 예.
1: 잠시 쉬면서 작곡가, 프로듀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그걸 겸하면서 가수로 또 데뷔를 했었어요. 라스라는 팀으로.
0: 오.
1: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다시 솔로 활동만 하고 라스는 작곡팀, 프로듀서 팀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0: 오.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성격이세요?
1: 제가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고, 또 많이 좀 옮겨 다니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면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모험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왜 미술을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되면 더큰 모험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 과정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음악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의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다 하나의 단계,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너무 좋았던 경험.
0: 계단이 있다면 끝에 목적지도 있는 거잖아요.
1: 목적지는 대충 생각은 하고 있지만,
0: 뭐예요? 뭐예요? 여쭤봐도 돼요?
1: 굉장한 부자가 되는 것?
0: 아니, 진짜요? 정말? 오, 되게
1: 부자, 아,
0: 멋있으시다.
1: 아닙니다. 예.
0: 굉장한 부자가 되기
1: 굉장한,
0: 위한, 잠깐만. 내가 이렇게 가수 하는 것보다 프로듀서랑 겸직했을 때 조금 더 일찍 부를 이룰 수 있겠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모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1: 아, 그러니까 또 너무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재밌는 경험들을 하면서 또
0: 예.
1: 이렇게

0: 싱어송라이터 슬레인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1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슬레인인과는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는 모니카랑 슬레이가 같이 부른 브레이크 프리라는 노래인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1: 네, 이번 브레이크 프리라는 노래는요, 사실 어떤 이제 기부 단체에서 어떠한 캠페인 활 캠페인 송인데요. 이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자유로워지자. 네, 이게
0: 자유로워지자.
1: 학교 폭력 캠페인이었어서
0: 아,
1: 그런
0: 진짜.
1: 메시지를 담으려고.
0: 오, 공익성 있는 노래네요.
1: 네.
0: 이 노래, 모니카와 슬레이가 같이 한 브레이크 프리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

0: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오늘은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들려주는 싱어송라이터 슬레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2부 건너가는 동안 저는 슬레이님의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다음번에 제가 노래가 필요하면 음원을 만들어 주시기로 굳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라333님이 보이는 라디오 보다가 순간 슬레이님의 어깨를 보았다.
2: 제가 오늘 나시를 보아가지고
1: 너무 왜 그래요? 부끄러워요. 왜 그러세요? 슬레이님의 목소리가 거의 라디오 DJ급으로 너무 좋다고 이하은님도 이렇게 남겨주셨고 6293님은 슬레이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좋고 아이돌 같네요. 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1: 저 진짜 아이돌 분들 여기 되게 많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거의 진짜 아이돌이랑 비슷하세요. 정말.
2: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아이돌의 그 알거든요. 네. 느낌을. 정말.
2: 자신감이 확.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1: 진짜요? 네. 어떻게 사람 피부가 저렇게 하얄까 부럽다. 시아님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술을 원래 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몇 년을 전공을 하려고 공부하신 거예요?
2: 네, 전공으로 하려고 예. 되게 열심히 이제 뭐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서 예. 이제 계속 저녁 늦기까지 학원에서 예. 다가 뭐 방학에도 매일마다 이제 미술 하러 갔었고요.
1: 그럼 홍대 근처 거기 미술학원이요?
2: 아 원래는 해외에 있다가 계속 해외에 있다가 이제 뭐 그 이후에는 한국도 들어 방학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미술학원 계속 다니고.
1: 오 정말.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한 곳에 앉아 있을 내가 아닌데.
2: 네 이게 제가 또 유학을 가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 또. 방학에 한국을 들어와서 어떤 학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전 전공이잖아요. 예. 나머지 이제 취미 분들은 이제 오셨다가
1: 예.
2: 갔다가.
1: 예, 맞아. 취미반.
2: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반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큰 데서 저 혼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1: 사람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전공자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2: 거기서 또. 제 막 저녁 7시 이후부터 되면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예. 저 혼자만 있는데 예. 아 이건 못하겠다.
1: 아 이건 못하겠다.
2: 이거는 취미로 남겨둬야겠다.
1: 하고. 그러면 그게 최종 목적지인 부랑도 관련이 됩니까?
2: 부 그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부만 놓고 본다로 하면은 이제 저는 아예 다른 길로 갔어야 하지 않나가 됐을 수도 있고.
1: 그러다가 음악. 그러면 네. 예체능 쪽으로 부모님이 그쪽에 좀 있으세요? 너무
2: 있으신 것 같아요. 네.
1: 어떤 분이요?
2: 계시진 않는데 예. 그 재능이 있으세요.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고
1: 전공하신 건 아니지만 네네네. 두 분한테 받으셨구나.
2: 원래 아버지는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고 어머니는
1: 미술 잘하시고
2: 네, 패션 쪽에서
1: 진짜 야 하나만 좋은 거 담기도 힘든데 그 양쪽을 다 닮았는데 그렇게 음악으로 바꾼 다음에 곧바로 이름만 들어도 오하는 학교 버클리음대에 곧바로 가셨어요. 와 정말 네. 그러면 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럼 버클리 음대까지 정말
2: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과 모종의 이런 거래를 딜을 해서 예. 이제 버클리 음대에 합격하면 예. 음악하게 해달라 진짜 그게 된 거죠. 항상 미술을 해왔는데 예. 미술하면 잘할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탄탄했는데 이제 음악을 갑자기 한다 하니까 고1 때 갑자기 이제 그래서 그해 제가 바로 합격하겠다
1: 정말
2: 바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1: 와 그래서 합격을 하신 거예요?
2: 네
1: 재수 안 하고
2: 안 했습니다.
1: 와 네. 곧바로 합격돼서 네. 그 학교가 보스턴 쪽에 있나?
2: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보스턴에 네. 있는 거죠. 네. 버클리 음대 거기는 어때요 분위기? 보스턴에는 학교 좋은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2: 너무 많아요.
1: 거기 놀 데도 네. 없잖아요. 다들 없어요. 공부하나요? 그렇죠. 계속 공부만 하고 음악 활동하고 계속 그랬겠네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예. 근데 또 음악하면은 학교 내 합주실들이나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또 재밌게 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랬어요.
2: 네.
1: 되게 막, 와, 그러면 미쿡 문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겠네요. 그냥,
2: 전혀 못 느꼈습니다.
1: 그쵸.
2: 이게
1: 계속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2: 또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어서 대학
1: 예.
2: 갔을 때
1: 아, 대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갔다 그랬죠?
2: 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1: 말에
2: 이제
1: 가서 고2 나이 때부터
2: 네.
1: 18살, 19살 그때부터 했던 거네요. 그러면 계속, 그랬었구나. 그래서 딱 4년 동안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2: 제가 일찍 졸업했어요. 2년
1: 아,
2: 안에.
1: 조기
2: 네.
1: 졸업까지! 왜 그래요, 도대체? 진짜.
2: 열심히 했습니다.
1: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바다님들이 진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2: 네. 네,
1: 그래서
2: 아.
1: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난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부터 시작해서
2: 네.
1: 어떻게 보면 미술을 하시다가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는데 그럼 내가 버클리 음대에 들어갈 테니까 그거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허락해달라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진로가 나한테 맞는 걸까? 또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가 심하다. 이런 진로 걱정을 하고 있는 바다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2: 사실 제가 모두의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1: 예.
2: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 예.
2: 저는 하고 싶은 건 무조건 꼭한 번은 해봐야 된다라는 성격이라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의 반대가 이렇게 너무 심하거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한 번은 어떻게든 본인이 트라이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1: 그치.
2: 이게
1: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버클리 음대 내가 그럼 들어가면 인정해 달라.
2: 네.
1: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1: 예.
2: 모종의 딜을 이렇게 하시는
1: 그러니까
2: 것도
1: 선생님처럼 진짜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쵸?
2: 그렇죠.
1: 뭔가를 좀 보여준 거잖아요. 자식으로서 마냥 애가 아니구나. 그냥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구나라는 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2: 맞습니다.
1: 와. 그런데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곧바로 데뷔할 수 있는 건
2: 아,
1: 아니잖아요.
2: 네.
1: 이건
2: 그건
1: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2: 제가 사실 버클리 음대에서 만나게 된 어떤 형님분께서 이제 저랑 이렇게 교류를 가지다가 원래 작곡가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도 배우고,
1: 한국 분이세요?
2: 네, 한국 분이세요.
1: 예.
2: 그러다가 이제 그 형님께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전 이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저도, 이제 인맥이나 이런 것, 이게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1: 그렇죠.
2: 다 연락을 드리고 한 번씩 다 찾아뵙다가, 형님과 만나서 한번 앨범 내보지 않을래?
1: 아, 그분이 먼저 자리를 좀 잡으셨구나.

0: 잡으신 거네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아,
1: 맞습니다.
0: 원래 또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아,
1: 네네네.
0: 그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구나.
1: 맞습니다.
0: 그러면 데뷔는 당연히 가수로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고.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프로듀싱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 네네네.
0: 음대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1: 아.
0: 이렇게 굴러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악실 뭐라 그러죠?
1: 네네네.
0: 연습실 스튜디오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1: 저는,
0: 예.
1: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작곡에 관한, 이런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0: 예.
1: 그 지식을 한 곳에다 모아서 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사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 혼자서 해야 되고,
0: 그러니까 이론만 학교에서 배우는
1: 예,
0: 거고,
1: 맞습니다.
0: 실전은
1: 네.
0: 나와서, 그쵸.
1: 네네네, 맞아요.
0: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1: 맞아요,
0: 그렇게
1: 맞아요.
0: 하시는구나. 또 하나의 질문 또 있어요.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1: 네.
0: 가장 큰 능력은 작곡 능력입니까?
1: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예.
1: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0: 있어요.
1: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슬레이님이 생각하시는 프로듀서 감각인가요?
1: 감각도 있고,
0: 예.
1: 프로듀서가 사실, 데뷔 1년 차에 프로듀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0: 그러니까요. 그쵸?
1: 길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주변
0: 좀이
1: 사람들이,
0: 바닥에 굴러봐야죠.
1: 그러다가
0: 맞아요.
1: 존경심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0: 예.
1: 제 의견이 더 세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는 이런 컨셉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가사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조합하는 게 프로듀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0: 예.
1: 작곡 능력도 당연히
0: 있어야 되겠지만,
1: 안목하고, 이제 감각과, 이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잘,
0: 그렇지. 혼합할 수 있는,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1: 리더십도,
0: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1: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아티스트한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악이 실현화되려면 어떻게 좀 인간관계도 정말 신뢰감도 너무 중요한 걸
1: 맞습니다.
0: 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삐지고 딴데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것까지 중요하고. 와, 종합 예술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통 프로듀서라고 하는 분들 좀 굵직한 분들 생각해보면 가수 활동 하다가 하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1: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쵸, 그쵸.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아티스트를 발굴해내는, 아, 프로듀서까지. 아우,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면서, 또는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뿌듯했었던 순간, 물론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1: 그 통합해서 이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0: 예.
1: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때, 이게 어떤 뭐 프로듀싱을 한 노래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노래가 유명해져서 저희 엄마와 아버지에게도
0: 이거
1: 이렇게
0: 우리 예,
1: 아시죠?
0: 슬레이가 만든 거잖아 이거 딱 이거
1: 네,
0: 하셨을 때
1: 그런, 예.
0: 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엄청난
1: 네,
0: 효도잖아요.
1: 그.
0: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너무 행복하셨겠다. 그쵸?
1: 그거나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새로운 회사랑 계약을 하고 나니까
0: 예.
1: 큐브 엔터라는 데랑 계약을
0: 오.
1: 해서 사실 되게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 해서 노래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0: 계약 잘하셨네요.
1: 너무 잘했죠. 행복합니다, 요즘.
0: 진짜로.
1: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누군가, 엄마가 누군가의 전화를 걸었는데,
0: 그
1: 그
0: 음악이 나와?
1: 링톤이 제 노래고, 막 그런 거에 이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것 같고, 부모님도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1: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0: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생의 현재 리즈 시절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1: 저는 지금 느끼고 있진 못하겠지만,
0: 예.
1: 아마 돌이켜보면 또 그렇지 않을까.
0: 맞아요.
1: 그치만 이제 더 리즈를
0: 앞으로 뭐
1: 만들어야죠.
0: 나갈
1: 네.
0: 길은 창창하니까요. 그쵸?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 슬레이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좋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거 아실 거고, 유튜브 댓글로도 너무 좋고요. 반디앤 메시지도 무료입니다. 슬레이님이 직접 골라 나오신 노래를 두곡 한번 들어볼게요. 와, 작업 직접 하신 노래 중에서 우리 바다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무엇입니까?

0: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곡은요.
1: 예.
0: 아이브의 After Like입니다.
1: 애프터라이크. 이거는 언제쯤 만드신 노래죠?
0: 이 노래는요.
1: 예.
0: 3년 전, 4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지
1: 이게 보통 그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나요? 그러니까
0: 않네요.
1: 그 제목만 딱 얘기를 해도 그때 만들었었던 그 냄새, 막 이런 환경, 이런 게막 보이나요?
0: 너무 기억이 나죠.
1: 너무 기억나는구나. 그렇구나.
0: 고독하게
1: 고독하게.
0: 밤새면서.
1: 정말. 맞아. 보통 밤에 활동 많이 하시겠네요, 정말.
0: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가 낮을 되게 좋아해요. 햇빛 받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낮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1: 예.
0: 간혹 가다 이제 새벽 늦게 아니면 아침 이렇게 끝나면
1: 그렇지.
0: 또
1: 맞아.
0: 늦게 일어나고.
1: 그렇게 계속 작업이 이어지니까. 맞아요.
0: 시차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1: 아이브의 노래 After Like라는 노래 두 번째는요?
0: 두 번째는요.
1: 예.
0: 이제 딘딘 선배님과
1: 예.
0: 송하영님의 잠이 안 와.
1: 잠이 안 와. 이건 언제 곡이에요?
0: 이거는 사실 작년에 나온
1: 아, 얼마 안
0: 노래예요.
1: 됐구나.
0: 작년에 나온 또 효자곡 중 하나.
1: 아, 그래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곡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0: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는
1: 예.
0: 완전한 댄스곡 하나와
1: 예.
0: 두 번째는 좀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1: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까지. 우리 슬레이님이 작업하신 곡 중에서 우리 바다님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아이브의 After Like, 송하영과 딘딘이 함께 부른 잠이 안 와.

0: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그리고 송하영과 딘딘이 함께 부른 노래 잠이 안 와, 이렇게 두곡 들었는데 와, 두곡다 너무 좋네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도 서로 다 다르면서, 이렇게 그러면 아이브의 음색 그리고 딘딘 송하영님의 음색을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어떻게 어떤 곡이 좀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오나요? 그런 게 감각인가요? 그런 게 프로듀서로서 가져야 돼?
1: 그런 감각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생기는 연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0: 연륜이 생길 수도 있고 경험도 되게 많아질 테니까.
1: 그런 건것 같습니다.
0: 와, 딘딘님까지 새로 보게 된다고, 잠이 안 와라는 노래. 저도 아까 음악 나오는 동안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딘딘님도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1: 맞아요.
0: 예능인인
1: 목소리가
0: 줄
1: 되게
0: 알았어요.
1: 좋아요.
0: 예능인인 줄 저.
1: 올라라운더.
0: 그러니까. 최근에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딘딘님이 좀 이렇게 연예인들은 이런 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그쵸? 예,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뭐 돈에
1: 개념도
0: 대한 개념이 없어! 막 이러면서. 팽수리님은 초대석에 다른 분들이 오셔도 늘 언제나 경청하는 생선님인데, 특히 같은 업계인 가수분들이 오면 더 집중하지. 전 계속 물어봐요, 진짜. 난 너무 궁금해서. 아우, 아우, 저는 너무. 슬레이님, 그러면 또 저의 또 개인적인 질문.
1: 선배님이시니까.
0: 제 음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 들어봤죠.
0: 어떤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 자,
0: 어떤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 가사가, 제목이 정확히 지금
0: 예.
1: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 생선님이 하는,
0: 생선님의 편지.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거 들어보셨구나.
1: 그거와 다른 노래들도
0: 잘될 거야도 있었고.
1: 복면가왕 나오신 것도
0: 아, 그것도
1: 들어봤었고,
0: 들어보셨어요? 어떡해!
1: 진짜,
0: 관심이 많으시네요.
1: 너무 잘 부르셔서,
0: 진짜요? 진짜요?
1: 사실은
0: 그러게.
1: 딱 하나 보고 이제 끌 수도 있었지만 딱 보고
0: 진짜요?
1: 너무 잘 보시네. 다른 것도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게 된 그런
0: 진짜요?
1: 케이스였어요.
0: 진짜요? 어떡하면 좋아, 나.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한테 어울리는 곡이 떠오르세요?
1: 저는 제가 꼭 이렇게 아까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싶은 곡이 있었다 했지만 그런 노래 중에 사실 목소리에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모 선생님과 되게 어느 정도 닮아 있는
0: 김건모 선생님이 됐구나. 김건모님.
1: 닮아인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더 조금 더 담백하게 부르신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잔잔한 발라드에 더잘
0: 맞아요.
1: 섞으면
0: 저 되게
1: 어떨까?
0: 좋아해요. 잔잔한
1: 그런 게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진짜요? 그럼 진짜
1: 그래서
0: 저 노래 만들어 주실 거예요?
1: 전 무조건 만들어야죠.
0: 저한테 어울리는 노래?
1: 제가 너무 팬이라서.
0: 그거 부르면요. 그러면 딱 이렇게 프로듀서님이 딱 들으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정까지, 저는 완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1: 딱,
0: 이 정도까지 만들면 얘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거.
1: 그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선이나 음역대나
0: 어떡해요?
1: 리듬 타는 그런 것들도.
0: 그딱 느껴져요? 어떡해? 이게 관심 있어서 복면가왕까지 봤다는 거는.
1: 진짜, 진짜 잘 봤습니다.
0: 진짜요? 나 지금 되게 막 떨리네요. 우리 11시 25분인데 계속 얘기하고 싶네요.
1: 저도.
0: 정말. 그러시구나. 너무 좋습니다. 김우주님이 생선님 광대 올라가는 소리 저희도 같이 신난다고. 저 진짜 신나잖아요. 크리스탈님은 곡을 만들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와,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 아티스트에 따라 영감을 얻나요?
1: 저는 아티스트들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세상 모든 것에 다 영감을 얻는 것 같고. 근데 제 상황에, 이게 이제 남의 상황에 제가 잘 ESTJ이다 보니까 MBTI가 잘 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 상황에 되게 대입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음악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합니다.
0: 본인의 인생과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
0: 네.
1: 그러시구나. 시아나리님은 혹시 음악 작업하다가 미술로 다시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 아니지만 그림 그리고
0: 꼭 네,
1: 정말.
0: 그런 스타일이에요. 작업할 때는
1: 몸 관리도 따로 하시죠?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시구나. 절제가 좀잘 되세요? 그런 게? 관리가 좀
0: 아,
1: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이런 쪽은 아니시구나.
0: 그런 것 같아요.
1: 그쵸?
0: 근데 해외를 나가면 살짝 해이해지는 것 같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제 환경에서 딱잘 잡혀 있는 것
1: 아,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라는 게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부터 미술에서 음악으로 갈때나 버클리 음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실현을 한 것부터, 와. 저는 슬레이님과 오늘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한번 나눠봤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까 물론 저에게 곡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너무 호감이 생겨서요. 다음번에 또 좋은 노래 또 발표하시면 또 나와 주실 거죠?
0: 꼭 불러주십시오. 꼭
1: 정말요?
0: 나오겠습니다.
1: 그러면 저랑 저것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노래는 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같이 듀엣도 하나 해야 돼요.
0: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약속하신 거죠?
1: 아니, 저야 너무
0: 네.
1: 영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0: 제가 한번 또 진취적으로
1: 그럼
0: 움직여
1: 오늘
0: 봐야
1: 우리가 1일이에요, 1일. 친해진 거 1일.
0: 기록을 해놔야겠네요.
1: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0: 안녕하세요. 슬레이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바다님들도 많겠지만, 오늘 앞으로 저희 다 같이.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9462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말이죠. 지난 어버이날에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 평소 안 하던 설거지에 도전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컵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결국 컵 하나 깼어요. 효도 한번 해보려다가 엄마한테 등짝만 맞았네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 다 엄마들이 만들어낸 거래요. 이렇게 안 하던 일을 자식들이 도와주면 꼭 사고를 치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요? 그래도 꼬르륵꼬르 소리가 나요.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이 소리가 들릴까봐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그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그거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본인 귀에는 더 잘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그래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소화가 지금 안 되는 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진단을 좀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전부 다루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꽉 채워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있고요. 반디에 메시지도 있고 유튜브 댓글도 있고 인별그램 DM도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올게요. 정아로가 부르는 괜찮아 괜찮아, 담소네 공방의 노래 친구.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5월 12일 화요일 정승재의 경청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김우주님이 슬레이님과 생선님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저 완전 느꼈어요 오늘. 아응 기대되잖아요. 저도 기대돼요. 어떡해요? 저 이제 발라드 가는 거예요. 임영웅님이랑 똑같다. 트로트에서 발라드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저. 박찬우님. 오늘도 승재쌤의 따뜻한 말씀과 진행에 꿀이 뚝뚝하다고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LUJ님은 생선님 요즘 야이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큰일 났네. 저 지금 빨리 이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와이셔츠 맞추러 갔어요. 얼마 전에 정장 입을 일이 있는데 이거 배가 안 잠겨가지고 지금 저 되게 괴롭답니다. 점점 예뻐지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바다님들. 기다릴 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곡 제가 준비한 곡은 영카이와 민니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파란색 블루라는 노래죠.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잘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12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슬란드의 아티스트 아우스게르의 베르트캉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선상 뭐였죠? 칵테일 파티 풀장에서 벌이는 서커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풀장 주변에서 살사 파티 뭐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숨어 있었네요. 수영 경기인데 양모로 만든 민속 의상을 입고 수영 경주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에 담근 양모 스웨터 한번 들어보셨어요? 와, 그거 어마무시한 무게 차이가 나던데. 이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수영을 참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요. 예전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뭐 그쯤에는 초에 이 섬나라치고는 국민들의 수영 실력이 영 형편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익사 사고가 꽤나 자주 일어났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영 교육 의무화하자.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좀 수영 실력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수영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됐답니다. 그런 또 생존에 관한 역사가 있어요. 수영 관련해선. 지금은 뭐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리, 아이슬란드의 총리도 수영장에서 이렇게 미팅,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 아이슬란드 문화에 깊이 있는 그런 요소인지 알것 같네요. 수영 좋아하는데 동네에 수영장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부럽네요. 아이슬란드로 이민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3892 문자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추신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아림님도 아실지라고요. 아림님은 나름 그 한국도 수영 인구들 많고 그 인프라가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수영장 그 도장 깨기처럼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면서 메달 따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천사 옆집님께서 아이슬란드 웬만한 사람들 다 수영할 줄 알겠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그 수영, 국민 수영 교육의 오랜 그 효과겠죠. 예. 아이다7723님께서 수영도 학과 과목에 넣어야 할 듯.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서바이벌 스킬로 아마 초등생부터 이런, 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예. 섬나라인데, 뭐, 약간 과장이겠지만 1800년대 말에는 섬 전체 아이슬란드 전체를 통틀어서 10명이 안 됐대요. 수영을 할줄 아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보내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요 재즈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시면 새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 나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라는 테마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좋은 사연은 또 공개방송 현장에서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에 또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죠. 음악 두곡 듣고 오죠. 이탈리아의 최신 팝두 곡입니다. 풀미나치가 부릅니다. 말레데토메. 나란 놈은 이어지는 곡은 파울라 레티의 스테사 디렉티오네 같은 방향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이탈리아의 파올라 레치의 최신곡 스테사 디렉시오네 같은 방향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올해 발표된 폴미나치가 부른 말레데토 메 나란 놈은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고백할 절호의 그 기회에서 말을 못해서 이불킥하는 상황 같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우리는 모두 이 대목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동원된 강아지가 됩니다. 오래전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대 반전 개그를 터뜨리기 직전 이 음악의 한 조각을 효과 음향으로 남용했었죠. 시작은 헐리우드 감독 퀸틴 타란티노의 2003년 액션 영화 킬빌 발륨 1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세력을 떨치던 일본 야쿠자 두목 오렌 이시이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등장할 때 느릿해진 화면 위로 이 음악이 흘러나왔죠. 광분한 관악기와 드럼이 연신 폭발하는 가운데 일렉트릭 기타는 느긋하고도 오만하게 그 불지옥을 횡단하는 음악은 발표 13년 만에 글로벌 팝 히트 넘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음악을 만들고 연주한 아티스트는 일본의 기타 히어로 기타 사무라이라는 새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일찍부터 따로 부른 별명이 있더군요. 비트 마스터 호테이.

허테이 노모야수. 그는 1962년 한국인 아버지, 러시아계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타를 시작한 건 중학교 시절인데요. 영국의 글램록 밴드 티렉스의 음악을

기타리스트로 이야기됩니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피킹은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심지어 보컬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리듬감, 타격감,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이런 영화를 비롯해서 세계의 영화를 섭렵하는 퀸틴 타란티노가 이렇게 발견한 이 음악을 재맥락화한 거죠. 탁월하게 자신의 영화 킬빌의 볼륨 1에서 또이 유명한 장면에서 사용하면서 상부상조 한 거죠. 이거는 중요한 디테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찾으니까 이런 게 먼저 또 뜨네요. 일본 저작권 협회 기준으로 바로 호데이의 이 곡은 해외 수입 기준 일본 최고 수익 음원 10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그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또 고정적으로 이 효과 음향으로 쓰였다는 그런 예도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용 횟수와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호데이가 40여 년의 커리어를 가졌지만 아마도 이 곡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나? 그렇게 따지니까 또 21세기의 그 기타 리프만으로도 정말 유명한 곡 하나 또 떠오릅니다. 쉬크라는 밴드 출신의 나일 로저스가 그 다프트 펑크하고 Get Lucky라는 그 곡을 함께 연주한 적이 있죠. 그 Get Lucky라는 곡의 멜로디도 좋지만 이 나일 로저스의 리듬 기타, 이 커팅 이게 또 어마무시하게 또 여기저기서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호테이의 이 명예도 박예도 없는 싸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호테이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싱어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곡에서는 본인이 또 직접 노래도 했죠. Move Your Body. 테크노 음악가의 DJ 프로듀서인 일본의 덴키 그루브와 함께 발표한 기타 리듬 볼륨 8, 여덟 번째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이런 기타 리듬이라는 테마, 이 브랜드로 여태 여덟 개 볼륨의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성인 것 같습니다. 뭐 테크노가 될 수도 있고 로커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오케스트레이션 아까 그런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런 실험 기타 자신의 기타 어떤 그런 타임라인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인가?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음악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위라는 밴드는 한 획을 걷다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뉴웨이브나 그 펑크의 모습이 일본화된 그런 또 그런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는 비주얼 K의 우리가 약간 원조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도 자신들의 그 보이 시절의 음악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풍성한 디스코그래피에 호테이 도마 야수 이 사람이 또 한국계 반은 한국계 아티스트라 그러니까 또 놀랍네요. 내일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의 70년대 샹송 두곡 듣고 오죠. 니콜라 베이락의 So Far Away from LA 1975년 발표곡이고요. 76년에 베로니크 샹송이 발표한 Vancouver 이렇게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에밀리우 산티아구가 부르는 사이공입니다. 1989년 발표곡이죠. 소울 R&B 스타일의 발라드의 이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제목 사이공, 뭐 역사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떠오르죠. 전쟁 후에 이젠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노래에선 사이공은 감정의 파국과 혼란을 은유하는 공간의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사랑했으나 헤어졌고 이제 혼자 남아서 사랑했던 기억, 상실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Só você 할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절반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사이공의 한 조각 같다. 하지만 넌 거울에 립스틱으로 작별의 메시지를 썼지. 그래, 가, 나의 별. 하늘을 네온빛으로 물들이며 이 도시를 밝혀주던 너,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너의 빛.

가끔 너는 목적 없이 떠돌며 스스로를 내어주는 놀이를 하고 잠들지 않기 위해 꿈을 꾸지. 그리고 나는 거의 매번 널 떠날 생각을 하지만 네가 돌아오는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려. 밤이 내려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둠 속에서 저 별을 바라보는 게 참 좋다는 걸 알게 되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싸이공으로 돌아오길.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 음악이 전한 노래 브라질 아티스트 에밀리우 산티아고의 1989년 발표곡 사이공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작곡할 때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이 영화를 보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거울의 립스틱 요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 주인공 마틴 신 배우가 맡았던 윌라드 대위였나요? 호텔 방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죠. 환각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거울에다 립스틱으로 물 끄적이기도 하고 막 거울을 막 예, 파괴하는데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이 노랫말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별 메타포도 그러네요. 예, 그 금성 홍기라 그러나요? 별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베트남 기 국기 그 메타포도 예, 재미있게 겹치네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재즈노트가 있죠.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한주 건너뛰고요. 오늘 지난주에 만나뵌 구원투수 김학선님과 함께하는 뮤직파일 두 번째 시간 잠시 후 이어집니다. 알제리의 아티스트 수앗 마시의 최신 신보 DJ 선곡 시간에 소개도 했었던 음반이죠. 자가트에서 소톤 목소리 이곡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젠젠 다이크츠잖아이 데스요.
0: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 형용사의 기본형과 정중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나 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필요하다.
1: 必要다. 必要다.
0: 必要다. 필요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히즈요까지 나옵니다. 필요, 필요함인데요. 이 뒤에 조동사 다를 연결해서 히즈요다라고 하면 필요하다가 됩니다. 필요합니다는요?
1: 히즈요데스.
0: 히즈요데스.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1: 시간가 히즈요다.
0: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시간가 히즈요데스.
0: 이번에는 조용하다.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시즈카다. 조용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사전 찾으면 시즈까까지 나옵니다. 조용, 조용함이란 뜻이죠. 뒤에 조동사 다 연결해서 시즈까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란 뜻이 됩니다. 조용합니다는요,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교실이 조용하다.
1: 교실가 시즈카다.
0: 교실이 조용합니다.
1: 교실가 시즈카데스.
0: 다음 단어 볼게요. 휴일.
1: 휴지츠. 휴지츠.
0: 휴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휴지츠. 더 간단한 단어 있죠?
1: 야스미.
0: 야스미. 우리가 휴일 할 때 휴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야스미라고 합니다. 선생님, 야스미 말고도 또 있는데요?
1: 야스미노 히.
0: 야스미노 히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공원.
1: 고엔. 고엔.
0: 공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행. 앞서 조용하다란 의미의 나형용사 시즈카다 나왔는데요. 공원이 조용하다.
1: 고행가 시즈카다.
0: 고행가 시즈카다. 공원이 조용합니다.
1: 고행가 시즈카데스.
0: 고행가 시즈카데스. 나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한자.
1: 간지.

0: 간지.
1: 한자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간지. 집은요?
0: 이에, 이에.
1: 집가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이에라고 합니다. 힘들다.
0: 다이헨다, 다이헨다.
1: 다이엔다. 힘들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다이행까지만 나와요. 힘듦, 큰일,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요. 이 뒤에 다를 연결해서 다이엔다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힘듭니다는요?
0: 다이헨데스.
1: 다이엔데스,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죠? 일이 힘들다.
0: 시고토가 다이헨다.
1: 시고토가 다이엔다. 일이 힘들어요.
0: 시고토가 다이헨데스.
1: 시고토가 다이엔데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가하다.
0: 히마다. 히마다.
1: 힘하다. 한가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사전을 찾으면 히마까지만 나와요. 한가함이란 뜻인데요. 이 뒤에 다 연결해서 힘하다라고 하면 한가하다. 한가합니다는요.
0: 히마데스.
1: 히마데스. 나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한가해.
0: 今日は午後から暇だ。
1: 오늘은 오후부터 한가해요.
0: 今日は午後から暇です。
1: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의 부정형은 나 형용사의 어간에 다의 부정형인 대와 나의를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사 배웠을 때 기억나나요? 명사에서 부정형태 어떻게 만들었죠? 명사 뒤에 대와 나의 붙였습니다. 이 대와 나의는 다의 부정형이었죠. 그런데 나 형용사도 수로가 될때이 다를 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나 형용사의 부정형도 다의 부정형인 대와 나의를 붙이면 돼요. 명사와 동일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럼 정중한 부정형은요? 대와 나의 데스 혹은 대와 아리마생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화문에서는요? 대화의 줄임말인 자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자 나이 혹은 자 나이 데스, 자 아리마생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필요하다.
0: 必要だ.
1: 필요하지 않다.
0: 必要ではない. 必要ではない.
1: 필요하지 않습니다.
0: 必要ではないです. 必要ではないです.
1: 혹은
0: 必要ではありません. 必要ではありません.
1: 必要다,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必요까지만 나온다고 했죠. 필요 혹은 필요함입니다. 수로가 되기 위해서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다가 연결됐어요. 명사랑 동일하죠? 그러면

0: 맞아 나이 ですか?
1: でも、하지만 그래도 2시간 와ちょっと2시간은 좀 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심하다, 한가하다, 심심하다. 부정 형태는요. 다의 부정 형태인 대와 나이 연결해서요. 히마데와 나이라고 하면 심심하지 않다. 정중한 형태는요. 히마데와 나이 데스. 히마데와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이죠. 회화문에서 대화를 자로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히마자 나이 데스라고 하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의문형은요. 까 연결합니다. 그래서 히마자 나이 데스까? 심심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でも、2時間はちょっと、暇じゃないですか?
1: 이어서 보면요.
0: 通学時間はドラマ鑑賞タイムです。全然退屈じゃないですよ。
1: 通学時間は、통학 시간은 드라마 감상 타임 です。 드라마 감상 시간이에요. 젠젠 전혀 다이크츠 자나이 데스요. 다이크츠 자 다이크즈다라고 하면 심심하다, 지루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부정 형태는요. 다를 대화 나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다이크즈 대화 나이, 지루하지 않다. 정중한 형태는요. 대화 나이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쓰면 되는 거죠. 회화체에서는 대화를 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다이크즈자 나이 데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종조사 요가 나왔어요. 본인의 의견을 강조해서 혹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종조사입니다. 다이크츠자 나이 데스요. 지루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通学時間はドラマ鑑賞タイムです。全然退屈じゃないですよ。
1: 이어서 보면요.
0: それはいいですね。
1: それはいいですね。 그거 좋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좋다. 이 형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이 뒤에 데스만 붙이면 돼요. 이는 좋다, 이 데스,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それはいいです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え?ワンさんの家から大学まで2時間ですか?
3: はい、でもそんなに大変じゃありません。
2: でも、2時間はちょっと暇じゃないですか?
3: 通学時間はドラマ鑑賞タイムです。全然退屈じゃないですよ。
2: それはいいですね。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ケーキ、ケーキ、
1: 케이크, 케이크고요.
0: クッキー、クッキー、
1: 쿠키, 쿠키입니다.
0: ビスケット、ビスケット。
1: 비스켓도 비스킷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はい、クッキーの초음과자음으로사음절로발음을하셔야하고요。ビスケットラゴアイテ、キシラヌンパレムン、イルボノイソヌン、ケットラゴパレムアムニダ。
1: 랜덤 박스 지식, 골든 위크 뒤에 찾아오는 5월병. 이번에 4월 말과 5월 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긴 연휴인 골든위크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나면 일본 사회에는 5월병이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찾아오는데요. 선생님, 이 5월병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바로 5월병입니다. 일본은 4월에 새학년과 새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달 동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5월 초에 골든위크를 지나 한숨을 돌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문득 무기력감이나 가벼운 우울감, 의욕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0: 네, 196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특히 입학한 지 얼마 안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일시적인 소진 상태는 1960년대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5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4월에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학사, 채용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0: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2: 지난 시간에 약간 시간이 부족했나요?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실례지만 좀 여쭤볼게요.
3: 麻烦您问一下.
2: 야, 요거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麻烦您 블라블라 나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볼게요. 칭원할 때 원을 집어넣어서 죄송하지만 잠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 麻烦您问一下.
2: 혹은 그냥 두 글자로 칭원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可以的.
2: 네. 기차역은 어떻게 가나요?
3: 火车站怎么走?
2: 怎么走? 怎么去? 차이점 바로 안 나오면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습이 잘 돼 있으면 오늘 문장 정말 시간이 없어.
3: 真没时间을
2: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没는 没有의 줄임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 살펴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행사, 이벤트라고 외우세요. 절대 활동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3: 活动.
2: 선생님, 안 웃기면 웃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호동입니다.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씨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호동. 네. 지금 청취자분들 한 7분은 웃으셨어요. 피디님은 미동도 없네요.
3: 你确信是七个人吗?
2: 아, 지금 7명 맞습니다. 네, 호동. 글 남겨주세요. 웃었다고. 호동.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요. 활동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야, 밥 먹었으면 좀 눕지 말고 좀 호동 봐. 좀
3: 움직이다.
2: 네, 좀 움직여. 이렇게도 쓰이니까 이것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이벤트. 그래서 마트 가시면 오늘 무슨 행사 있나요? 요샤머 호동.
3: 네. 而且我特别喜欢打折活动.
2: 할인 행사를 중국어로
3: 打折活动.
2: DAZHE 치시면 나올 겁니다. 좋아요. 엄청 매우
3: 特别.
2: 이 特别는요. 스페셜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용사나 동사 앞에 있으면 그냥 매우예요. 非常이나 很 뒤에 있어야 스페셜의 뜻이에요. 非常 特别. 이럴 때는 스페셜이죠.
3: 맞죠.
2: 네, 기억하시고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밥 먹고 싶다. 하고 싶다.
3: 想.
2: 이 되려면 동사가 뒤에 딱 있어야 됩니다.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나 밥 먹고 싶어요.
3: 我想吃饭.
2: 나 밥 먹고 싶지 않아요.
3: 我不想吃饭.
2: 지금 저희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셔야죠. 我不想吃饭.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나 하지만
3: 단
2: 두 글자로 입니다. 시 집어넣어서
3: 단시.
2: 네, 줄여서 단. 단시.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문장 맨 앞에 혹은 쉼표 뒤에 위치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3: 真.
2: 우리 오늘 제목이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3: 真没时间.
2: 혹은 没有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3: 真没有时间.
2: 당연히 没时间을 많이 쓰겠죠. 저 지금 발음 틀릴 뻔했어요, 여러분. 没时间 다 알아들어요. 틀린 발음이에요. 没 아니죠?
3: 没
2: 왜 올라가야 돼요? 아아 没时间 이성이 길어야 예뻐요. 没时间 같이 한번 해보시죠.
3: 아, 所以你这么漂亮吗? 발음 잘하니까 아, 예뻐요?
2: 아, 발음. 저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매 시간 발음해주세요.
3: 매 시간?
2: 선생님은 참 여유있게 하시네요. 매 시간? 중국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3: 예뻐요.
2: 네, 알겠습니다.
3: 예뻤어요?
2: 아유, 그냥 쏘알라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3: 맞아요. 아,
2: 관둬요, 됩시다.
3: 쏘알라.
2: 쏘알라. 맨 뒤에 발을 집어넣어서 쏘알라봐 해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너한테 뭐 말하려고 했는데 에이, 뭐 말해 뭐해 듣지도 않는데 쏘알라봐.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뭐뭐도.
3: 예.
2: 어? 쉬운 단어가 왔죠? 나도 너 사랑해.
3: 我也爱你.
2: 수러,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다음에.
3: 下次.
2: 다음에 우리 밥 먹자.
3: 下次一起吃饭吧.
2: 我们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3: 下次我们一起吃饭吧.
2: 혹은.
3: 我们下次一起吃饭吧.
2: 下次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我们 비슷한 말로.
3: 咱.
2: 혹은 먼 집어넣어서.
3: 咱们.
2: 그렇죠. 咱们은요. 이거 Q&A에서 어떤 분이 저 중국어 5년 만에 드디어 확실하게 성쌤 덕분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3: 오.
2: 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모두 강조할 때는 咱们을 쓰는 겁니다.
3: 没错.
2: 네, 그래요. 我们은 아닐 수도 있고요. 在는 오, 그 유명한 말. 잘가, 안녕히 계세요.
3: 再见.
2: 네, 再见 할 때 다시 말해봐. 자, 쉬어봐.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함께, 이치랑 비슷한 말이죠.
3: 이块.
2: 오, 이치吃饭 같은 말로.
3: 이块吃饭.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3: 没错.
2: 좋아요. 단어 한번 살펴봤고요.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4: 第六课, 真没时间。 明天的活动你去不去?
5: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去吧。明天的活动你去不去?
6: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
5: 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儿去吧。
2: 내일의 행사 너 가 안 가?
3: 明天的活动你去不去?
2: 명사 사이에 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의예요. 내일의 행사 너 가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엄청나게 가고 싶어.
3: 我特别想去.
2: 이 트어 발음 들어볼게요. 선생님 발음.
3: 트어.
2: 터 아니고 트도 아니고 트어예요. 굳이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트어비에 기억하시고요. 근데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
3: 但真没时间.
2: 선생님 한국어 잘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말할 때
3: 하지만 하지만 가끔 써요.
2: 정말 안 쓰는 말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3: 아 그래요?
2: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쓰면 굳이 쓰면 근데.
3: 아, 那是因为我的韩国语还서툴러요.
2: 아, 아니 선생님 서투르는 게 아니고요. 한국인들도 제가 믿어요. 안 쓰리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아하. 그러나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딴시를 많이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라고 할 때 역접의 관계죠 보통. 근데 뭔가 반전을 말할 때 정말 쓰는 거니까 딱딱하게 그러나 하지만으로 외우지 말란 뜻이에요 제 말씀. 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됐어 그럼.
3: 나算了.
2: 그러면이 나입니다. 저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이에요. 그럼 관둬 다시 한번.
3: 나算了.
2: 나도 안 갈래.
3: 我也不去了.
2: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我 그다음 반삼성 我也 뚝 떨어집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3: 我也不去了.
2: 어떤 분들에겐 복습이네요. 不 동사 러는 뭐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하려 하다가 안 할 때는 不 뒤에 러를 씁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해요 옆에서. 아이 안 먹을래.
3: 不吃了.
2: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 말 안 할래.
3: 不说了.
2: 이런 식으로.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다시.
3: 下次咱再一块去吧.
2: 이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下次咱们再一起去吧. 이게 쉬운 버전이죠.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4: 明天的活动你去不去?
5: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去吧。明天的活动你去不去?
6: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
5: 那算了,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去吧。
2: EBS 초급 중국어. 네, 50페이지 어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정반 의문문.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어려운 겁니다. 똑바로 물어봤다, 반대로 물어봤다. 볼까요? 너 먹어 안 먹어? 니 치마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 니 치부치?
2: 선생님 근데요. 요 정반 의문문은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시다.
2: 니 치부치?
3: 니 치부치?
2: 화날 때 보통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맞죠, 선생님?
3: 네, 아이즈. 不吃饭的时候.
2: 아이가 밥 먹을 때.
3: 니 치부치?
2: 도대체 먹어 안 먹어? 네. 그럴 때는 진짜 화를 낼 때 중국 사람들이 니 따오디 치마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3: 네.
2: 요것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워 안 추워?
3: 今天冷不冷?
2: 당연히 말을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3: 今天冷吗?
2: 그렇죠. 여기 좋아 안 좋아? 저리 하오마?
3: 저리 好不好?
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는 저리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3: 짤이라고도
2: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짤 한 단어예요, 여러분. 얼화를 집어넣다 이렇게 오지 마시고 여기가 짤, 여기는 절리, 저기는 날, 혹은
3: 나리.
2: 어디는 날,
3: 나리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3: 선생님, 有很多听友在留言板게시판에
2: 네.
3: 初级汉语难不难? 물어봐요.
2: 아, 초급 중국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3: 네. 难不难?
2: 난.
3: 不难.
2: 아, 不难, 안 어려워요.
3: 네. 같이 하면 不难.
2: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난, 但是. 근데, 一起学习, 不难. 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죠.
3: 네.
2: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3: 미안해요.
2: 아니, 아니, 아니. 사과를 하고 그러세요, 선생님. 자, 됐어, 됐어.
3: 算了.
2: 나 안 살래.
3: 我不买了.
2: 그렇죠. 사려고 하는데 안 사는 거니까 너를 쓴 겁니다. 아, 됐어. 이따 다시 얘기해.
3: 算了,以后再说吧.
2: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말투가 뭔가 아 됐어 이런 말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상황에 많이 쓰이는 거죠, 선생님.
3: 是的.
2: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투르지만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이치 같은 말로 이퀄 한번 입에 붙어 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자. 오면 이치 칸바 같은 말.
3: 我们一块看吧.
2: 선생님,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 我们, 咱们 차이점. 아직 mm-hmm.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3: 好吧.
2: 네, 청취자분들 10분을 모셨어요.
3: Uh-huh.
2: 네, 우리 인사합시다. 아, 안녕하세요, 大家好.
3: 大家好, 我是王老师.
2: 네, 我是성구현. 我们是 초급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咱们是 초급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3: 我们是.
2: 그렇죠. 절대로 咱们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우리는 초급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듣는 청취자분들이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초급 중국어.
3: 咱们一起唱歌吧.
2: 우리 함께 불러요.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咱们. 근데 거기서 워먼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워먼이 제일 범위가 큰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다 같이 노래합시다.
3: 大家一块唱.
2: 唱. 창 뒤에 제일 많이 붙는 게 노래라는 단어.
3: 그
2: 오빠 형이랑 발음이 똑같아요.
3: 이양다.
2: 당연히 한자는 다른데 한자가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네, 살펴보시고요. 다자 이치 창 해도 괜찮습니다. 이치 너 같이 놀고 싶어?
3: 니샹 이치 왈마?
2: 혹은 이

0: 5块 집어넣어서.
1: 你想一块儿玩吗？
0: 저는 선생님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10년 정도.
1: 嗯哼。
0: 그래서 이퀄 많이 썼던 것
1: 아,
0: 같아요.
1: 北京人经常
0: 예,
1: 说一块儿
0: 많이
1: 吗？
0: 쓴것 같아요. 제
1: 아하。
0: 기준에서는요. 네,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니 샹. 샹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이성이니까. 또 삼성 이성. 아, 아, 샹이.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니 샹이. 니 샹이퀄. 이렇게. 다시 들어볼게요.
1: 你想一块儿玩吗？
0: 이렇게. 모두 함께 마셔요.
1: 大家一块儿喝吧。
0: 마시다 발음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1: 喝。
0: 허, 약간 저 어때요, 여러분? 목소리 좀 긁었죠? 허, 허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 아니고 흐도 아니고 허. 네, 이치 허바 이퀄 허바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让我们一块儿进入深化练习。
0: 아유, 센스 있게 또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치 했다가 오늘은 또 이퀄 쓰셨습니다.
1: 是跟你学的。
0: 아, 저에게 배웠다 그러시는데
1: 맞아요。
0: 우리 왕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세요. 네, 정말 너무 겸손합니다. 겸손하다 중국어로
1: 谦虚。
0: QIANXU 치면 나옵니다. 둘다 일성이에요. 老师您 太 谦虚了.
1: 哪里哪里？
0: 哪里는요?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 네，
0: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한자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 맞아요.
0: 네. 오후에 우리 같이 커피 마시자.
1: 下午咱们一块儿喝咖啡吧。
0: 야, 잠만 쓴거 보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1: 맞아요.
0: 좋았습니다. 이퀄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다? 이치.
1: 一起。
0: 그렇죠. 너 오늘 피곤해, 안 피곤해? 니 今天 累吗?
1: 你今天累不累？
0: 이렇게 말이 쓸수 있습니다. 그의 옷은 굉장히 특별해.
1: 他的衣服非常特别。
0: 옷이 중국어로
1: 衣服。
0: 特别를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특별하다 보여드리려고요. 非常이나 很 뒤쪽에 있으면 어려운 말씀드리면 수로로 쓰이면 얘가 특별해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他的衣服。非常特别，
0: 그럼 됐어.
1: 那就算了吧。
0: 표현 한 걸음 더니까 조금 더 확장 표현이잖아요. 쏘알라바 앞에 지오 정말 많이 집어넣습니다. 지오의 뜻을 분석하려기보단 중국인의 그런 회화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통째로 암기해 볼게요. 아, 그럼 됐어요, 그럼.
1: 那就算了吧。
0: 지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오, 나저 쏘알라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오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때그 바로.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真没时间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71에서 76번까지 매번 풀고 있죠. 여러분 같은 71에서 76번도 1주차, 2주차, 3주차 뒤로 갈수록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교재 지금 71쪽을 하고 있습니다. 850점 목표인 솔림. 노전은 두더지님, 이름도 독특하십니다.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그냥님, 야미님, 나무님, 슈퍼만보님, 김성혜님, 하루님, 류미래님, 잘 듣고 계시죠? 예, 그러면 준비.

0: registration, please go to the theatre's website and complete a volunteer registration form.
1: Number 74. What event will take place next Saturday? Number 75. What will people be able to see on Riverside Avenue? Number 76.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can listeners do on the website?
2: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어디서 벌어지는 대화냐? 이거는 where만 딱 밑줄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직업 장소 주제는 첫 부분에 답을 주죠. 그리고 72번은 그 인용된 문장을 쭉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이 문장의 의미는 이 문장 앞뒤를 잘 이제 함께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73번은 청자들이 무엇을 하도록 권장하냐 그랬어요. 어차피 파트4의 화자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encourage the listeners to do.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본문. Management, 경영진은 has recently decided, 최근에 결정했어요. To bring in additional employees, 추가 직원을 영입하기로. To handle the sharp rise in online order shipments. 잘 보세요. 온라인 주문 배송에 급격한 상승을 다루기 위한 during the holiday shopping season, 그 휴가 shopping season 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배송이에요. 배송. 온라인 배송을 다루기 위해 직원을 더 영입을 하는 거죠. 더 뽑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t the moment, 현재 we have 8 open positions. 우리가 8개 빈자리가 있어요. Mainly in packaging and dispatch operation.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돼요. 실제 들을 때는 포장과 배송 운영에 주로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포장에서 배송 이런 쪽이 이들이 하는 임무예요. 그럼 보기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건 logistics company, 물류회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A번이죠. B번은 병원, C번은 대학, D번은 이제 마케팅 회사인데 이런 회사보다는 주문 받아서 배송, 포장해가지고 배송하는 거. 이게 주 업무기 때문에 A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됩니다. 객관식이죠. 객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We place the job posting on a recruitment website. 우리가 채용 웹사이트에 그 채용 공고를 올렸죠. About 4 weeks ago. 4주 전에 기억해요. 4주 전에 올렸는데 But unfortunately, 불행히도 We've only received 3 applications so far. 지금까지 지원자 그 지원 서류 3장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문장에 바로 인용되는 문장의 의미를 묻는 건 그 앞 문장의 단서를 많이 준다 그랬죠. 아유 이거 저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저희 지금 지원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B번 A recruitment strategy needs adjustment. 이래갖고는 이거 채용 못하겠네. 8명이나 필요한데.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아 이래갖고는 지금 지원자 서류도 너무 적게 나오고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뭔가 채용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the management team, 경영팀은 has introduced an employee referral initiative. 보면 직원 추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나가냐면 beginning today, 오늘부터 시작해서 any staff member, 어떤 직원이든 who recommends a candidate who is eventually hired, 결국은 고용될 후보를 추천하는 직원은 누구나 will receive a $600 referral reward, 600달러 추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상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열심히 또 추천하겠죠, 사람들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돼서 73번 빨리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사람 채용 빨리 하자. 이런 취지니까 73번 정답은 D. Join a referral program. 여러분 리퍼럴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리퍼럴, 추천. 이게 파트

0: C5의 정답으로도 출제된 중요한 단어고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풀었으면 다음 문장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토익은 냉정해야 돼요. 아, 바로 다음 문제 풀고 있어야 돼요. 74번 문제 읽어야 돼요. 알았죠? 우리가 연습하니까 다시 보죠. I urge everyone here. 저는 여기 모두가 urge 목적어 투부 정사. 아, 많이 강조했죠.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 이 노력에 함께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So that we can attract more qualified applicants. 우리가 더 많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기 좋은 게 너무 많네요. Urge, persuade, motivate, inspire, encourage,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 패턴 있고, so that can. 이 so that can도 part 5에 많이 출제되죠. 아, 여기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파트 5의 중요한 문장들이 두 개 또 나와 있습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Management has recently decided to bring in additional employees to handle the sharp rise in online order shipments during the holiday shopping season. At the moment, we have 8 open positions, mainly in packaging and dispatch operations. We placed a job posting on a recruitment website about 4 weeks ago. But unfortunately, we've only received 3 applications so far. Because of this, the management team has introduced an employee referral initiative. Beginning today, any staff member who recommends a candidate who is eventually hired will receive a $600 referral reward. I urge everyone here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 so that we can attract more qualified applicants.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이제 74에서 76까지 같이 보시죠. 루틴에 충실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기본 하셔야죠.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예, 몸이 아파도 하시고 하세요. 아, 저도 이 지금 500번 넘게 시험 봐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기록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보람이 또 생겨요. 알았죠? 74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까? What event next Saturday 이렇게 밑줄을 그이죠. Next Saturday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75번 사람들은 Riverside Avenue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What see on Riverside Avenue.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6번 화자에 따르면 청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럼 이거는 What Listeners do on the website가 이제 키워드예요. 화자는 밑줄 그을 가치가 없어요. 어차피 파트 4 화자는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워드 밑줄을 그어두고 본문을 듣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죠. Attention residents of Riverton City. 여기 주민들께 알립니다. After nearly 8 months of remodeling, 8개월, 거의 8개월 동안의 리모델링이 있은 후, The Kinglish Theater는 will soon reopen to the public. 곧 대중에게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We invite you to join us next Saturday afternoon.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왜? To celebrate this special occasion. 이 특별한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극장이 다시 문을 여는 걸 기념해서 행사가 guided by several neighborhood cafes. 몇몇 이웃 카페가 제공하는 다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밑줄 짝. In addition 뒤에는 답을 줘요. 게다가 그럼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Be sure to visit the sculpture exhibition. 그 조각 전시회를 확실히 방문하십시오. Along Riverside Avenue를 따라 제공되는. 그럼 Riverside Avenue에 뭐가 있어요? 조각 전시회가 있네요. 75번 정답 B. A sculpture exhibition. B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where 이곳에서 아티스트들은 can display works 작품을 전시해 보여드릴 수 있죠. Inspired by important events in our city's past 우리 도시 과거에

0: 중요한 행사에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If you would like to assist with the celebration, 이 경축 행사를 돕고자 원한다면 please 동그라미, please 뒤에 답준다. Now, please, today. 파트 3, 4, 3총사요. 그 뒤에는 답이 나와요. 여기 please go to the theater's website로 가서 and complete a volunteer registration form. 자원봉사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달래요.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왜 가냐? 자원봉사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76번 정답은 B. Apply to volunteer.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죠.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ttention residents of Riverton City. After nearly 8 months of remodeling, the Kinglish Theatre will soon reopen to the public. We invite you to join us next Saturday afternoon to celebrate this special occasion. The events will include live performances, guided tours of the renovated building, and refreshments provided by several neighborhood cafes. In addition, be sure to visit the sculpture exhibition along Riverside Avenue, where artists will display works inspired by important events in our city's past. If you would like to assist with the celebration, please go to the theatre's website and complete a volunteer registration form.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는데요. 우리 They named me 토익킹. 이게 I was named 토익킹. They elected her president가 she was elected president. 어제 했죠? 그 이어지는 추가 예문입니다. 여기를 또 애정을 갖고 공부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가 정말 많아요. 또 여기서 또 유튜브도 링크도 있으니까 함께 또 들어가서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People call him a genius.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일컫습니다. He's called a geniu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By people은 이제 생략해버릴 수가 있어요. The company named the product Echomax.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면 The product was named Echomax.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이제 수동태에서 계속 명사로 유지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owever가 양보 구문, 뭐뭐라 하더라도 although 뭐 이런 개념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뭐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형부가 주동했다 이렇게 암기도 하죠.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할 때 however 형부 주동을 씁니다. 예문을 보죠. However difficult it may seem,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시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요. 토익 만 단어 어떻게 외우냐. 하다 보면 외울 수 있어요.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세요. 언제 외우냐. 100단어 안 외워지는 까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그 걱정이 먼저 앞서는 분은 걱정은 채워버리고 행동을 먼저 하세요. 저도 그 성공 특강이나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68에 dialogue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0: Mm-hmm.
1: 지난번에는 그 루이자하고 윌의 첫 만남,
0: yes.
1: first encounter를 해봤는데
0: yeah.
1: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0: Mm-hmm.
1: 서로 마음도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루이자의 생일 파티를 이제 하는 거예요.
0: 네.
1: 집에서.
0: 네네.
1: 근데 이제 윌이 거기 초대를 받고 uh-huh. 그 자리에는 뭐 친구도 있겠지만 그 사실 루이자의 남자친구가 있던 거예요.
0: Okay.
1: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 거기서 선물 공개를 하잖아요.
0: Uh-huh.
1: 그런 장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0: And just a

0: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해주면 아, 이 사람 날 생각하는구나.
1: Yes.
0: 그런 약간 느낌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것
1: Very
0: 같아요.
1: thoughtful.
0: Yeah. Okay. So, 여기 있는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표현은 마지막에 잘 보면요. 당장 입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She's really excited, right? 그러면서 뭔가를 입어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Try 목적어 on. Try something on입니다.
0: 네. 이건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입는 동작 강조할 때 put something on이라는
1: 네.
0: 표현을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1: 맞아요.
0: 뭐랑 이게 뭐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put on 같은 경우는 그냥 뭐를 입는 거고요. try something on은 이제 입어 보는 거예요. 특히나 if you go to the fitting room, right? 탈의실에서 you try things on, right? You're not sure if you're going to keep them, but you try them on.
0: 아직은 내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1: 네.
0: 방금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1: 네.
0: 한번 입어보죠 뭐
1: 맞아요.
0: 정말 시도해 보는 거네요.
1: Yeah.
0: Okay, so try something on. 자,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이거 진짜 옷 사러 갈때꼭 하는 말이잖아요.
1: Yeah.
0: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0: Can I try this on? 자, 이번에는요. 나 그거 벌써 입어봤는데 나한테 안 맞더라. 이런 느낌. 너무 작았던 거예요. 자, 난 이미 그걸 입어봤어.
1: I already tried it on.
0: 하지만 그건 내게 안 맞았어.
1: But it didn't fit me. I already tried it on, but it didn't fit me.
0: 네.
1: Are you sure it wasn't too big, 선생님?
0: 그건 아니에요. Trust me. 누구한테 맞는다라고 할때 재밌는 거는 그냥 fit 쓰고 사람을 바로 쓰면 됩니다.
1: 맞아요.
0: 전치사 필요 없어요.
1: Fits her, fits me.
0: 자, 세 번째는요. 마유는 그 스키니 청바지를 입어봤어.
1: Oh, no, no, no,
0: 입어볼
1: 선생님.
0: 순 있잖아요.
1: That's true.
0: 어떻게
1: 네.
0: 할까요?
1: Mayu tried on.

0: 꼬듯 쓸 때도 굉장히
1: Oh,
0: 많습니다.
1: yeah, that's true.
0: Right?
1: Yeah.
0: 항상 걔는 팬시한 옷만 입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1: So
0: 쓴다든가.
1: it does mean like something that stands out, but it could also mean that something is very like very high quality, right? Yeah.
0: That's right. 자, 다음은요. 호박벌.
1: 어,
0: 호박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Bumblebee라고
0: 뭔가
1: 합니다. I
0: 귀여워요.
1: know, Bumblebee. Do you know Transformers?
0: Yes,
1: Yeah,
0: yes.
1: they have the yellow car is
0: 맞네요.
1: Bumblebee.
0: 많이들 거기서 아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뭐 할로윈 같은데
1: Yeah.
0: 아기들 보통 막 이렇게 범블비로
1: Oh,
0: 커스튬 입히잖아요.
1: too cute.
0: Right. So 호박벌은 범블비. One word인가요?
1: One word,
0: One
1: yes.
0: word. 자, 그리고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타이즈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1: 네.
0: 사실은 타이츠죠.
1: 네,
0: 그거
1: 맞아요.
0: 영어로도 그냥 타이츠라고 하나요?
1: Yes, 이름절로 그냥 tights.
0: 타이츠.
1: 네.
0: Okay. TIGHT. 그리고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네요.
1: Yes,
0: 그렇죠?
1: because you have two legs.
0: 그러니까 팬트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타이츠라고 하는 게 맞고요.
1: 네,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그들, 그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1: 이제 원래는 them이라고 하는데요.
0: 그렇죠.
1: 오늘은 그냥 apostrophe m
0: 오.
1: 이렇게 써볼 거예요.
0: Apostrophe EM.
1: 네. 원어민들이 가끔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말할 때, 캐주얼하게 말할 때,
0: 네.
1: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0: 아, 이건 완전 비격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음할 때 M이 아니라 에 가깝게 하는 게
1: 맞아요.
0: 맞겠죠.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 너무 좋아. I like them. I love them.
0: 오.
1: Let's get them.
0: 뭔가 원어민스러운 그런 발음이
1: Yeah,
0: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초대하다, 목적어를 초대하다.
1: Invite 목적어 over. Invite someone over.
0: 네, 이 over이라는 걸 쓰는 것만으로도 뉘앙스가 살짝 달라지면서 물론 이제 초대는 하는 거지만 집으로 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있는 곳에 오라고 한다든가
1: Yeah.
0: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over가 약간 넘어와. 넘어서 일로 와.
0: 느낌이 확 왔어요. 넘어서 와. 동네로 동네잖아 같은 동네. 오케이,
1: 네.
0: so over 하고 나서 뭐 뒤에다가 무슨 뭐 to my house 이런 거안 써도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이미 약간 느낌이 들어 있어요.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절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1: Thank you.
0: 절 초대해 준 것에 대해.
1: For inviting me over. Thank you for inviting me over.
0: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주 멀리 있는 뭐 호텔에 있는 파티에 초대해 줄때 쓰는 것보다는
1: 네.
0: 집으로 초대했을 때 어울리겠네요.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세리나는 그들을 저녁 식사를 위해서 초대를 했어. 세리나는 그들을 초대했다.
1: Serena invited them
0: 저녁 식사를 위해.
1: over for dinner. Serena invited them over for dinner. 이 over를 또
0: 네.
1: come하고도 많이 써요. Come over.
0: come
1: 그러면
0: over.
1: 집으로 놀러 와.
0: 와, 희한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넘어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집으로 와라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들르다. 우리 잠깐 들르는 거
1: 네.
0: 뭐라고 할까요?
1: Come by. Come by.
0: 네. 사실 들른다라고 하는 뜻의 표현이 진짜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1: 네.
0: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ome by가
1: Yeah.
0: 되겠죠. 비슷한 표현 또몇개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1: 네, you can also say stop by, drop by,
0: Okay.
1: 그리고 come over도
0: Come
1: 되게
0: over.
1: 좀, 캐주얼하고 좀 가벼운 표현이에요. 네.
0: Okay. 자, 오늘은 come by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Okay.
0: 내 남자친구는 날 보려고 들렀어. 자, 내 남자친구는 들렀어.
1: My boyfriend came by.
0: 날 보려고.
1: To see me. My boyfriend came by to see me.
0: 두 번째는요. 나중에 우리 집 들러. 자, 내 장소에 들러.
1: Come by my place
0: 나중에.
1: later. Come by my place later.
0: 네.
1: 네, 그래서 집을 my place라고도 정말 많이
0: 아, 정말
1: 표현해요.
0: 많이 쓰죠. 본인이 뭐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닌 이상 거의 빼게 되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어딘가에 들른다라고 쓸 때는 그냥 방금 나온 것처럼 바로 뒤에, come by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1: Yes.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여태껏 최고의 명사. 여태껏 최고의 명사.
1: 네, 일단 최상급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ever만 붙이면 돼요. 네, 최상급 명사 ever.
0: Ever.

0: Ever에 억양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1: Oh, yeah, for sure.
0: Right?
1: Yeah.
0: 여태껏 이거니까.
1: Ever.
0: Ever. 자, 예를 들어서, 어, 이 케이크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이건 여태껏 최고의 케이크야. 자, 이건 최고의 케이크야.
1: This is the best cake.
0: 여태껏.
1: Ever. This is the best cake ever.
0: 누가 만들었을까요?
1: Oh, I bought it.
0: Oh, okay. Chef Mayu 아니었군요.
1: Oh, 네.
0: 자, 두 번째는요. 이것들은 진짜 여태껏 가장 귀여운 귀걸이들이야. 이러면서 뭔가 선물 받고 기분 좋아할 때. 자, 이것들은 가장 귀여운 귀걸이들이야.
1: These are the cutest earrings.
0: 여태껏.
1: Ever. These are the cutest earrings ever.
0: 네. 예전에 격식 표현으로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뭐. In history of all time.
1: Yes.
0: Right? 물론 그런 거 써도 좋지만 너무 딱딱할 수 있겠죠. 다 yeah. 이런 상황에서는, 캐주얼한
1: 맞아요.
0: 상황에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는 71이고요. 일단 위리 출발을 합니다. 생일에 절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저녁 식사 완전 맛있었어요. 자, 고마워요.
1: Thank you.
0: 절 초대해 준 것에 대해.
1: For inviting me over.
0: 당신의 생일을 위해.
1: For your birthday.
0: 그 저녁 식사는 완전히 맛있었어요.
1: The dinner was absolutely delicious. Thank you for inviting me over for your birthday. The dinner was absolutely delicious.
0: 네.
1: 원래 위린 좀 cynical하고 뭐 좀 sarcastic하는 것 같은데 absolutely delicious? 좀 뭔가 루이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0: 뭔가 냄새를 맡았군요. 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랬더니 루이자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왜요? 자, 고마워요.
1: Thank you.
0: 들러준 것에 대해.
1: For coming by.
0: 그건 뭐죠?
1: What is that?
0: 당신 손에, Will.
1: In your hand, Will. Thank you for coming by. What is that in your hand, Will?
0: 네, 그랬더니 약간 멋쩍어해요. 그래서 아, 저도 당신 주려고 뭘 하나 샀어요. 대단한 건 아닌데 당신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자, 전 당신에게 뭔가를 사줬어요, 또한.
1: Oh, I got you something too.
0: 그건 화려한 건 아니에요.
1: It's nothing fancy.
0: 하지만 전 당신이 그걸 좋아하길 바랍니다.
1: But I hope you like it. Oh, I got you something too. It's nothing fancy, but I hope you like it.
0: 네. 많이 아시겠지만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은 꾸며줄 때 바로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꾸며주죠. 그렇죠?
1: Yes.
0: Right?
1: Yeah.
0: So goo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good.
1: Mm-hmm.
0: 이런 식으로.
1: Yeah. So it's nothing fancy.
0: Right. Fancy nothing이 아니라.
1: 네,
0: right?
1: 맞아요.
0: 자, 그랬더니 뜯어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거 어디서 샀어요? 역대급으로 귀여운 호박벌 타이츠예요. 자, 전 그걸 믿을 수 없어요.
1: I can't believe it.
0: 어디에서 당신은 이것들을 샀죠?
1: Where did you get these?
0: 이것들은 가장 귀여운 호박벌 타이츠예요.
1: These are the cutest bumblebee tights.
0: 여태껏.
1: Ever. I can't believe it. Where did you get these? These are the cutest bumblebee tights ever.
0: Ever.
1: 네, 선생님 여기서 tights가 네. 주인공이니까
0: 네.
1: these라고 맞춰줘야죠.
0: 아,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렇죠? 왜 tights가 tights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1: Two legs.
0: 희한하게.
1: Yeah.
0: tights로.
1: In English.
0: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tights라고 부르는데.
1: Yeah.
0: There
1: must be a reason.
0: Right?
1: Yeah.
0: Okay.
1: But 맞아요. 영어로는 치 발음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tights.
0: Tights.
1: Yeah.
0: 타이츠가 아닙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루이자가 당장 입어볼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전 그것들을 입어볼 거예요. 지금.
1: Oh, I'm going to try them on now.
0: 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1: I can't tell you.
0: 얼마나 많이 제가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1: How much I love them. Oh, I'm going to try them on now. I can't tell you how much I love the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Thank you for inviting me over for your birthday. The dinner was absolutely delicious.
3: Thank you for coming by. What is that in your hand, Will?
2: Oh, I got you something, too. It's nothing fancy, but I hope you like it.
3: I can't believe it. Where did you get these? These are the cutest bumblebee tights ever. Oh, I'm going to try them on now. I can't tell you how much I love them.

0: And here's today's review.
1: 완전히, 전적으로.
0: Absolutely.
1: 화려한.
0: Fancy.
1: Tights.
0: Tights.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입어보다.
0: Try 목적어 on.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초대하다.
0: Invite 목적어 over. That's all. 6 to Saturday,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0: 좋아요.
1: 걔는 30분 전에 들렀어. 뭐 그는 30분 전에 들렀어.
0: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들르다, come by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굉장히 표현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응용 문장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0: 네.
1: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이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Mm-hmm. 소위 우리 이제 택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택배 업무를 이제 관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물류 기업들이죠.
2: 네.
1: 영어로 이제 logistics companies.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DHL이라든가 UPS, FedEx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가장 크고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근데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최근에 그 물류센터의 대규모 로봇 자동화 기능들을 이제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다뤄볼 기사입니다.
0: Yes, so this automation is no longer really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n this industry.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만나요.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Hi,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5: 우리 입지영을 보면 이제 본인의 꿈이나 본인의 삶 이런 거에 대한 긍정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사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답답한 심정에 대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셔도 돼요.
3: 그럼요.
5: 오늘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3: 네.
5: 저는 오늘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0, 40대들이 이제 겪고 있는 이제 사회 변화의 어떤 고충, 취업 관문을 뚫고 가정을 꾸리고 그랬는데 맞벌이, 육아, 그다음에 요즘 뭐 AI 시대에 막 너무나 변화가 많고 재테크 광풍, 뭐 집도 사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매운맛 현실과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좀 울고 싶어진다. 아, 이런 심정 느낄 때 있잖아요.
3: 네네네.
5: 저도 그래요 요즘에.
3: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5: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 있냐면 AI 때문에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오늘 만들어 놓은 게 내일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3: 아.
5: 너무 빨리 변하니까.
3: 맞아요. 저도 일하면서 AI 덕분에라고 할 수도 있지만 AI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5: 그렇죠, 그렇죠.
3: Yeah, 네. So yeah.
5: 사회 변화가 좀 힘든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겁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5: 이걸 오늘 저희가 영어로 바꾸면서 아 이런 심정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구나. 덕분에 또 그런 답답한 심정도 영어로 공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3: 네, 새싹 사연이고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사랑의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 필명은 또 너무나 긍정적으로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3: Al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6: Struggles of people in their 30s and 40s. When I was a student, I believed I was lucky to be born in a better time, thanks to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of the generations before us. But once I became an adult and faced reality, I realized it wouldn't be easy. Landing a job and building a family has been overwhelming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Many of us are struggling just to get through each day, juggling double incomes and raising children. Plus, we're constantly being pulled into ever-changing investment trends. There's even a new term, sudden poor, to describe people who are left behind. To avoid that, people say you have to buy real estate and invest in stocks, both in the U.S. and Korea. Sometimes the harsh reality and competition feel so overwhelming that I want to cry. I dream of a society where people respect the value of earned income and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0: 네. 근데 이런 글을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잘 헤쳐나갈 그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써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이 없다면 이런 글 자체를 이런 게시판에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1: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표현하고.
0: 그렇죠.
1: Right? It's important to be able to express it, talk to someone about it.
0: 그렇죠. 네. 앞으로 더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 어떤 학원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1: 네.
0: 자, 그렇게 서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overwhelming 이런 단어가 오늘 좀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버겁다, 힘들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오늘 질문에 두번 나옵니다. 자, 학창 시절 때 저는 우리 윗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 덕분에 조금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1: When I was a student, I believed I was lucky to be born in a better time, thanks to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of the generations before us.
0: 자, 학창 시절 때, when I was a student, I believed I was lucky to be born in a better time. 그죠? 더 좋은 시절, 뭐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선 조금 더 발전된 세상에 또 살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뭐 덕분에 thanks to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우리도 피땀 어린 희생 이런 말 하네요. 근데 영어에도 이게 거의 관용구처럼 많이
1: 맞아요.
0: 쓰여요. 좀 상당히 좀 신기한 접점들입니다. Blood, sweat, and sacrifice. 묶어서 많이 씁니다, 영어에도. 그래서 피땀 어린 희생 of the generations before us. 우리 전 세대의. 자, 다시 한번.
1: When I was a student, I believed I was lucky to be born in a better time, thanks to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of the generations before us.
0: 자,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부딪혀본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1: But once I became an adult and faced reality, I realized it wouldn't be easy.
0: 만만치 않았다. It wouldn't be easy. 그렇죠? 뭔가 현실을 직면했을 때, But once I became an adult and faced reality, 실감했다. I realized it wouldn't be easy. 오케이. 취업 관문을 뚫고 가정을 꾸린 3, 40대의 고충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1: Landing a job and building a family has been overwhelming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0: 자, 일단 취업 관문을 뚫고라고 해주셨으니까 land 자체가 뭐 비행기가 착륙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말이지만 이걸 타동사로 쓰면 뭐 직업을 구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land a job 이 자체가 하나의 관용구고 and building a family 가정을 꾸리는 것이 has been overwhelming. 일단 동그라미 잘 쳐놓을게요. 숨 막힐 지경이다라고 할때 가장 먼저 쓰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예요. Overwhelming. 버겁다는 얘기죠.
1: 네.
0: 벅차다는 얘기고 힘들어서. 네. 뭐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도 너무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몰랐다 할때
1: 아,
0: 쓸 수는 있잖아요.
1: 그럴 때도
0: I
1: 쓰이죠.
0: was so happy, it was overwhelming.
1: 야, I was overwhelmed with joy,
0: 맞아요. 네.
1: right?
0: 벅찬 감정을 내가 어떻게
1: 야.
0: 추스리기가 힘들 정도더라고 이런 의미로 쓸 때. 자, 거기 has been에 has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선생님, 지금 주어가 두 개인데, 왜 복수 주어에 지금 단수 주어 has를 씁니까? 이거 설명 잠깐만 간단히 드릴게요. 이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꼭한 개, 두 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 보세요. 취업하고 가정 꾸리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는, 주어가 and로 두 개로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인식을 해서 이걸 단수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has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landing a job and building a family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has been 이렇게 간 겁니다. Has been overwhelming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오케이. 3, 40대 사람들에게. 자, 대부분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1: Many of us are struggling just to get through each day, juggling double incomes and raising children.
0: Get through each day.
1: 하루를 버티다.
0: 그렇죠.
1: Right.
0: 가까스로 하루를 버티다죠.
1: Yeah.
0: Get through는 힘들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너무 하루 종일 재밌게 여행 갔는데 get through the day라고 자랑합니다.
1: No.
0: 물론 이제 노느라고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get through the
1: 맞아요.
0: 뭐뭐뭐 period 어떤 기간을
1: 예.
0: 줘요.
1: 지금 말씀하신 건 노느라 힘들었을 때도 you don't say get through the day. 이거는 정말 힘들게 뭔가
0: 하고 있을 때.
1: 힘들게 하고 있을 때.
0: 꾸역꾸역하고
1: 네.
0: 버틸 때
1: 즐겁게 힘들게가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땐 안 쓰여요.
0: 노느라고 힘든 건 아니에요.
1: No, no,
0: So
1: no.
0: many of us are struggling just to get through the day.

0: busy. 그다음에 분사구 붙여서 부대 상황. Juggling double incomes and raising children. Juggle 자체가 뭐 공을 뭐세개 이상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걸 juggling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얘기. struggle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요. 자, 거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재테크 광풍에 강제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1: Plus, we're constantly being pulled into ever-changing investment
0: 그렇죠.
1: trends.
0: 뭐 재테크란 말이 딱그 영어권에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investment trends, 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트렌드에 강제로 약간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게 we're constantly being pulled into, 그렇죠? 이렇게 썼고요. ever changing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뭐 주식, 뭐 가상자산, 부동산, 뭐 요즘 뭐 ETF, 뭐 한국 주식, 뭐 국장, 해외장 뭐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자, 그래서 심지어 뒤처지는 사람들을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1: There's even a new term, set in poor, to describe people who are left behind.
0: 아, 예전엔 뭐 벼락 부자 뭐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남들이 다 이렇게 뭐 자산 증식의 어떤 트렌드를 가는 나만 안 하면 나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니까 이런 신조어가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So there's even a new term, sudden poor, to describe people who are left behind. 이건 뒤처졌다는 얘기죠. 자, 이를 면하려면 부동산도 사야 하고요. 미국과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1: To avoid that, people say you have to buy real estate and invest in stocks, both in the US and Korea. So to avoid that, people say you have to 뭐뭐뭐. Avoid는 뭐를 좀뭐 방지하거나 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sudden poor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people say you have to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한다. Buy real estate.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겠죠.
0: 맞아요.
1: 부동산을 사거나 and invest in stocks. 주식에 또 투자를 하거나 both in the US and in Korea.
0: 미국과 한국 주식,
1: 아하.
0: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에도 투자하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한다. 오케이. 자, 가끔 이런 매운맛 현실과 경쟁에 치여서 목 놓아 울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1: Sometimes the harsh reality and competition feels so overwhelming that I want to cry.
0: 여기 harsh reality 표시 잘좀 해놓을게요. 이게 정말 뼈저린 현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게 harsh reality거든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도 제임 선생님이 이 단어를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harsh reality. 맞아, 맞아. harsh reality.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친 어떤 현실, 살기 힘든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Sometimes the harsh reality and competition feels so overwhelming. 너무나 힘들어서 that I want to cry.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존중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1: I dream of a society where people respect the value of earned income and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0: So the value of earned income. Earned income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 이걸 이제 earned income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and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더요. I dream of.
1: I dream of a society where people respect the value of earned income and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Have a listen one more time.
2: Struggles of people in their 30s and 40s. When I was a student, I believed I was lucky to be born in a better time, thanks to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of the generations before us. But once I became an adult and faced reality, I realized it wouldn't be easy. Landing a job and building a family has been overwhelming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Many of us are struggling just to get through each day, juggling double incomes and raising children. Plus, we're constantly being pulled into ever-changing investment trends. There's even a new term, sudden poor, to describe people who are left behind. To avoid that, people say you have to buy real estate and invest in stocks, both in the US and Korea. Sometimes the harsh reality and competition feel so overwhelming that I want to cry. I dream

0: of a society where people respect the value of earned income and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 하루하루를 간신히 좀 버티다. Get through. Get이 왜냐하면 도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쭉 버티고 끝까지 가다. 그런 의미로 get through입니다.
3: As you would get through a tunnel.
2: True. Right. As you would get home after work. Yeah. 도착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버텨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Get through each day. Okay?
3: Many of us are struggling just to get through each day.
2: Mm-hmm. 꾸준히 운동하는 게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데 도움이 된다. 저도 요즘 이거 많이 공감합니다. 운동할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힘이 나고.
3: Exercising regularly helps me get through each day.
2: 이거 오늘 토한기 1번으로 갈게요.
3: All right.
2: 네, 토한기. 자, exercising regularly 이게 이제 주어예요.
3: All right, let's do it together. Exercising regularly helps me get through each day.
2: 자, 운동하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도움이 된다. 자, 주식에 투자하다. Invest in stocks.
3: People say you have to invest in stocks, both in the US and Korea.
2: 요즘은 아주 젊은 세대도 주식 투자에 열심입니다.
3: Even very young people invest in stocks these days.
2: 그렇죠. 20대도 요즘에 뭐 많이 투자하시죠. 자, 그다음. 서로를 존중하다,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이것도 오늘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갈게요.
3: I dream of a society where people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2: Okay. 이 문장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이 통한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본 게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냥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I wish
3: everyone would just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2: 아, 왜 이렇게 다들 서로 이렇게 막 헐뜯고 그러지? 막 이런 심정이시라면 아, 서로 좀 존중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So I wish everyone would just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오늘 통한기 문장 두 번째로 이거 갈게요. 한 번만 더요.
3: I wish everyone would just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2: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개 문장을 드렸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All I hear people talk about these days is stocks.
0: I know. It makes me feel like I'll fall behind if I don't invest.
1: Just working and raising kids is already exhausting, and now we're expected to invest too.
0: You said it.
1: Even with two incomes, it's really hard to live comfortably if all you do is save your salary.
0: I completely agree.
2: 뭐 온통이죠, 온통.
3: 맞아요.
2: 아, 요즘 뭐 주변에 만났다 하면 다들 온통 주식 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all I hear people talk about these days, 이 전체가 주어죠. 네, is stocks. Okay.
3: I know, it makes me feel like I'll fall behind if I don't invest. 그 남자가 그러게. 주식을 안 하면 나만 좀 뒤처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
2: 그렇죠. Feel left behind. 이거랑 그냥 fall behind. 네. 같이 쓸 수 있죠. 저 뒤처진다는 어떤 느낌이 든다. 투자를 안 하면. Okay?
3: 네. 여자가 just working and raising kids is already exhausting. 그러니까 일도 하고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and now we're expected to invest too. 근데 재테크까지 해야 하는 게 더 벅차다, 그쵸? 더 힘들다라는 네. 거죠. You said it. 맞아, 라는 말이에요. You said it. 바로 그거야.
2: 이거 약간 공감 멘트죠?
3: 네네.
2: 네가 그 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아, 맞아. 그럼, 오케이.
3: And then the woman says, even with two incomes, it's really hard to live comfortably if all you do is save your salary.
2: 맞벌이 한다 해도 월급만 그냥 모아서는 여유 있게 살기가 진짜 힘든 세상이네요. 정말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영작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문에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공감하는 말이다 마지막에.
3: I completely agree.
2: 상대방 말에 공감하는 말들도 몇 개 잘 챙겨두세요.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5개 문장 다 영작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1번과 4번만이라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3: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3: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Welcome back everyone. It's another great day here at Start English.
0: Zach,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Wow,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Kaylin.
0: Aww,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말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thank you라는 말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건 것 같아요. Mm-hmm. 우리가 살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Today's sentence is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Thank you for teaching us 라고 하시면 되죠. Thank you for teaching me 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반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전체 반이 뭔가를 준비했을 때는 Thank you for teaching us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Thank you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확실하게 훨씬 더 쉽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파헤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이죠. 자, 일단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여러분. 그렇죠. Thank you죠. 뭐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거든요. Your patience가 당신의 인내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에 상대방이 인내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나도 인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인내할 수 있고 각각 개개인이 인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서 your patience 이렇게 상대방의 인내심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our가 빠지면 안 돼요. What else?
1: You could say thank you for being here.
0: 예를 들어서 우리 잭쌤은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저랑 에런 PD님이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잭쌤이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여기 와줘서 고마워라고 할 때 Thank you for being here.

0: common ones. Thank you for your time.
1: 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thank you for being here 하고 비슷하게 정말 많이 쓰이는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0: Someone
1: 쓰죠.
0: might say that at the end of a speech or something like that.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행사에 가면은 누군가 연설하고 맨 마지막에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0: Thank you for your help.
1: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0: Thank you for coming.
1: Thank you for
0: We
1: coming.
0: mentioned before, thank you for being here, but you could also just say, thank you for coming.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내선 파티에. 근데 온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결혼식에 왔어요? Thank you for coming.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hank you for 뭐뭐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명사가 올수 있거나 아니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ing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쭉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0: Thank you for listening.
1: Thank you for listening.
0: Thank you for your patience.
1: Thank you for your patience.
0: Thank you for being here.
1: Thank you for being here.
0: Thank you for everything.
1: Thank you for everything.
0: Thank you for supporting me.
1: Thank you for supporting me.
0: Thank you for your time.
1: Thank you for your time.
0: Thank you for your help.
1: Thank you for your help.
0: Thank you for coming.
1: Thank you for coming. 네, 잘하셨어요. Thank you for practicing, everyone. 네, 모두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 전체를 듣고 오겠습니다.
2: We have something for you.
3: Oh, you didn't have to.
2: Thank you for teaching us.
3: You're all so kind.
1: 자,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어떻게 말했나요?
2: We have something for you.
1: 자, 다시 한번.
0: We have something for you.
1: We have something for you 라고 얘기를 했죠. We have, 우리는 갖고 있어요. Something, 뭔가를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드릴 게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대변해서 모든 학생을 대변한 거라 we라고 시작을 한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 뭔가를 준비해서 혼자 선생님께 갔어요. I have something for you 라고 그때는 말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께 드릴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선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3: Oh, you didn't have to.
1: 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한번.
0: Oh, you didn't have to.
1: Oh, you didn't have to. 라고 말을 했죠. 선물 받을 때는 꼭이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You didn't have to. 라는 표현은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 받을 때도 쓰지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안 해도 됐어. 라고 할 때는, you didn't have to. 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좋으면서 그쵸? 좋으면서 뭐 이런 걸 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you didn't have
0: Another common
1: to입니다.
0: way to say that is, oh, you shouldn't have.
1: You shouldn't have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둘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이 다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2: Thank you for teaching us.
1: Thank you for
0: Teaching us.
1: teaching us.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네,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감동받아서 너희들 모두 정말 착하구나.
3: You're all so kind.
1: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요. Thank you for teaching us라는 고마움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죠?
0: You're all so kind.
1: You're all so kind. 자, you're는 you are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you는 복수의 유예요. 그래서 유는 한 사람을 말할 때도 유고 여럿을 얘기해도 유입니다.

0: You are all so kind. All, 모두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So kind가 정말 착하다라는 말인데 사실 마음씨가 참 곱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니까 너희들 참 마음씨가 좋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hank you for teaching us가 들어있는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승의 날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영어로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감동받으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We have something for you.
3: Oh, you didn't have to.
2: Thank you for teaching us.
3: You're all so k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 연습 시간이죠.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인데요. 우리가 thank you 하듯이 영어도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thank you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thank you가 아니고 thank you라는 거 조금 소리가 다르죠. 그다음에 for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으 발음도 없고 그냥 fr 발음만 낸다. for 이렇게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teaching, t 길게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teaching us 입니다. 그래서 us는 사실 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하고 으의 중간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으라고 썼어요. 거기에 좀더 가깝게 내시라고. 그럼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1: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Good job. 자, 여러분, 스타님들, thank you for listening to Start English.
1: Thank
0: 네.
1: you for joining us today.
0: Yes, and thank you, and have a great day. 그렇지만 여러분, 복습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오디오 어학당 들러주시고요. 복습을 해야 오늘 배운 표현들 절대로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1: Grea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먼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두 친구는 자라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 중에 이 켈리는 엄마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잘 하는 것, 즉 공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걸 right. 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4: 네. 뭐, 저도 생각해 보면 네. 힘들었던 게 네. 미시간주에서 이제 자라면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겨울이 너무 춥다.
0: 네네, 그죠.
4: 너무 길다.
0: 너무 길다.
4: 눈이 많이 온다. 여름엔 습하다. So we just, it's difficult to live in Michigan for a long time.
0: 아.
4: 그렇습니다.
0: 아, 자라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게 이렇게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던
4: 아,
0: 거군요.
4: 예, 예. 뭐 딴 거는 뭐 그냥 뭐 다 그러려니 하는데.
0: 아, 그래요?
4: 이야, 이 날씨는 진짜 영하 30도 뭐 이렇게 뭐, 그, 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네. Negative 20, negative 30, it's common.
0: Celsius or Fahrenheit?
4: Celsius.
0: No Fahrenheit way.
4: Oh, absolutely. 검색해보세요. 영하 20, 30도는 뭐 쉽게 내려가죠.
0: Below 0로 30
4: below
0: degrees?
4: Below 0, yes.
0: 와, 그렇구나.
4: We're right under Canada.
0: So. 그러면은, so did you have to, what is it, the, remove the snow in front of your house?
4: Oh, all the time. Oh. Every household, every home has a big snow shovel.
0: Oh.
4: It's a long, wide snow shovel.
0: 삽.
4: 그 snow shop이 따로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0: 휘어진 거. 그래 잘 퍼지니까.
4: Right.
0: Oh.
4: But that's normal in that area.
0: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part of life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4: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0: 그러니까 어릴 때였으니까 그랬겠지 또.
4: 뭐 눈사람 만들고 노는 건 좋은데.
0: 네.
4: It, when it gets too cold, it just gets difficult.
0: 아유, 선생님, 잘 크셨어요. 선생님.
4: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선생님은 저렇게 그 계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 켈리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학교 생활을 아주 이제 잘해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모두 뭐 숙지해가는 거, 뭐 성적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해요. 자,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4: Okay. 아니 근데 자라면서 힘들었던 거 있었어?
0: 우리 엄마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엄격하셨어.
4: 아, 성적 같은 거 말이야?
0: 성적뿐이야. 숙제, 뭐 모든 것에 그랬다니까.
4: 아, 그건 뭐 아이 입장에선 뭐 버거울 수 있지.
0: 그랬어. 종종 내가 압박을 좀 느끼기도 했거든.
4: 아.
5: 우리말로 사실 대화를 할 때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많이 부담스러웠고 아우 힘들었어 뭐 이 정도로 보통 말할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때 pressured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좀 직역하는 식으로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4: 영어로 pressure이 우리말로 압박이기 때문에
5: 네네.
4: 그 압박이 부담이죠.
5: 그렇죠. 네.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죠.
4: 음흠.
5: 네, 바로 이건데요. 이런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있었니 없었니 네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 싶은 거 네가 잘하면서 말이야 라고 할 때 즉 잘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었니? 라고 물어요.
4: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5: 네.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4: Was there anything? So was there anything is the past tense of is there anything?
5: 네.
4: So tell me anything, any one thing that you had a really difficult time with, you struggled with.
5: Struggled with. Yeah. 자, struggle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struggle. G가 두 개 있거든요. Struggle. Struggle 하면 보통 뒤에 with가 같이 올 때가 많아요.
4: Yes.
5: The struggle with 뭐뭐 하게 되면 뭐뭐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4: Right.
5: 네.
4: Having a difficult time.
5: 네.
4: Have a hard time. You're struggling with.
5: Struggling.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 걔 좀 요즘 힘들어.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4: Right, right.
5: 근데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4: right.
5: 혹은 뭐 정신적으로 요즘 좀 힘들어. 이런 말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struggling을 쓰더라고요.
4: Right. I have a good friend who's like who's just had surgery.
5: Oh.
4: And he's been struggling with depression because he can't go outside. He's at home all day long. So I, you know, call him. Hey, you know, it's okay.
5: 아니고 우리 어머니께서 she was very strict. 상당히 엄하셨어. 뭐에 관해서? About school. 제가 좀

0: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About school, 학교 생활에 관해서라는 뜻이 되겠군요.
1: About studies,
0: 네.
1: about my grades, about how well I should do in school.
0: 아,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 strict about 뭐뭐. 우리가 얼마 전에도 strict하고 lenient라는
1: right.
0: 거 단어 이제 대조된다는 그런
1: right.
0: 얘기를 했었는데 strict하게 되면 엄격한 거고 그에 좀 반대된다기보다 약간 좀 대조될 right. 수 있는 의미가 lenient라고 해서 조금 느슨하다라는
1: right.
0: 얘기가 있었죠.
1: When we talk about strict or lenient, we always talk about parents
0: 아.
1: or teachers,
0: 네.
1: professors, like leaders,
0: 네.
1: somebody with authority.
0: Authority.
1: Authority.
0: 네. Yeah.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말할 때 strict를 yeah. 많이 쓰게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출석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이셨다. 한다면 our teacher is strict about attendance. 이렇게
1: attendance.
0: 말씀할 수 있겠고요.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strict about 다음에는 규칙이나 행동 화제, 뭐 topic 같은 것들이 오게 되고 strict with 다음에는 보통 사람을 가리켜 만든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My mom was very strict with me.
1: With me, that's
0: 네.
1: right. She's very
0: 관련한.
1: strict with me.
0: 그렇죠.
1: But not my brother.
0: 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그런 식으로. 나에게만 굉장히 엄격하셨고 내 남동생한테는 굉장히 느슨하셨다. 어머.
1: That's not very fair,
0: 어, 네.
1: but some parents are like that.
0: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1: I'm sure, yeah.
0: 여기서는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셨다.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2: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3: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0: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자, 쭉 이어서 발음해 보니까요. strict 하고 about에 하고 연결이 돼서 strict about 이렇게 들리네요.
1: strict about school.
0: strict about school.
1: strict about school.
0: strict about school. 그죠?
1: Yes.
0: 자, 그랬더니 about school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성적 같은 걸 말하는 거야?
1: Like grades?
0: Like grades?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 답니다. Like grades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적을 가리키는 말이 grades가 되는 거고요. 이때 like를 앞에 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적을 말하는 거니? 라는 뜻으로 like grades라고 묻는군요.
1: 학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1: 뭐 I guess the most important thing,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probably grades.

0: 강조하고 싶으면 진짜 모두 다 everything에 대해서 엄마가 strict 했다. 그러면 grades, homework, everything.
1: 그렇죠. Everything.
0: Everything.
1: 그렇죠. 그만큼 나는 struggle 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0: 아직도 화났어, 지금.
1: 네.
0: 엄마 때문에. 옛날 생각하니까.
1: 옛날 생각
0: Everything.
1: 갑자기 막 확. 자, 이 struggle이란 단어가 이 정도로 셉니다.
0: 아,
1: struggle. 그러니까
0: 그쵸.
1: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다고 할 적에 struggle를 쓴다는 건데요. 자, 그 말을 듣고, 아, 그건 사실 성적도 엄격해, homework도 엄격해, 아이 입장에선 좀 버거울 수도 있겠다.
0: That can be a lot for a kid.
1: 네, 버겁다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 싶으셨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at can be a lot for a kid. 자, 아이로서는 그거 정도는 굉장히 많은 것일 수 있어라는 뜻으로 That can be a lot for a kid라고요.
0: I think the full version is that can be a lot of pressure and difficulty for a kid.
1: Exactly.
0: Right.
1: That can be a lot of pressure and difficulty for a kid. 그렇죠. 이 중간에 뭐 아까 말씀하신 pressure라든지 혹은 difficulty라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a lot 하나로 다 해결이 지금 설명이 되는 건데요. 자, that can be 그건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That can be 뭐뭐일 수도 있겠구나. A lot for a kid.

0: You are
1: 뭐
0: also
1: 그렇진
0: struggling.
1: 않은데 struggle이란 단어를 꼭 써보려고 하니까 그랬던 거죠. 뭐
0: That's
1: 맞아요.
0: right.
1: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for 누구누구를 붙인 경우가 됩니다.
0: Yes.
1: That can be a lot for a kid. 어른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도 뭐 그렇진 않겠지만 아이로서는 힘들었겠구나. That can be a lot for a kid.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이 a lot라는 게 이렇게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각각 다 다른 그런 맥락에서 많은 걸 그 의미할 수가 있어요.
0: A lot of pressure.
1: 그렇죠. A lot of pressure.
0: A lot of hardship.
1: A lot of hardship.
0: Yeah.
1: 정말 많은 고생을 뜻하는 것일 수 있고.
0: That's right.
1: 근데 hardship이니 뭐 아까 말씀하신 pressure, difficulty 이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
0: yeah.
1: 그냥 좀 버거웠겠다. 뭐 이 정도로 a lot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A lot.
1: A lot.
0: So much.
1: 그렇죠. 정말 yeah. 대단하다. 자, 그랬을 때 켈리는 그래 네가 날 알아주는구나. 정말 그랬다.
0: It was.
1: It was. It can be 정도가 아니라 it was a lot for a kid to handle. 이 말이 되는 거죠.
0: 딱 그 문장을 줄여서
1: 네.
0: It was.
1: It was.
0: It was.
1: It was.
0: It was.
1: 정말 그랬다니까. It was.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말을 합니다.
0: Mm-hmm.
1: 내가 종종 압박을 느끼기도 했거든.
0: I often felt pressured.
1: I often felt pressured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ressure 하게 되면 뭔가 꽉 누르는 압력을 말하죠. Pressure.
0: Yeah. Yes.
1: 그런데 feel pressured 하면은 누가 나를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0: right.
1: feel pressured.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hey, no pressure 이렇게 말한 경우 있잖아요.
0: Yeah, no pressure.
1: 예. 네. 시큼 말해 놓고서는 괜히 이거 부담 갖진 말고요. 부담 주려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말로 no pressure 이런 말 붙이기도 하죠.
0: 그리고 부탁할 때
1: 네.
0: 참 힘들고 어려운 부탁했을 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도 아, no pressure.
1: No pressure.
0: 안 해줘도 괜찮아라는 표현이지만
1: 아, 꼭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0: 그게 더 크죠.
1: 그렇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0: yeah.
1: 뜻으로 그냥 하나만 한 말로 no pressure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군요.
0: No pressure라는 표현 듣자마자 pressure를 받아요.
1: 근데. 네, 맞아요. 자, feel pressured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압박을 느끼다라는 뜻이 됩니다.
0: 근데
1: 내가 종종 압박 같은 걸 좀 느끼긴 했었어. I often felt pressured. 네,
0: yes.
1: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좀 벌벌 떨기도 했고 이런 말이 되겠군요.
0: That's right.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at can be a lot for a kid.
3: It was. I often felt pressured.
1: 네, 전체 대화 듣습니다.
2: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3: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2: Like grades?
3: Grades, homework, everything.
2: That can be a lot for a kid.
3: It was. I often felt pressured.
1: 자,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자라면서 힘들었던 거 있었어?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0: Was there anything you struggled with growing up?
1: 엄마가 학교 생활에 굉장히 엄격하셨어.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0: My mom was very strict about school.
1: 성적 같은 거? Like grades?
0: Like grades?
1: 성적, 숙제, 모든 것에. Grades, homework, everything.
0: Grades, homework, everything.
1: 그건 아이 입장에선 버거울 수 있지. That can be a lot for a kid.
0: That can be a lot for a kid.
1: 진짜 그랬어. 종종 압박을 느꼈거든. It was. I often felt pressured.
0: It was. I often felt pressured.
1: 여기까지입니다.
0: Great job, everyone.
1: 잘하셨어요.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oo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0: when something has increased above normal levels or when it's higher than normal, we would say that something is elevated.
1: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원래 의미는 올라가게 해주는 기기예요. 물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도 yes. 하지만 elevate라는 동사 자체는 올린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는 게 될 수도 있고 무언가가 상승한다. 신분이 상승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이 이게 업이 됐을 yeah. 때도 elevate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향은 올라가는 것이다. Elevated. 여기서는 elevated costs니까 yes. 비용이 증가했다, 비싸졌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lobal food price index rose for a third consecutive month in April, driven mainly by higher vegetable oil prices and increases in cereal and rice quotations amid elevated energy costs, according to the latest release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ight, let's take a short break. 양태연은 강아지. 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귀엽네요. 자, 신기하게 지금 출근길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써있는 차를 봤어요. 오,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님들이랑 스 앤 캐런 쌤도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0: Yeah. We can all use a little bit of good luck, right?
1: It's the power of words.
0: Yeah.
1: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듣거나 봤을 때 얻어지는 힘이 있어요.
0: Yep.
1: 참 신기하죠?
0: I agree.
1: 민영도님. Good morning, Was Family. 등산할 때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앞에서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장서서 가려고 노력해봐요. Oh. 화이팅 하셨습니다.
0: Yeah, those are very encouraging words.
1: 그래요. But sometimes if you're right at the front, it can be a scary experience, not just for hiking, but in, you know, in the workplace or whatever you are doing, if you're a pioneer.
0: Yeah.
1: That's also not easy. Mm-mm. But, of course, yeah, I understand what this person's saying. Yeah.
0: You know, nothing's easy. Nothing. Yeah, nothing's easy, but 그러네요, 그러네요. Yeah, we should all, like our listener said before, there's something good that's coming ahead. Yeah. So let's look forward to that.
1: 네. 민승현님,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통산 39회 우승을 기록한 빌리 진 킹은 Pressure is privilege.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종종 경쟁과 압박 상황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려고 노력한답니다. 하셨어요.
0: I agree.
1: 압박감이 결국은 어떤 특권이다. 내가 이런 압박 속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겠죠?
0: Yeah, it makes you advance. Further,
1: 그렇죠.
0: And makes you become better.
1: 이렇게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압박감과 압력을 느끼겠지만 거기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감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0: And that's what
1: 말이네요.
0: kind of you know makes your hormones the you know although they're stress hormones, but it still makes you perform
1: that.
0: better. Yeah.
1: Was it Goethe that said, you know, it's If you're just content and satisfied all the time, you're no different to a pig with a pearl, a pearl necklace, and, you know.
0: I think so, yeah.
1: Something like that.
0: Yeah, but that is true. I don't think mankind would have made it here to where we are now if we didn't feel the stress or pressure.
1: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힘든 거지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네.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힘을 냅시다. Alright. 전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제 들을 건데 씨아입니다. 씨아는 싱어송라이터. 그전엔 사실 송라이터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또 가수로서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이 노래의 메시지가 참 좋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featuring Kendrick Lamar.

0: Java Jive. 커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죠.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to achieve.
1: To achieve, that means to successfully bring about something or to accomplish or to attain a desired goal.
0: 무언가를 달성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team worked hard to achieve their sales targets.
0: 그 팀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 표현은 elevated.
1: Elevated. So when something is above something else, we say it's elevated, or when something has increased above normal levels, when something has increased, especially abnormally, as in degree or amount, we can say that it has elevated.
0: 인상됐다, 높아졌다, to become elevated.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Well, we talked about coffee earlier, but my sentence has to do with coffee. Your blood pressure can become elevated if you have too much caffeine.
0: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인을 영어식으로는 어떻게 발음하죠? That's
1: Caffeine.
0: right. Caffeine in English, but in Korean, caffeine. 자, 다음으로 exceptionally.
1: Exceptionally, it means to an unusual, extraordinary, or superior degree far beyond what is average or normal.
0: 그렇죠. exception이라는 게 예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exceptionally 그러면 이례적으로 아니면 특출나게.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weather, even for January, was exceptionally cold.
0: 1월 날씨라고 치더라도 날씨가 이례적으로 너무 추웠다. 자, 다음 표현은요. harsh.
1: Harsh. So this would refer to something unpleasant, unkind, or severe, often characterized by being excessively maybe strict, rough to the senses, as in sight, sound, or touch, or difficult to endure.
0: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긴 좀 어려운데, 좀 불쾌하다. 맛으로 치면은 쓴 것도 될수 있고, 떫은 것, 아니면은 무언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거친 맛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매운 맛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참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단어이긴 한데, 또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아주 알맞게 예시를 든 것처럼 가혹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을까?
1: The cheap wine had a very harsh, acidic taste.
0: 그 저렴한 와인은 아주 산미가 많이 느껴지는 뭐랄까요? 떫은 맛? 불쾌한 맛이
1: It
0: 있었습니다.
1: wasn't good.
0: 그래요. It's negative, basically.
1: It
0: Anything
1: wasn't
0: that's
1: good.
0: harsh is negative.
1: It's not good.
0: Finally, something that's very positive and makes you a lot of money, lucrative.
1: Lucrative, when something is profitable, money-making, or gainful. So we're talking about businesses, jobs, or maybe investments that produces a large

0: large amount of money, we say it is lucrative.
1: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left her job to pursue a more lucrative career in technology.
1: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다 더 수익성 좋은 테크 쪽 일을 택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Phew, 사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셨는지 볼게요. 영교님이요. Living isn't always going the way as I wish.
0: Living isn't always going the way as I wish.
1: Mm-hmm.
0: Living, maybe life? Life doesn't always go the way I wish?
1: Yeah, yeah. 좋네요. Life doesn't always go the way I wish.
0: I wonder why living doesn't sound as natural as life.
1: Because living is about the action itself, isn't it? It's a bit different to how we say it in Korean. I think in English, if you say living, it's like existing.
0: Yeah.
1: It's a bit different. But yeah, life를 이렇게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박민님, phew, life just isn't going my way lately.
0: When something doesn't go your way. I like that. Yeah.
1: 그래요. 이 휴까지 번역을 하셨는데 뭐 영어로는 휴라고 해도 되고 sigh라는 말을 이제 괄호 안에 넣어서 한숨을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0: Because when I see hew as in W-H-E-W, I think I've seen this more when someone is like phew, as in when they are relieved. So rather than the sigh of this kind of sigh, it would be like, phew, I'm done. I'm done for the day. I'm happy. It would kind of be a sigh of relief.
1: 맞아요.
0: Yeah.
1: 자, 그래서 방금 박민님이 W-H-E-W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나는 그 소리고 그 다음에 P-H-E-W도 있어요. 그것도 phew인데 그거는 좀 답답할 때 보통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0: Yeah.
1: 그 다음에 이제 W로 시작하는 거는 힘들 때 보통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고 말할 땐 똑같아요.
0: Yeah, yeah.
1: 그래서 사실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덕분에 우리가 또 언급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휴를 또 안 써도 되고요.
0: Yeah.
1: 무모한 문장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3579님. Life doesn't feel like someone else's problem anymore.
0: Life doesn't feel like someone else's problem anymore.
1: But so was life someone else's problem before?
0: Life is, it's everyone's problem.
1: Just logically, I mean, grammatically it's fine.
0: Yeah.
1: Logically though, this implies that life was someone else's problem before, but now it isn't. So that doesn't make sense. 문법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 얘긴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네요.
0: I think we could use this when we are talking about like a particular situation. Like if it
1: doesn't feel like someone else's problem.
0: Yeah.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면은 괜찮은데 인생이 남 얘기가 아니네 라고 하면은 인생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구조, 문장 구조, 완벽한 문법 잘 쓰셨고요.
0: Yep.
1: 박광실님, life doesn't treat me as I wish.
0: Yeah.
1: Mm-hmm. 네. 그렇죠. 내가 뭐 바라는 대로 인생이
0: It never does.
1: 흘러가지 않아. Life doesn't treat me 이 문장 구조 아주 좋아요.
0: Yeah.
1: 4535님 Life isn't as easy as I thought. 그렇죠. Yes,
0: That's
1: this
0: true.
1: is fine. Yeah, 좋아요. 빈효영님 Life sometimes makes fun of me. 하하하 하셨습니다.
0: Makes fun of me.
1: Okay.
0: Sometimes makes fun of me.
1: 인생이 나를 놀린다 이런 뜻인 거죠. 의인화해서. 이것도 창의적인데요.
0: Yeah.

0: 예솔아님, such is life. 오, 이것도 좋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인데요. 셀라비랑 굉장히 비슷하죠. 많은 분들이 셀라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7834님, 김현경님, 왜 많은 분들이요? C'est la vie. It's of course French, but it's an expression that we use in English as well.
1: I think you say such as life or tis life.
0: Yeah, you can
1: Tis
0: say
1: life.
0: 그러니까 it is life인데 apostrophe T-I-S, tis life라고 해도 되고요. Such is life. 그런 게 인생이야. 이 표현도 너무 좋아요. 자, 이수연님, life is roller coaster, isn't it?
1: Life is a roller coaster, isn't it?
0: 그죠. 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2779님, the world is not my oyster. 볼 때는 이제 뭐, 이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it feels like the world is not my oyster.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 see you again님은, it's not going the way I pictured it.
1: It's
0: 이것도 너무
1: not going
0: 좋아요.
1: the way I pictured it.
0: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대로 지금 되고 있지가 않아. 특정한 상황. 그리고 5993님, life blooms everywher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